0: 에서 회담했던 한일 정상이 이번엔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만납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의 대표적 역사, 문화 도시를 찾는 겁니다. 이 대통령의 초청에 다카이치 총리가 화답하면서 한일 정상 간 고향 셔틀 외교가 4개월 만에 성사됐습니다.
1: 정말 대단합니다.
0: 두 정상은 오는 19일 소수 핵심 참모만 배석하는 소인수 회담에 이어 확대 회담을 진행하고 회담 결과를 공동으로 언론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만찬과 더불어 정상 간 별도의 친교 일정도 예정돼 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 때 이후 네 번째 이뤄질 이번 만남에서 양국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협력 강화 구상을 논의할 거로 보입니다. 두 나라 모두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큰 만큼 대체 공급선 확보와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를 위한 공조 방안을 우선 다룰 거로 전망됩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북핵 대응, 경색된 중일 관계와 같은 안보 이슈와 국민 보호 등 민생과 경제 분야의 협력 증진도 주요 의제로 꼽힙니다. 일본이 주도해온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인 CPTPP, 즉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문제 또한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통상 질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4: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3: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5: 청와대는 양국의 지방도시에서 잇따라 열리는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코스피가 7천 돌파 이후 불과 7거래일 만에 장중 8천을 넘어서며 사상 첫 8천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6% 넘게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 달여 만에 1,50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1: 코스피가 한국 증시 사상 처음으로 장중 8천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6일 7천을 넘은 지 9일 만이고 거래일로는 7거래일 만입니다. 하지만 축제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천을 찍은 직후 외국인과 기관이 7조 원 이상의 팔자세로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가파르게 추락했습니다. 개인이 7조 넘는 순매수에 나섰지만 주가를 받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 정해놓은 비중들이 있었는데 이게 가격이나 지수가 올라가면 비중을 넘게 됩니다. 이게 좋고 나쁘고 떠나서 기계적으로 이상입니다. 팔아야 돼요. 팔아서 비중을 줄여야 되거든요.
1: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한 달여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는 결국 6% 급락한 7,49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를 이끄는 SK하이닉스는 7.6% 이상 하락한 181만 9천 원, 삼성전자는 8.6% 급락한 27만 500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와 이에 따른 손실에 대한 우려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5% 급락한 1,129를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6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한 달여 만에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중동 분쟁과 관련한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는 시장의 실망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0: 전영현 부회장 등 삼성전자 경영진들이 직접 평택 캠퍼스에 있는 노조 사무실을 찾아 대화를 재개하자고 설득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노조 측은 그동안 요구해온 성과급 제도화 등에 대한 안건 제시가 먼저라며 파업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비공개로 열린 중노위와의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총파업을 앞두고 이견을 거듭해온 삼성전자 노사가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반도체 사업부 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노조 사무실까지 찾아간 끝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노조에 국민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결코 파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고객과의 신뢰 자산도 완전히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사장단은 또 회사 내부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심려를 끼쳤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0: 국가경제 피해와 국민들의 우려를 지렛대 삼아 대화 재개에 힘을 실었지만 이번에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노조는 직원들이 회사 경영진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면서 성과급 상한 폐지와 제도화 등 기존 노조 요구에 대한 사측의 안건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노조가 사측에 요청한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측 역시 물러설 기미는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가 요구한 대로 성과급 제도화 등 기존 요구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10% 재원 활용과 특별 보상 제도 신설 등 사실상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노조는 파업을 끝낸 뒤 6월에나 다시 대화하자며 파업 강행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초기업 노조는 조합원 단체 대화방에서 비공개 회의로 진행된 사후조정 녹취록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음원이 공개된 중앙노동위원회 관계자와의 대화에는 사측이 양보하지 않고 있다는 노조 측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겼습니다.
1: 막상 만나보니까 또 10%의 특별보상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냐고요.
2: 그러니까 저는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입니다.
1: 얘기할 생각 없으니까 조정안으로 주세요.
0: 비공개 회의 녹취 공개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총파업을 앞둔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 중재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수억 원대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수빈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4: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성과급 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슈퍼사이클과 수년에 걸친 투자를 바탕으로 한 것이기도 한데 노조의 요구가 과하다는 의견과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공감가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5: 회사가 그만큼 성과를 내서 직원들이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너무 성과로 번지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으면 삼성전자 그 노조도 그렇게까지 요구를 안 했을 것 같은 느낌?
6: 평생을 벌어도 모을까 말까 한 그런 금액을 서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좀 무리지 않나.
4: 반면 노조의 파업이 정당한 권리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산업 성장이 가능했겠느냐는 의견은 물론 경쟁업체와 비교해 이들이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하는 반응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7: 하이닉스가 10% 줬잖아요. 그 정도는 주는 게 뭐 무리한 요구인가 싶기도 한데 할 수 있는 쟁의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8: 저도 그 회사 사람들은 더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집단에 소속돼 있다, 내 이익이 눈앞에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4: 한편에서는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주주와 노사를 넘어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초과이윤 공유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예고되자 참석자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진 건데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반도체 기업의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이 노사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9: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똑똑 시리즈입니다. 이번엔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에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낙동강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3: 당 국민의힘 당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걸 민주당 가가지고 그 사람은 배신자지 그 완전.
1: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4: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5: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1: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6: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1: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7: 단일화할 사람을 해야죠.
8: 단일화 필요하다?
7: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0: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1: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9: 나는 어머니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워가.
10: 신인들은 모르잖아, 둘 다 신인이잖아.
11: 나도 그 사람
9: 모르지 그래. 예.
11: 모르겠더라.
10: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12: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뭐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13: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1: 전례 없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 대선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번 주말 동안 맑은 하늘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상암동 평화의 공원에 출발한 마라톤 대회로 진행 방향에 따라 통제와 해제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남단에서 북단 구간 양방향은 이제 정상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월드컵 노 구류

용 사거리에서 월드컵 경기장 교차로 쪽으로 도로 통제하고 마라톤 행렬이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오늘과 내일 2026 부처님 50년 연등회 행사로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는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종로 1가 지나 안국동 사거리까지 양방향 전면이 통제 중입니다. 연등 행렬은 저녁 8시부터 밤 9시까지 동국대로 출발해서 흥인지문 종로 지나 조계사까지 행진 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한강을 따라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봉선 터널 중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여파로 뒤로는 차량들 서행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올림픽대로는 김포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한남대교 지나서 동작대교 사이 차량들 더딘 흐름입니다. 반대편 하남 쪽도 정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행주대교 일대부터 월드컵 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수진입니다. 다양한 음악 들어보고 주요 뉴스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16일 토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 첫 곡은요. 시간을 한 달쯤으로 되돌려 이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콜린 레이의 에이프리풀.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5월 16일. 5월의 중순 주말 아침 함께하는 9시 뉴스앤 뮤직. 에이프릴 풀 콜린 레이의 목소리로 이 시간 시작해봤습니다. 거리 다녀보면요. 손부채 열심히 붙이시는 분들, 그리고 손 선풍기 이미 가지고 나와서 낮 동안 생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여름 더위 같은 무더위 찾아온다고 하죠.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 자외선 오존 관리 잘해야겠다 생각하셔야겠고요. 너무 더울 때는 무리하게 바깥 활동하시는 것보다 실내 활동 적절히 섞어 가시면서 주말 알차게 보내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야기 나눠주시죠. 하고 싶은 말들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들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으로 참여해 주세요.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문자 보내주실 곳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아울시티의 핫 에어 벌룬 먼저 띄워드리고요. 켈리 클락슨의 I Do Not Hook Up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아울시티의 핫 에어벌룬, 켈리 클락슨의 I Do Not Hook Up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양주 3살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실조사 의혹이 제기된 양주시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과거 피해 아동의 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한 YTN 보도에서 양주시가 보고하지 않은 내용이 확인됐다며 다음 주 양주시청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개별 아동학대 사건 조사는 지자체장 권한으로 진행돼 중앙정부의 모든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큰 만큼 당시 조사와 사례 판단 과정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재개발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한 후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망한 피해자는 회복할 방법이 없으며 유족들도 평생 치유될 수 없고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A씨가 초범이고 A씨의 가족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국민생명중심 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팀장으로 하는 TF는 매주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고 스토킹 대응 체계와 드론 순찰을 포함한 범죄 우려 지역의 예방 활동, 또 교통 사망자 감소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법령과 인력, 예산도 정비한다는 방침으로 경찰은 스토킹과 이상 동기 범죄를 포함한 강력 흉악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아들을 군에 보내고 난 후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시면서 아들 생각이 좀 많이 나네요. 3871번님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추워도, 날이 너무 더워도, 또는 날이 너무 좋아도 생각나고 걱정되는 게 자식이죠. 아우, 또 군대 보내서 매일 볼 수도 없고 잘 있냐고 매일 연락할 수도 없을 텐데 많이 궁금하고 걱정되실 것 같아요. 3871번님. 그래도 우리 아드님 씩씩하게 적응해서 잘하고 계실 겁니다. 든든한 아드님의 무산 국방 의무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도 끝까지 함께 응원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주말 아침 단호박 샐러드 한 그릇 먹으며 방송 듣고 있습니다. 4723번님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예쁜 조카들 보고요. 장어 먹으러 다녀왔습니다 하시면서 사진 공유해 주신 3025번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9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사연 신청곡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으로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들 보내주시면 저희 함께 공유하면서 이 시간 채워가 보겠습니다. 노래 두 곡도 보내드릴게요. 써니힐의 집으로 가는 길, 어반자카파 뷰티풀 데이.

써니힐의 집으로 가는 길, 어반자카파의 Beautiful Day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하루 9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 통신 위원장이 휴대전화를 직접 구매하고 개통하며 이른바 단통법 폐지 이후 판매 현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어제 오후 서울 대학로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찾아 단말기 선택부터 요금제, 지원금 안내 등의 전 과정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 이용자 안내 실태와 계약서 명시사항 등을 점검하고 휴대전화 출고 가격과 할부 원금, 월 납부금, 약정 기간 등이 계약서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계약 시 제공되는 정보가 많지 않은 만큼 고령층 등 정부 취약계층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더 친절한 안내가 필요하다며 사업자들도 계약 내용과 함께 지원금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가수 성시경 씨와 김한선 씨의 1인 기획사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기획사를 미등록한 상태에서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 성시경의 누나와 1인 기획사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 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종로 일대 연등회 행사가 예정돼 주요 도로의 차량 운행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연등회 행사를 고려해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흥인지문, 장충단로 등 시내 주요 도로를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국 사거리부터 종각 사거리는 내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양방향 전차로를 통제합니다. 해당 기간 종로 일대를 지나는 버스는 우회 운행하고 통제 구간 버스 정류장은 임시 폐쇄합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시대별 장르의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주중 공휴일에 함께하고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연구사 5번으로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생방송이니까요.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대는 10시 20분에 시작됩니다. 최신 가요와 팝 듣는 시간으로 꾸며가 볼게요. 끝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에피톤 프로젝트의 눈을 뜨면 태연의 들리나요 두 곡 전해드릴게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대도 조금씩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 아침 맑은 하늘 속에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고속도로는 하행선 따라 정체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특히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가 가장 집중되겠는데요.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천안 호두 휴게소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는 7km 구간 정체입니다. 이전 남사진이 나들목에서 남사 나들목까지 4km 구간 밀리고 있고, 북천안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는 16km 구간 다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 양양고속도로 따라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나들목까지 이제 10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도 정체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안산에서 순산터널 8단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는 6km 구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 서평대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도 이제 8km 구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영동고속도로 따라 강릉 가는 게 용인부터 양지터널 사이도 이제 6km 구간 차간격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방문을 마쳤지만 이란 종전과 관련한 실질적인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에 이란

0: 문제로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미 증시와 국제유가 시장은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로 시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요?
1: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이란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하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이 이란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또 중국 필요에 따라 알아서 이란 압박에 나설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또 종전 협상과 관련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 2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요.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로는 부족한지 질문에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다만 가짜 20년이 아니라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스스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고 해 미국이 직접 회수하기로 했지만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핵활동 20년 유예 조치는 미국의 제안이었고 이란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이란 종전과 관련한 성과가 가장 필요했을 텐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지 않은 데다 중국 외교부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며 미국을 탓하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며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의 이익이 될 겁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1: 관련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데다 교착 상태인 협상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내에서는 이란 공습 재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위해 최대 규모의 공습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네, 이에 국제 유가 시장과 미국 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평가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4%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2%나 상승했습니다. 중국 방문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4%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기 200대를 사기로 했다며 방문 성과로 내세웠지만 보잉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은 구매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내놨기 때문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대한 실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깨진 셈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6대 보장의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
6: 나는 아무

0: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건가요?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는
1: 시진핑
0: 건가요?
1: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저는 타이완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요새이며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하죠. 따라서 타이완의 방어태세를 약화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 결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네, 관심을 끌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깜짝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3: 또 시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보도에 박영진 기자입니다.
4: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0: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린 괜찮을 겁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4: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0: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겁니다.
4: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를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0: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조용하죠. 트럼프 대통령.
4: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네, 이렇게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3: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기대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바뀐 위상만 확인한 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중국에서의 9년 만에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0: 호르무즈가 개방되기를 원합니다. 그곳 상황은 미쳤어요. 좋지 않아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0: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입니다.
5: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회견도 공동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3: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보도에 고한석 기자입니다.
6: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7: Thank you again.
8: 시 주석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월 24일 백악관에 방문해 주시길 시 주석님과 홍 리위안 여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 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9: 11월 중간 선거를 딱 목전에 두고
8: 정한범 한국 국제정치학회 학회장입니다.
9: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6: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중동 전쟁과 관련해 미국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가 주동미군 5천 명 감축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휘말린 메르츠 독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15일 자신의 X에 중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전화통화를 했다며 미국과 독일은 강력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안에서 굳건한 파트너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적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또한 양측은 이란의 협상 테이블 복귀와 호르무즈해협 개방, 핵무기 보유 불가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오는 7월 튀르키 앙카라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입장을 조율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한 방중 기간 이란을 향해 인내심이 바닥났다고 밝히자 반대로 이란은 미국을 못 믿겠다며 진지한 의지를 보여야 협상에 나설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3: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0: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8: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규정돼야 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10: 이란 동결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8: 신뢰 구축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해 핵 문제를 포함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이란 핵무기를 전천 사령을 내건
10: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현상은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다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심에서는 세종대로 숭례문 방향 동화면세점 앞이 무대 설치로 합의 4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집회가 시작되겠고 오후 2시 반부터 동화면세점을 출발해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지나 효자파출소까지 합의 2개 차로 점유하고 행진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4차로에서 승용차 간에 사고가 일어나 뒤에서 오는 차량들 서행되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심은 터널 출구에서 연희램프까지 일대까지는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데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에서 정릉 터널 입구까지도 차량들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마포대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이후 반포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이 구간까지는 38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방향 잠실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 지나 서강대교 일대까지도 속도가 길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서부간선도로 따라 외곽쪽으로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일직방면 전 구간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나라나 서부간선도로도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로 차간격이 좁혀져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눈부신 초록이 사방을 가득 채운 5월의 중순 주말 아침입니다. 참 좋은 계절이죠. 하지만 정신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벌써 5월도 반이나 지나갔네 하는 아쉬운 마음이 덜컥 들기도 합니다. 싱그러운 5월의 햇살 아래서 마음만큼은 가장 찬란했던 봄날의 첫 페이지로 되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10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 첫 곡은 민수의 음악으로 출발합니다. No worries, I'm good.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5: 성공 꿈을 역시 서머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 에드피아.
6: 달력은 벌써 여름의 길목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만큼은 흐르는 시간을 잠시 붙잡아 두고 싶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햇살 아래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 아침 보내고 계신가요?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참여로 꾸며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세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의 라이브 채팅창 이용하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조지의 오래오래 방문체 바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음악과 뉴스 함께 듣는 YTN 라디오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 10시 때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지의 오래오래, 박문치의 바,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태평양에서 형성 중인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내년 지구촌이 역대 최고 기온과 함께 기상이변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제기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미국 국립해양대기국과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의 전망을 인용해 올 가을 강력한 엘니뇨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는 현상인데 현재 태평양 일부 지역의 해수면 온도는 이미 섭씨 0.5도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수주 동안 열대 태평양의 수온 상승 속도는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강원도 소양호 상류 지역에서 발생한 붕어 집단 피사와 관련해 어류질병 검사와 수질 검사는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호수 바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피사의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수산질병관리원이 공개한 질병검사 결과 보고서에는 붕어 폐사체에 대한 세균과 질병검사 결과, 일부 세균성 질병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이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강원대학교 환경연구소 어류연구센터가 조사한 호수 바닥 검사에서는 높은 농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됐고, 이에 따라 황화수소가 이번 붕어 집단 폐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전국 국무원 연대가 군무원들의 노동 3권 보장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방부를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이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무원은 군인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특정직 공무원이자 엄연한 노동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군인기본법과 군형법을 강요하며 두발 규제와 군기 적용, 체력 검정 같은 과도한 통제를 일삼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망신이자 위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0622번님, 아직 5월인데 여름 냄새가 살짝 나요 라고 하셨어요. 살짝 나나요? 저는 많이 나는 것 같던데요. 어제는 차 안에서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했는데 정말 덥더라고요. 막 차 핸들이 뜨겁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더워서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도저히 못 가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앱 채팅창에 청취자 한 분이 딱 다섯 글자로 마트 갈 결심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쵸, 가야죠. 주말이니까 장 봐야 합니다. 또 어떤 결심들이 있을까요? 대청소할 결심, 미루고 미뤘던 운동할 결심, 또 뭐 평일 내내 지치고 힘들어서 사 먹거나 시켜 먹었다면 주말만큼은 집밥할 결심,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부분이 재충전에 좀 포커스가 된 결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10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어떤 결심이든 그 결심 꼭 잘 이루시면서 알찬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노래 또 세 곡 연달아 만나보겠습니다. 최애나 캐치캐치, 토마토맛의 콜렉트콜 게러지, 아일릿의 빌려온 고양이.

10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사시설 문제로 17년째 사업이 정체된 경기도 고양시 고양동 주택 재개발 정비

이 사업에 대해 청와대와 함께 이해관계자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정비구역 내 복지시설을 제외한 관사와 간부 숙소 부지를 일반 재산으로 전환해 재개발 조합에 우선 매각하고 고양시는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양동의 해당 재개발 구역은 지난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군 관사나 복지시설 등 군사시설이 있어 사업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면의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기존 방통위법 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 구성했다거나 졸속으로 상정 심의 의결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400톤급 해군 구축함 왕건함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 선박 보호작전을 수행하는 청해부대 임무를 넘겨받기 위해 부산기지에서 출항했습니다. 청해부대 48진으로 투입되는 왕건함은 승조원과 특전요원, 항공대를 포함한 병력 260여 명과 다음 달 아덴만에 도착해 대해적 작전과 함께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해군은 중동지역 작전 환경을 고려해 대공훈련을 강화하고 대드론 체계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는데 향후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를 위한 다국적군 참여를 결정할 경우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살펴봤습니다. 8616번님은요. 줄넘기 사서 이틀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운동할 결심이요 라고 하셨어요. 많은 결심들을 보내주고 계시네요. 너무 무덥기 전에 일찍 나가시거나 아니면 해가 조금 지고 나서 오후쯤 나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또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혜린의 비지보이 87댄스의 청색 동경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계절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를 웃돌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도 높아지겠는데요.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더위의 기세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오전 11시를 가까이 하면서 주요 고속도로는 지방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좀 점차 늘고 있습니다. 먼저 세종 포천 고속도로는 포천에서 안성 방향 사고 여파가 있습니다. 포곡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포곡 1터널에서 용인 분기점까지 3km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신갈 방향 망양 휴게소에서 천안 호두 휴게소까지 22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주감 휴게소 부근에서도 4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양양 가는 길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10km 정도가 밀리고 있고 더 가서 가평 휴게소를 지나서 강소 나들목 사이도 5km 정도 더딘 흐름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전해듣게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거론됐던 타이완 문제에 대해 시 주석과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길에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 있어 매우 강한 입장이라며 자신은 시 주석의 말을 경청했고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신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에 대해선 조만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며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약 15,000km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 중인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재 해제 여부를 며칠 내로 결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권부의 안방이자 자신의 관저인 중난하이 문을 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환송했습니다.
2: 9년 전과 달리 미국과 대등한 G2 관계를 재정립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중국 권력의 심장부 중난하이의 정원을 나란히 걷습니다. 시 주석은 올해 건국 250주년을 맞는 미국보다 오래된 나무들을 가리키며 자랑스레 소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특별 예우를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4: 그럼 다른 나라에서 온 원수나 대통령, 총리 같은 사람들도 여기에서 맞이를 하나요?
3: 시진핑은 트럼프의 체면을 살려주는 듯하면서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4: 예전에도 외교 활동이 많지는 않았지만 나중엔 있더라도 극히 드물었어요. 예를 들어 푸틴은 와봤습니다.
3: 차담회에선 백악관 로즈가든을 떠올린 듯 트럼프가 관심을 보인 장미의 씨앗을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난하이는 자신의 업무와 생활 공간이기도 하다며 초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대통령께서 2017년에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저를 환대해 주신 것에 대한 보답 차원입니다. 시진핑 주석입니다.
3: 트럼프는 감사를 표시한 뒤 2박 3일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듯 성과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고 이란 전쟁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직접 강조했습니다.
4: 우리는 전쟁을 빨리 끝내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으며 해협이 빨리 열려야 한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두 정상은 중난하이에서 업무 오찬을 끝으로 9월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했습니다. 시 주석은 전략적 안정이란 새로운 양국 관계를 정립한 기념비적 방문이었다고 정리했습니다. 미국의 일방적 공세에 주춤했던 9년 전과 달리 대등한 G2 외교를 펼쳤다고 자평한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시 주석의 올해 가을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왕 부장은 15일 미중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정상 간 소통을 지속하기로 하고 시 주석이 올가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양국이 건설적 전략 안정관계를 새로운 양국 관계의 위치로 설정했다며 이번 회담은 양국이 각자 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열린 역사적 회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동행하면서 얼어붙은 반도체 수출길이 마침내 뚫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컸습니다.
2: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만큼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신호 기자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1: 이곳에서 칩을 판매하길 기대하셨습니까? 두 정상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하지만 미국 정계와 안보 전문가들은 싸늘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위한 거래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와 기술 자립만 도와주는 안보 폭이나 다름없다고 경고했습니다.
1: 대통령이 엔비디아 CEO를 대동한 것이 우려스럽습니다. 농산물 구매 같은 일시적인 이득을 얻으려 했고 더 진화된 첨단 AI 칩의 수출을 허용해주는 이른바 반도체와 콩을 맞바꾸는 거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미국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0: 미 통상당국은 기술 봉쇄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반도체 통제는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아니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곳이 최신 AI 칩 구매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 인도된 물량은 한 건도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승인 이후에도 까다로운 세부 조건을 추가하며 공급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연산 능력 부족에 시달리는 중국 AI 기업들은 사용자 접속을 강제로 제한하는 등 서비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산 칩 생산마저 기술적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미국의 기술 봉쇄 기조는 이번 회담을 통해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과 자립을 서두르는 중국이 충돌하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의 각자 도생 흐름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2: 미국 내에서 이란 전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회에서 전쟁 중단 결의안은 가부 동수로 부결됐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이 전쟁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찬성 212, 반대 212로 결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안건은 폐기됩니다.
3: 미국 민주당이 주도한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이 가부 동수로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에서 3명의 이탈표가 나왔지만 과반 확보에는 단 한 표가 부족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내부에서 전쟁 피로감과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 행동에 대한 불만으로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결의안은 부결됐지만 끝까지 전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1: 무모하고 값비싼 전쟁으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세금이 낭비됐고 고물가로 국민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상원 군사위원회에선 이란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미군 중부사령관이 출석했습니다. 전쟁 초기 미나부 초등학교 폭격은 미군 공습일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민간인 시설 공격 의혹은 전면 부인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가 1,700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등도 1,000곳 이상 공습했다는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1: 13,000번이 넘는 공습 가운데 단 한 건만 민간인 피해로 조사 중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미 중부 사령관입니다.
3: 이란군을 괴멸했다는 주장과 달리 미사일 전력의 70%를 보존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미사일과 드론은 90%가 파괴됐고 해군을 재건하는데도 10년은 걸릴 거라며 전쟁 목표는 달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 없고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락치 장관은 또 며칠 전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 미국 측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건 협상장에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537.29포인트 내린 49,526.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74포인트 내린 7,408.5에 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전장보다 410.08포인트 내린 26,225.1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 15일 ICE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42달러로 전장보다 4.2%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나무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5: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응급을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나무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2: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란 전쟁 상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그 여파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유 수급이 여전히 불안정하면서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7: 네, 충북 청주로에 나와 있습니다. 네,
2: 이란 전쟁 여파가 의료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요?
7: 네, 제가 있는 이곳 청주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사각지대 놓인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의료원에는 각 부서와 병동에 의료 소모품을 전달해주는 중앙 공급실이 있는데 이곳에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엔 입고되는 물량이 발주한 물량의 50%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80% 수준으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 소모품이 입고되는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제품의 경우 전쟁 전엔 2에서 4주면 모두 입고가 됐지만 지금은 한 달이 조금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제품에서 수입 원자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일주일이면 입고가 되던 제품이 한 달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에선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미리 의료 소모품에 대한 발주를 넣고 공급을 받는 방식으로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전쟁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의료 소모품 원자재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2: 네, 의료원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모품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고요?
7: 네,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의료원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소모품을 아끼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병동이나 외래 쪽에서 필요한 약재를 가져갈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들고 가서 약을 받아오고, 일반 환자들도 약을 받을 때 기존에 제공하던 봉투를 없애고 종이봉투로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각 병동과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 소모품 물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서에 소모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위생이나 감염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응급의료 등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의료 소모품을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도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강호
9: 온라인. 6회 평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0: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열혈강호 온라인.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3: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환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4: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한여름 같은 더위가 나타나겠는데요. 낮 동안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어지겠습니다. 자외선 차단과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026 부처님 오신날 연등회 행사로 교통 통제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흥인주문제 종로 1가 구간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되고,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는 종로구청 입구 교차로에서 종로 1가 지나 안국동 사거리까지 양방향이 통제됩니다. 연등행렬은 저녁 8시부터 밤 9시까지 동국대로 출발해서 흥인지문, 종로 일가를 지나서 조계사 앞까지는 행진이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사직로 독립문 방향 동십자 앞이 무대 설치로 하위 2개 차로가 차단돼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로 따라 숭례문 방향 동화 면세점 앞도 집회 관련으로 하위 4개 차로가 각각 통제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집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심 퇴계로 따라 서울역 방향 퇴계로 4가부터 충정로 역 쪽으로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티엔 라디오 11시 뉴스 앤 뮤직 문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주말 오전에서 오후로 점차 넘어가려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이제 제법 좀 뜨끈한 온기를 품고 있죠. 기분 좋은 주말, 청량한 그루브를 더해줄 노래 준비했습니다. 첫 곡으로 함께 만나볼게요. 저스틴 비버의 Peaches.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5월 16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지금 시각 오전 11시 25분인데요. 제가 있는 상암동 기준으로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아, 정오가 넘어가면 더 뜨거워질 텐데 오늘 바깥 활동하려고 나들이 준비하시는 분들, 이미 길 떠나고 계신 분들 계시죠? 이 정말 더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르게 찾아온 더위가 주 초반까지 있고 점차 좀 나아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계절이 여름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올 여름 더위 우리 잘 대비를 해야겠죠.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 뉴스앤뮤직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앱 채팅창 이용하시면 신청곡 사연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게요. Hard Life의 Yellow Bike, Extremely Badman의 Saturday, Caesar의 Saturn. Another day in paradise, ride around on your old fixed gear. I need laser correction.

11시 뉴스의 뮤직입니다. 노래 세 곡 만나고 왔고요.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가 노사 사이의 중재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연진과 면담을 갖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김 장관이 비공개로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 입장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삼성전자 노조와도 면담을 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좁혀진다면 내일 다시 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재 시간으로 15일 IC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군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42달러로 전장보다 4.2%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해협 봉쇄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항공 우주업체 스페이스X가 다음 달 12일 기업 공개 IPO에 나설 전망입니다. 로이터통신과 CNBC 방송은 15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IPO 일정을 앞당겨 6월 12일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만간 투자 설명서를 공개하면서 다음 달 4일에는 투자자를 상대로 한 설명회인 로드쇼를 진행합니다. 이어 11일에 공모가를 확정하고 이튿날 상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생방송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두 곡입니다. 레미 울프의 숲, 해리 스타일스의 에퍼처.

11시 뉴스앤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파트 세대 앞에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음식물을 뿌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3일 새벽 5시 반쯤 인천 청라동 아파트에 퀵서비스 배송기사로 속에 침입한 뒤 세대 앞 현관문에 페인트를 바르고 계란 등 음식물을 뿌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보복 대행으로 추정되는 범죄 조직의 의뢰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앞바다에 정박 중이던 선박에서 동료 외국인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40대 미얀마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7시 10분쯤 인천 무이동 해녀도 근처에 정박 중이던 석유 제품 운반선에서 동료 외국인 선원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선원은 왼쪽 배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의도가 있었는지를 포함해 범행 동기와 함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에는 경기 부천시 삼정동에 있는 금형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끄려던 공장 관리자 한 명이 얼굴과 오른팔에 1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은 금속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름에서 불이 붙었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11시 뉴스앤뮤직 마무리합니다. 이어지는 오후 시간 트롯 음악 전해드릴 거고요. 강현구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세요. 끝곡 트레이 송즈의 Gotta Make It, 로빈 시크의 Lost Without You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더 잘 키우고 양자 태계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2: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1등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2: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과 내일 맑은 하늘 속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져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 속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때는 고온현상은 다음 주 수요일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일직 방향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6.5km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정체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사고 난 일대 각별히 잘 살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나라나 서부간선도로는 성산대교 쪽으로 광명교에서 금천교 일대까지 밀리고 있고, 반대 안양 가는 길 광명교부터 금천교 사이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강일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간에 부딪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상일부터 강일 나들목까지 4km 구간 여파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 예보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주말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 직후에 역사적인 방문이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3: 중국과 훌륭한 합의를 이뤘다면서 조만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권준기 기자,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했는데 이번 방중이 역사적이라고 평가했다고요?
4: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문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누가 더 이득을 볼지 기자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답 대신 환상적인 여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과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훌륭한 무역 합의를 맺었다며 곧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훌륭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맺었고 좋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조만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듣게 될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당장 이란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인데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죠?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에어포스원 기내 브리핑에서 시 주석과 이란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하면 대가가 따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요청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미국이 이란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에 도움은 필요하지 않고 또 중국 필요에 따라서 알아서 이란 압박에 나설 거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들어보시죠.
5: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네, 종전협상과 관련해선 우라늄 농축 중단이 20년이면 충분하다 이런 언급도 했다고요.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아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우라늄 농축 20년 유예로는 부족한지 질문에는 20년이면 충분하다며 다만 가짜 20년이 아니라 진짜 20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은 스스로 고농축 우라늄을 제거할 기술이 없다고 해서 미국이 직접 회수하기로 했지만 이란이 말을 뒤집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타스님 통신은 핵활동 20년 유예 조치는 미국의 제안이었고 이란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1: 네, 뭐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서 이란 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가장 필요했을 텐데요.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4: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중국에선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해 구체적인 행동을 약속하지 않은 데다 중국 외교부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라며 미국을 탓하는 목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며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에 이익이 됩니다.
4: 이란 문제와 관련해 사실상 빈손으로 귀국한 데다 교착 상태인 협상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내에선 이란 공습 재개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를 위해 휴전 이후 최대 규모의 공습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네, 미중 회담이 끝나고 나서 국제 유가 시장과 미증시는 실망감을 나타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평가에 국제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브렌트유는 3.4% 올랐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4.2%나 급등했습니다. 중국 방문에도 해법이 나오지 않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도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4% 하락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1% 넘게 떨어졌습니다.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잉기 200대를 사기로 했다며 방문 성과로 내세웠지만 되레 보잉 주가는 4%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구매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인데 이번 트럼프 대통령 방중에 대한 실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방문 뒤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 중인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 여부를 며칠 내로 결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기간에 이란을 향한 인내심이 이제 바닥났다고 밝히자 이란은 미국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3: 자산 해제 등이 선결되지 않으면 미국과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도 나왔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향해 전혀 믿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건 미국 탓이라는 겁니다.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배경으로 모순된 메시지를 꼽으며 진짜 속내에 의구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진지한 태도로 임해야

0: 이란도 협상에 나설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1: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미국인들을 전혀 믿을 수 없습니다. 협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모든 것이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0: 이란 동결 자산 해제나 전쟁 보상금 지급 등 이란이 요구하는 선결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미국과 어떤 협상도 없다는 강경론도 나왔습니다. 자파리 전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신뢰 구축에 방점을 둔 이러한 접근법이 과거 협상과는 다른 중대한 전략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1: 신뢰 구축 이후 다음 단계로 진입해 핵 문제 등을 포함한 나머지 사안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협상은 불가합니다.
0: 미국의 신뢰를 문제 삼거나 선결 조건 우선 반영을 내건 이란의 모습 모두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 쏟아낸 것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에 이란 전쟁이 의제에 빠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란이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으로 읽힙니다. 미국은 신뢰할 수 없다는 이란 외무장관은 우호국 중국을 향해선 어떤 외교적 지원도 환영한다며 깊은 신뢰를 보였습니다. 지지부진한 종전협상 해결을 놓고 미국도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중국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깨진 셈인데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6대 보장의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아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거죠? 1982년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3: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 저는 타이완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들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요새이며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방어 태세를 약화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이완의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3: 타이완 미국은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 결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4: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1: 시 주석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시기를 시 주석님과 펑리위안 여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이겼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5: 11월 중간 선거를
1: 정한범 한국 국제정

0: 심각해집니다.
1: 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 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2: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정부가 나무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어떻게 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성기 기자입니다.
4: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남우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남우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5: 아직 공격 주체가 식별되지 않은
0: 외교부
5: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4: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6: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0: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6: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남우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7: 삼성전자 노조가 닷새 후인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집행부를 만난 데 이어 오늘 오후 경영진과도 만나 중재를 벌일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정부의 중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정부가 경영진과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8: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를 벌일 예정입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고용노동부나 삼성전자나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일체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경영진 면담에 앞서 어제 오후 노조 측과 먼저 면담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노조 측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김 장관은 전달받은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경영진과 만나 중재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노조 측은 김 장관에게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 장관이 조합 입장에 깊이 공감했고 조합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섭이 재개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김 장관에 앞서 삼성전자 경영진도 어제 오후 노조 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파업이 걱정이니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노조 측은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 없는 특별 포상 제도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조는 추가 교섭이 의미 없다며 향후 교섭은 파업을 끝내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라인 가동 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0: 만나요.
1: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0: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될걸? 하림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저녁 서울 도심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등의 행사로 종로 일대 차량이 통제된다는 점 기억하셔야겠는데요.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통제되고요. 또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구간은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3시까지 진입이 안 됩니다. 일요일인 내일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로 1가와 안국동 사거리 거리 구간 통제되는 만큼 주변 도로 이용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 일찍 가는 길 6.5km 지점 나와서 8.5km 가는 곳 1차로 상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들어가는 길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반대쪽으로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구간 정체도 계속되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가 목포 방향으로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서평택에서 서해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팔탄분기점과 서평택분기점 부근에는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매송에서 팔곡분기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을 좁힙니다.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자유로 부근 일산 쪽으로 고장차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고 주말 동안 초여름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이 우리 YTN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내는 두 번째 계절인데요. 여름의 초입, 타는 듯한 더위보다는 청량한 푸른 향기로 이번 여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롯 첫 곡으로 신나는 노래 준비했습니다. 박지현의 우연히.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트로트 듣는 정호의 뉴스 앤 트로 첫 곡으로 박지연의 우연히 듣고 왔습니다. 9849번님께서 평생은 무더워지려고 하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예. 아, 전국적으로 확실히 공기가 좀 무겁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 아침 공기가 좀 무게감이 생긴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덥고 습한 그 계절이 성큼 다가온 그런 느낌입니다. 6343번님께서 안녕하세요. 뉴스엔트로 출첵합니다. 아침에 러닝 6km 뛰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더운 날 아침 일찍 6km. 이야. 그래도 날씨가 더우니까 온열 질환 걸리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잘 해주시고 뭐 잘하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이어서 두 곡 보내드릴게요.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 그리고 김국환의 배들어온다

양지은의 그정 때문에 김국환의 배들어 온다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32분 53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이익이 적어 제약사가 생산을 포기할 우려가 있는 필수 의약품에 대한 정부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퇴장방지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가격 기준을 현실화하고 행정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는 약값의 기준선을 10%씩 일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 유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하락했지만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투자의 달인 워렌 버핏과의 점심 행사가 4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경매에서 식사권이 135억 원에 낙찰됐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베이에서 이뤄진 자선 경매에서 버핏과의 점심 기회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한 입찰자에게 900만 달러, 약 135억 원에 낙찰됐다고 전했습니다. 버핏과의 점심 자선 행사가 부활한 것은 4년 만으로 2000년부터 매년 낙찰액을 샌프란시스코 빈민지원단체에 기부해오다 2022년을 마지막으로 중단했습니다. 2022년 경매에서는 버핏과의 식사권이 1900만 달러, 약 285억 원에 낙찰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4566번 쓰시는 분께서 우리 아들 내외는 결혼 10년 차인데 한 번도 싸우질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비결을 물어보니까 항상 져준다 생각하고 지낸다네요. 착한 건지 바보 같은 건지 어쨌든 안 싸우니까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드님께서 참 현명하시네요. 그리고 분명 며느리분도 아드님이 져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신경 쓰고 마음 쓰지 않을까 싶은데 부부 간에, 뭐 부자 간에, 또 친구 간에는 항상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CYW3751번 이메일 쓰시는 분께서 채팅창에 대전은 현재 기온이 32도예요. 시원한 아메리카노 같은 방송 오늘도 현구 아나운서님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응원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32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온열 질환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지 또 저희 방송도 웃으면서 즐길 수 있으니까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게요. 이찬원의 참 좋은 날, 그리고 이용의 미안해 당신.

이찬원의 참 좋은 날, 그리고 이용의 미안해 당신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12시 뉴스 앤 트롯 드론 소식 전해드릴게요.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8.4대 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68명에 25,650명이 지원한 것으로 2024년 40.6대 1에서 2025년 44.6대 1로 상승했던 경쟁률이 올해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원자 평균 연령은 30.7세로 지난해 30.6세와 비슷했습니다. 어젯밤 10시 10분쯤 경기 양산시 북정동 의료기구 생산업체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바로 옆 공장 두 곳으로 번지면서 소방추산 8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지만 공장 세 곳 모두 당시 근무하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은 합동 감식으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본 원자력발전소 건물 내부에서 방사능이 섞인 수증기가 확인돼 원자로를 정지하고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미야기현에 있는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원전 2호기 물탱크에서 방사능을 포함한 소량의 수증기가 나오는 것이 확인됐다고 NHK 등이 보도했습니다. 해당 원전은 지난 11일 정기검사를 마치고 4개월 만에 발전을 재개한 상태였습니다. 도호쿠 전력 측은 이번 일로 방사성 물질의 외부 유출은 없었고 환경 영향도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파란수국님께서 오늘은 작년에 담가놓은 매실 걸러야겠네요. 매실 담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파란수국님께서 뭐 매실도 그렇고 또 뭐 담금주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익어가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건 정말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YTN 라디오에서 방송한 지 이제 막 한 달 지나서 두 달 채워가고 있는데 제가 성장하는 모습도 관심 있게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아직 안 했고요. 또 결혼할 사람도 없는데 아마 아이가 있다면 아이 키우는 느낌이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6000번님께서 텃밭에서 상추 좀 따고 고구마 모종 심는데 너무 더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온열질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분 섭취 또 해주시고 그늘에서 휴식도 충분히 가져주셔야 돼요. 0677번님 장미 보러 나왔네요. 남편과 함께 좋은 주말 보내려고요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장미가 정말 정열적인 빨간색을 네, 빛내는 그런 시기였죠. 네, 이렇게 저와 함께한 12시 뉴스 앤 트롯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1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태진아의 동반자, 강소리의 아침의 나라에서 그리고 태진아의 그대의 곁에 이렇게 세 곡 함께 띄워드릴게요.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0: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주로 서쪽 지역이 많이 더웠는데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고요. 대구도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시내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곳곳에 예정된 집회와 행진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우회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광화문 교차로와 경복궁역을 지나 신교동 교차로 방향으로 2km 구간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일대 정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동십자각에서 시청 동평 구간 2개 차로도 통제되고요. 오후 4시 반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시청 주변으로 행진이 이어집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 광장에서 명동역 1번 출구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되고요. 서울역과 숭례문, 한국은행 앞을 지나시는 분들 미리 우회 경로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좀 더 늘고 있고요.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는 송파 부근 판교 방향으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12시 33분경에 발생했습니다. 송파 지날 때 4km 구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술에 약을 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하려 한 아내와 공범인 태권도 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술에 약물을 타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 40대 여성과 공범인 태권도 관장 2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3: 살해하려 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두 분이 언제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2: 경찰은 이들이 세 차례에 걸쳐 태권도장 직원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살해 시도는 지난달 25일 피해자인 남편의 집에서 이뤄졌습니다. 남편이 평소 혼자 술을 마시는 점을 노려 아내는 집 냉장고에 약물을 탄 1.8리터짜리 소주 페트병을 넣어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을 마시지 않자 이들은 열흘 뒤 약물이 든 또 다른 술병을 준비해 집 우편함에 넣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어 태권도 관장은 지난 6일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됐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앞선 살해 모의와 시도 정황까지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술에 약을 탄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관련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60정을 빻아 술에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태권도장과 관장집을 압수수색해 살해 모의 정황을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확한 약물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편과의 관계를 끝내고 싶어한 직원을 관장이 도우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일주일간 구금 상태로 고초를 겪은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규모가 청구액의 16% 수준인데 대리인단은 사회적 낙인으로 인한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법원이 화성 연쇄살인 3차, 6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던 고 홍성록 씨의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두 자녀에게 각 3,850만 원, 모두 7,700만 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는데 이는 자녀들이 청구한 4억 7천여만 원의 16% 수준입니다. 홍 씨는 지난 1987년 경찰에 불법 체포돼 일주일간 구금됐습니다. 경찰은 홍 씨를 폭행하는 건 물론 잠도 재우지 않으며 강도 높게 조사했고 어린 자녀들까지 조사실로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홍 씨는 자신이 범인이라며 허위로 자백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이미 언론에 이름과 얼굴, 가족관계까지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였습니다. 홍 씨는 사회적 낙인에 고통받다 2002년 세상을 떠났고 진범 이춘재는 이로부터 17년이나 지난 2019년에야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국가가 홍 씨 자녀들에게 각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화해 권고 결정을 했는데 국가의 이의제기로 다시 이뤄진 선고에서 배상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대리인단은 오랜 시간 낙인으로 고통받은 홍 씨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2: 기간이 짧다 보니까
3: 박준영, 고 홍성록 씨의 유족 대리인입니다.
2: 위자료를 적게 인정한 것 같은데 낙인 속에서 산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고 위로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기대를 했었는데
1: 대리인단은 유족과 논의해 항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주일간의 불법 구금을 넘어 30년에 이르는 사회적 낙인에 대한 국가 책임은 항소심에서 다시 정리될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0: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1: 실질적 합의 없이 큰 성공을 거뒀다며 성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자신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2: 이번 방문은 아주 큰 성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여정이었죠. 우리는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큰 성공이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중국의 위상만 확인시켰다는 혹평도 많습니다.
1: 이란 전쟁에 발목이 잡혀 주도권을 내줬다는 분석인데 넉달뒤 시진핑 주석의 답방 때는 어떤 모습을 연출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김선중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3: 중국에서의 9년 만의 만남은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종일관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면 시진핑 주석은 단호했습니다. 이란 전쟁에 발목 잡힌 트럼프는 시작부터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2: 호르무즈가 개방되길 원합니다. 그곳 상황은 미쳤어요. 좋지 않습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시진핑 주석은 공개적으로 타이완 문제 경고장을 날리며 미국을 압박했습니다. 시진핑이 내세운 이른바 건설적인 전략적 안정관계는 이제 중국은 미국과 동급이라는 선언으로 읽힙니다.
2: 건설적이고 전략적인 새로운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중요한 이정표로 많은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3: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와중에도 베이징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중국이 건넨 선물 보따리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란 문제에 공감했다고는 하지만 이란 석유는 계속 수입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투자 약속도 농산물 수입도 손에 잡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공동 회견도 공동 선언문도 없는 초라한 귀국길. 트럼프 대통령이 절대 마시지 않던 와인까지 음미하며 애를 썼지만 결국 빈손으로 회담을 끝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실상 바뀐 중국의 위상을 확인한 만큼 넉 달 뒤 미국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주목됩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YTN 김선중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1: 또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타이완이 충돌할 경우 미국의 대응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도 전했습니다. 이어서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시진핑 주석이 충돌까지 경고하며 가장 중요한 의제로 내세웠던 타이완 문제. 트럼프 대통령은 귀국길 전용기에서 시 주석과 타이완 무기 판매와 관련해 많은 얘기를 나눴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로 중국과 갈등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로 미국과의 갈등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괜찮을 겁니다. 그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타이완에 대한 시 주석의 입장은 강경하다며 자신은 시 주석의 얘기를 경청했고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이 방어할 거냐고 기자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도 같은 질문을 했다며 자신은 그 문제에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자신뿐이라며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타이완 무기 판매 문제는 조만간 결정할 거라면서도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결정 내릴 겁니다.
4: 이처럼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잠시 멈춤으로 해석돼 중국에 유리한 결과로 보인다고 CNN은 짚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2: 저는 김정은 위원장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좀 조용하죠?
4: 김정은 위원장과는 매우 좋은 관계라며 여전히 소통 중이라고 말했지만 그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소통의 내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도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120억 달러치 무기 판매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타이완과 관련한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면서도 미국이 밀어주니 독립하자고 말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1: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룽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을 대표해 어떠한 주장도 할 권리가 없다며 중국의 일방적 정치 선언과 타이완을 중국의 정치 틀 안에 포함하려는 시도도 타이완이 주권 독립 민주국가라는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0: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도 외교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인들을 절대 믿을 수가 없고 미국과 합의가 되려면 이 불신이 명확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며칠 전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렸는데 그 이후 미국 측에서 대화와 상호작용을 계속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또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군사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건 협상장에서도 달성할 수 없을 것이고 협상과 외교만이 유일한 윈윈 해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 종식과 관련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IC 선물 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9.26달러로 전장보다 3.4%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5.42달러로 전장보다 4.2% 올랐습니다.
0: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글로벌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기술주 매도세가 번지면서 뉴욕 증시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537.29포인트 내린 49,526.1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92.74포인트가 떨어진 7,408.5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410.08포인트 떨어진 26,225.1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1: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0: 이란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서 원유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1: 이렇다 보니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의류 소모품 공급도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
5: 네, 충북 청주 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의료원 등 병원 현장에 이란 전쟁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고요?
5: 네, 제가 있는 이곳 청주 의료원은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으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의료 사각지대 놓인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입니다. 의료원에는 각 부서와 병동에 의료 소모품을 전달해주는 중앙 공급실이 있는데 이곳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엔 입고되는 물량이 발주한 물량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80% 수준으로 상황이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의료 소모품이 입고되는 기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수입 제품의 경우 전쟁 전엔 2에서 4주면 모두 입고됐지만 지금은 한 달이 조금 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제품에서 수입 원자재가 들어가는 경우에도 일주일이면 입고가 되던 제품이 한 달 정도 걸리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에선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 미리 의료 소모품에 대한 발주를 넣고 공급받는 방식으로 재고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의료 소모품 원자재 공급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0: 네,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걱정인데요. 의료원 차원에서 불필요한 소모품 낭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요?
5: 네, 저희 취재진이 여러 차례 의료원 곳곳을 돌아다녀 봤는데요. 이 소모품을 아끼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우선 병동이나 외래 쪽에서 필요한 약재들을 가져갈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들고 가서 약을 받아오고 일반 환자들도 약을 받을 때 기존에 제공하던 봉투를 없애고 종이봉투로 대체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각 병동과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의료 소모품 물량을 수시로 확인하고 부족한 부서에 소모품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위생이나 감염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응급의료 등엔 치료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의료 소모품을 우선 배분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도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청주의료원에서 YTN 김규수입니다.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7: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0: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3: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4: 답 나왔네.
5: 가자.
3: 어딜요?
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7: 평택시!
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얼마나 걸릴까요?
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3: 세계 반도체 수도
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7: 바로 평택시.
9: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도심에서는 연등의 행사로 인해서 종로 일대 차량이 통제됩니다.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통제고요.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구간은 낮 1시부터 이미 통제가 돼서 내일 새벽 3시까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일요일은 내일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로 1가와 안국동 사거리 구간 통제됩니다. 더불어 도심에서는 행진과 집회도 있습니다. 오후 2시 반부터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신교동 교차로까지 2km 구간 행진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후 2시에서 저녁 6시 사이 동십자각에서 시청 동편 구간 2개 차로도 통제됩니다. 오후 4시 반부터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시청 주변으로 쭉 행진 이어지고요.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 광장에서 명동역 1번 출구 방향으로 행진이 시작됩니다. 서울역과 숭례 한국은행 종로 을지로 쪽 오늘 도심이 많이 혼잡합니다.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늘고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팔탄분기점 부근 양방향으로 고장차가 서 있고요. 서울 방향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 목포 쪽으로는 포승분기점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속도 내려갑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94.5MHz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저와 함께 하시죠. YTN 라디오 막내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12시에 이어 1시도 트로트 듣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세요.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부탁드리고요. YTN 라디오 앱 라디오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트로트 듣는 오후 1시에 뉴스 앤 트롯 첫 곡이에요. 천록담 손비나 이지훈이 함께 부른 잡초.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트로트 듣는 오후 1시 뉴스 앤 트로 첫 곡으로 천록담 손비나 이지훈이 함께 부른 잡초 듣고 오셨습니다. S010109님께서 오후 1시 뉴스 앤 트로 단골 손님 입장 완료 이렇게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트로트 듣는 1시의 뉴스 앤 트로트입니다. 신청곡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윤수현의 영마차 살롱 그리고 장윤정의 돼지토끼.

윤수현의 역마차 살롱, 장윤정의 돼지토끼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1시 31분 24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1시 뉴스 앤 트롯,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임병태 경기 시흥시장 등 3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시흥시의 경우 승부처인 수도권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인난 끝에 후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 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 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기초의원은 서울 성북 도봉 등 도봉

봉을 등에서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양측이 진지하고 선의에 입각한 협상에 임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단계에서 결의안 통과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이틀간 정상회담을 마친 직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북 예천군 효자면의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산림 당국은 진화 헬기 7대와 인력 90여 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1시간 16분 만인 오전 11시 20분쯤 주불 진화를 마쳤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산불이 나자 예천군은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안전사고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665번님께서 빨래가 뽀송뽀송하게 마르니 기분이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날씨 정말 좋습니다. 기온이 좀 높지만 습하진 않고 또 바람도 솔솔 불어서 빨래 널기가 굉장히 좋은 날씨죠. 저도 어제 빨래 널었는데 금요일마다 빨래를 넣었는데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래가 잘 마르면은 괜히 좀 기분이 좋고 상쾌하더라고요. 널어두는 빨래 잘 마르길 바라겠습니다. 노래 두 곡 이어서 바로 띄워드릴게요. 장민호의 좋은 시절 그리고 조항조의 남자라는 이유로 두 곡 띄워드립니다.

가운데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는 모두 54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구시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각각 22.6대 1, 2.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가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1,800원대 부당대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마을금고 직원과 부동산 업자가 200억 원대 대출을 추가로 실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타인 명의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부당대출을 한 혐의를 받는 성남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부동산 업자 1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24년 12월 다른 사람 이름으로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만드는 명의 쪼기기 방식으로 200억 원대의 부당 대출을 일으킨 혐의를 받습니다. 어젯밤 9시 15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팔결교를 지나던 차량 13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도로 배수시설의 철제 덮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제자리에서 이탈해 도로 위로 올라오면서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잇따라 밟고 지나가며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피해 차량들의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긁히는 등 차량 파손이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관할 관청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으며 현재는 임시조치가 완료돼 통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1시 트로트 듣는 뉴스앤트롯 간추린 뉴스 전해 드렸고요. 노래 두 곡 이어 드릴게요. 유현상의 그게 나야, 그리고 문현주의 해피데이.

유현상의 그게 나야, 문현주의 해피데이 이렇게 두곡 듣고 오셨습니다.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2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2시 뉴스앤뮤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오후 1시 뉴스앤트롯 끝곡 띄워드립니다. S010109님의 신청곡, 김희재의 돌리도, 그리고 은방울 자매의 꽃마차 이렇게 두 곡이에요. 강연구였습니다. 2시 20분에 만나요.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S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0: 주말 내내 한여름 못지않은 불볕더위가 기세를 떨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고요. 오후 3시 무렵까지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만큼 자외선 차단도 꼼꼼히 차단 잘하셔야겠습니다. 연등의 행사로 인해서 종로 일대는 차량이 통제되고 있고요. 주변 을지로는 삼가에서 일가 쪽으로 막히고 퇴계로도 삼가에서 밀리고 있는데요. 연등 행렬이 시작되는 오늘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종로 일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모두 통제입니다. 흥인지문에서 종로 일가 구간은 오후 1시부터 통제 들어가서 내일 새벽 3시까지 진입할 수 없고요. 내일도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종로 일가와 안국동 사거리 구간 통제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반부터는 광화문 교차로에서 경복궁역을 지나 신교동 교차로 쪽으로 2km 구간 행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광화문 쪽 경복궁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강동대교 부근 1차로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YTN 24 시작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이 문제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깨진 셈인데요. 실제로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6대 보장의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6: 아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거죠?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 그것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는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5: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6: 저는 타이완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요새이며 최전선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보호하고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이완의 방어 태세를 약화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타이완의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5: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 결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4: 다수 언론의 혹평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며 성과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6: 이번 방문은 아주 큰 성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여정이었죠. 우리는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전해듣게 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4: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

0: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 뒤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 중인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중국은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놓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푸충 주 유엔 중국 대사는 유엔 전문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 내용이 적절하지 않고 또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을 했습니다.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양측이 진지하고 선의에 입각한 협상에 임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이 단계에는 결의안 통과는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을 상대로 비밀리에 군사 공격을 감행한 사실을 미국 당국도 확인했는데요. 아랍에미리트와는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현지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특파원, 아랍에미리트 반응이 나왔다고요?
1: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성명인데요. 걸프 국가가 취한 모든 조치는 주권과 민간인,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위협이나 적대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주권적, 법적, 외교적, 군사적 권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난 월요일 아랍에미리트가 4월 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이후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의 무차별 공습에 맞서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각각 공격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죠.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아랍에미리트 기존 주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문제로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의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대표 사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표를 향해 UAE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과의 동행이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라고 일침하기도 했습니다.
0: 네, 미중 정상이 이번에 만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일치된 의견을 보였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떤 건가요?
1: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뜻을 같이 하고 중국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할 거라고도 보도가 나왔었죠. 이에 호응하듯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단, 통항을 원하면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자신들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은연중에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중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주변 상황의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인도 국적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침몰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배는 결국 침몰했고 승무원 14명은 다행히 오만 해안 경비대에 구조돼 이송됐습니다. 또 하루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근처 바다에서 정박하던 선박이 나포돼 이란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0: 네, 레바논 상황도 좀 알아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45일 추가 휴전에 합의를 했는데 그 사이에 레바논 남부에서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명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1: 네,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요. 남부 레바논 민방위 센터를 이스라엘이 공습해 구급대원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레바논 국영통신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온 공격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4월 16일로 예정된 적대행위 중단 조치를 45일 연장해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이 다음 달 2일과 3일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지난 16일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번에는 미중 정상회담 전문가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먼저 미중 간의 기싸움에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엔 이번에 누가 좀 승기를 잡은 겁니까?
1: 일단 시진핑 주석이 승기를 잡았다고 볼수 있고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3월 말에 당초 일정대로 방중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6주를 미뤄서 5월 14, 15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0: 네.
1: 상황이 이란 전쟁으로 발목이 더 잡힌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세적인 회담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일단 저는 서우두 베이징 국제공항에 에어포스 1이 도착할 때
0: 예.
1: 누가 어떤 의전을 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그 한정 국가 부주석이 영접을 했습니다.
0: 예.
1: 거기서 이게 2017년 9년 전에 방중 때하고는 다르네. 그 당시는 양제추 국무위원입니다. 사실은 뭐 한정 국가 부주석도 서열 5위에 해당되지만
0: 예.
1: 현재로서는 실무에 관여하지 않는 외교에 그냥 얼굴 마담 정도에
0: 예.
1: 해당되는데 그분이 나옴으로써 이게 9년 전과는 다르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번 협상이 중국 페이스대로 가지 않나는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뭐 2박 3일 일정이 중국의 세밀한 외교 의전으로 미국에게 할 말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토크티브 아주 평소에 수다스러운 말씀이셨는데 이번 베이징처럼 말씀이 없으셨던 또 역대 외교는 또 저희가 참 처음인
0: 예.
1: 것 같습니다.
0: 베이징에선 과묵했지만 이제 돌아와서 폭스뉴스와 인터뷰나 뭐 기내에서는 기자들에게 상당한 많은 말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은 역사적 성공이라고 자평을 했잖아요. 미국이 그래도 좀 얻어온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1: 저는 뭐 손에 잡히는 증거, 물증은 9월 24일 내가 트럼프 대통령과 펑리위안 여사를 워싱턴에 초청한다라는
0: 네, 시진핑 주석과 펑리위안
1: 그렇습니다.
0: 여사죠.
1: 예, 시진핑
0: 예.
1: 주석. 물론 이제 사전에 다 합의가 된 사항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 불쑥 사전에 합의 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0: 근데
1: 다.
0: 날짜를 막 이렇게 못 박은 건좀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9월 뭐
1: 일단
0: 이렇게도 아니고.
1: 사전에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왜냐하면 왜 9월 24일이냐면 11월 첫째 주에 미국의 의회
0: 중간선거죠.
1: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상원이 53대 47로 공화당 근소위, 하원도 217대 210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몇 석만 민주당으로 넘어간다면 의회에서 권한이 완전히 밀려나고 식물 대통령이라는 단어까지 벌써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0: 예.
1: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9월 24일 정상회담에서는 뭔가 썸씽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날짜가 한 6주 간격 텀이나 9월 말이 가장 이상적이어서 제안을 했고 또 방중은 했기 때문에 뭐 시주석 입장에서 방미를 안할 수는 없는 거고 답방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내가 오늘 베이징에서 뭐 당했다라는 표현보다는 뭔가에 좀 손에 안 잡혔는데 그때는 내가 손에 잡히는 물증 성과를 내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0: 중간선거 앞두고 빅딜은 미국에서 해보겠다. 이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속셈이 아닐까 그런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뇌관은 역시나 타이완 문제였고요. 그냥 타이완 문제만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무기 거래 얘기까지 직접 나왔다고 합니다.
1: 네, 이게 처음에 무역협상, 관세협상하러 갔는데, 그래서
0: 예.
1: 저희가 뭐, 5B가 핵심이다. B가 뭐냐? 보잉 비행기 500대 사준다고 그랬습니다.
0: 예.
1: 그 다음에 뭐, 벤센트 장관 지역구인 네브라스크의 예, 빈이죠. 콩. 그 다음에 또 소고기가 거기, 소가 많이 상장됩니다. 비프. 그 다음에 보드 위원회. 그래서 이게 5B가 메인이다. 그리고 중국의 방패는 3T다. 그래서 이제 테리프, 관세, 테크놀로지, 타이완인데 그 8개 영어 단어 중에서 타이완이 거의 뭐이 뉴스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0: 예.
1: 이 타이완 관련해서는 조금 역사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요.
0: 예.
1: 79년에 이제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단교를 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끝무렵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타이완에 일종의 안보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이 국내법으로 대만 관계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0: 예.
1: 그래서 6개 항, 저희가 6포인트라고 그러는데 6개 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할 때는 중국의 동의를 얻지 않는다. 상의하지 않는다.
0: 예.
1: 이 얘기는 이제 대만의 안보를 이거로 지키겠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국으로서는 이게 정말 눈에 가시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한다는 자체는 대만에 대한 안보 교양 원칙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굉장히 챌린지한 도전적인 이슈를 꺼내들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말씀이 평소에 많으신데 이번에는 정말 타이완 문제에 관해서는
0: 예.
1: 정말 침묵으로 일관해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해답, 즉 시 주석이 그랬죠. 내가 타이완을 공격하더라도 당신이 어떻게 할 건데.
0: 굉장히 그거는 도발적인 질문이었다고 할 수 있죠.
1: 외교에서는 있을 수 없을 정도의 상당히 상대를 자극하는
0: 예.
1: 발언이죠. 그런데 말씀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그 해답은 본인만이 안다. 가슴속에 있다라는 또 표현까지 쓸 정도로 아주 어려운 답변이죠. 거기서 만약에 당신이 공격하면 내가 방어할 거야. 그러면 양측이 충돌한다고 시주석이 얘기합니다.
2: 이틀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이번 회담의 내용과 의미를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성공 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3: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4: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5: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16: YTN News FM.
17: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정체 구간도 약간씩 더 늘어나고 있고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장수에서 중동 나올 때 김포에서 자유로 빠져나올 때도 차가 많습니다. 반대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 계양에서 송내 쪽으로 들어가는 게 속도 떨어져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정체가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정체 없이 통과합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덕수 선폐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주춤하는데 내촌 부근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서울 방향으로는 덕수 선폐에서 강일까지만 짧게 지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시구간을 중심으로만 막히고요. 외곽 방향으로도 정체는 길지 않은데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호두유기소까지 5km 구간 속도 줄이고 있고, 천안호두유기소와 활천 부근에는 각각 고장차 소식은 들리고 있습니다.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 논산 쪽으로 남풍세 호정 1교에서 차령터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도는 일산 들어가는 길 청담대교를 시작으로 마포대교까지 밀리고요.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도 더딘데 중간에 월드컵대교와 가양대교 사이 1차로 막고 녹지 작업하는 곳이 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MHz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나도 그래.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나 괴로워할 때 혹은 누군가가 기뻐할 때나 행복해할 때 나도 그래 라는 말로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축하를 건넵니다. 너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나도 그래 라는 말로 언제나 함께해 주시죠. 최신 가요 듣는 2시의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뉴진스의 디톡.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최신 가요들은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뉴진스의 디토 듣고 오셨습니다. 이 뉴진스의 디토의 제목의 디토는요, 그레스의 낱말이나 목록 등이 바로 위의 것과 동일함을 나타내는 이탈리아 방언입니다. 설명이 좀 딱딱하죠? 쉽게 말하면은 나도 이런 뜻입니다. 뭐 I love you, me too처럼 I love you, Tito 이런 식이죠. 설명해드렸습니다. 계신 곳의 날씨나 뭐 듣고 싶은 노래, 주말 계획 이야기 모두 좋습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가요 두 곡 연달아 보내드릴게요.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그리고 아이브의 키츠.

우리 마네저도 90s kid. 여자아이들의 톰보이 그리고 아이브의 키치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1분 32분 지나고 있고요. 간추린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거티브 공방으로 흘러가는 서울시장 선거에 아쉬움을 표한 것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 전 시장까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쪽의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의 회초리를 들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SNS에 오 후보는 비리백화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스승으로 모실 게 아니라 홍 전 시장에게 보수의 품격을 배워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공작 정치는 범죄라면서 홍 전 시장 당부대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서울시장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저질 네거티브 정치를 멈추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 비판에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바로 가장 저급한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SNS를 통해 민주주의 정치에서 가장 품격 있는 선거운동은 바로 토론이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정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양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발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로도 모자라 이번엔 홍 전 시장까지 얹혀 선거를 치르겠다는 거냐고 반문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의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영로 부사장은 회의록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해 다른 회사였다면 문을 닫았을 것이라며 성과급 지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세븐틴의 손오공 그리고 비비의 밤양갱.

세븐틴의 손오공 그리고 비비의 밤양갱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0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오후 2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청와대가 김용범 정책실장의 초과세수 국민배당 제안을 인공지능 관련 기업의 초과이익 배분으로 해석해 보도한 미국 블룸버그 통신에 공식으로 항의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지난 14일 밤 블룸버그 측에 김 실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보도한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한다는 취지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블룸버그 측의 부정확한 프레이밍이 시장의 혼선을 초래하고 투자 심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과 함께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장동영 상임선대위원장은 청와대의 미국 블룸버그 통신 사과 요구와 관련해 진짜 억울한 사람들은 피해를 본 투자자와 국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오늘 SNS에 이 대통령이 많이 억울한 모양이라면서 블룸버그에 공식 사과까지 요구했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이 초과 이윤과 국민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며 아무리 오해라 우겨도 여기저기에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억울해하며 언론과 싸울 일이냐고 되물으면서 언론들이 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기사부터 삭제하는 참 무서운 나라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 5m 아래 수영장으로 떨어진 뒤 뒤집혔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의식을 찾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한 운전자와 유리창 파편에 다친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 한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건물 CCTV를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두 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습니다. 이정우는 애틀레틱스와의 원정 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생애 첫 장내 홈런을

부지런히 일하고 있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강화도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괜히 굉장히 이 문자가 반가운데요. 농부분께서 꼭 아셔야 되는 거 온열 질환 정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온열 질환 걸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 충분한 휴식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수분도 이렇게 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16번님께서 노래는 신나고 좋지만 날은 더워서 양갱은 먹고 싶지 않아요. 퇴근하면 저녁으로 시원한 물냉에 밥 양껏 먹어야겠네요. 노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날씨에 양갱 먹으면은 좀 흘러내려서 손이 좀 찐득찐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이게 사실 더운 여름날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좋잖아요. 뭐 그런데 이제 밖에 걸으면서 먹다 보면은 이게 흘러내려서 이게 손에 다 묻어가지고 굉장히 불쾌한 경험을 할수 있는데 아무튼 저녁으로 시원한 물냉 먹는다고 하셨는데 아, 상상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고 또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두곡또 이어서 듣고 오죠. 르세라핌의 이지 그리고 아일릿의 마그네틱.

don't say no. 르세라핌의 이지 그리고 아일렛의 마그네틱 이렇게 두 곡 듣고 왔습니다. 2시 뉴스 앤 뮤직 마칠 시간이에요. 저는 잠시 쉬었다가 3시 20분으로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3시 20분에 다시 와주세요. 2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립니다. 악동 뮤지션의 러브리 그리고 태용과 펀치가 함께 부른 러브 델루나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립니다. 강연구였습니다. 3시 20분에 만나요.

0: 교통안전 1분 턱.
1: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 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오리.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다
7: 필요할 때 확장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5: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9: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5: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5: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12: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1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의 햇살이 눈부십니다. 주말 내내 불볕더위가 절정에 달하겠는데요. 아직 5월이지만 더위의 기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하늘에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지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차단 잘하셔야겠고요. 서울의 낮 기온은 31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는 등 영남 지역은 어제보다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도심에서는 연등 행사로 인해서 종로 흥인재문 에서 종로 1가 구간 전면 통제되고요. 저녁 6시까지 동십자각에서 시청 동편 구간 2개 차로도 통제되고 오후 4시 반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시청 주변

0: 으로 행진도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는 서울역광장에서 명동역 1번 출구 쪽으로 행진 진행됩니다. 서울역,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 쪽 이동하시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구간 조심히 통과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도 일산 들어가는 길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4차로 상에 사고 관련한 차량만 3대 서 있는데요. 아직 사고 처리 전이기 때문에 주변 잘 보셔야겠고요. 청담대교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차량 자체도 많습니다. 알텐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삼성전자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내부 문제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삼성의 구성원은 모두 한 몸이고 지혜를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입장을 냈는데요. 네, 삼성전자 노조 측은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중재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김영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내부 문제로 심력 끼쳐 또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대로 더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는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란 걸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9: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없죠. 시 주석은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8: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9: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며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만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에 이익이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8: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7: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

0: 트럼프는 좋은 협상칩이라며 미국에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 있다며 120억 달러치 무기 판매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타이완 반도체 제조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면서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훌륭한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임기를 마칠 무렵엔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에서 50%가 미국에 위치하길 기대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 방문 뒤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이란산 원유를 수입 중인 중국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을 시진핑 주석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재 해제 여부를 며칠 내로 결정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11일 이란산 원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한 개인 3명과 기업 9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삼성전자 관련 속보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과 면담했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오늘 경영진과 1시간 정도 면담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또 어제 노동조합과의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오늘 만나서 1시간 정도 면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9월에 미국으로 초청한 건 정상회담을 11월 중간 선거에 이용하려는 노림수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방중에서 나오지 못했던 이른바 빅딜도 그때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 베이징 인민대회당 국빈 만찬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미국으로 공식 초청합니다.
2: 시 주석님,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시기를 시 주석님과 펑리 위안 여사님께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날짜는 9월 24일,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한 달 남짓 앞둔 시점입니다. 임기 내 마지막 선거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의회 권력을 뺏기면 트럼프는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합니다. 트럼프로서는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한방이 필요한데 시진핑의 방미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번 방중보다 더 극적인 성과를 발표하는 겁니다. 농산물, LNG, 항공기 수출에 완전한 도장을 찍고 안보와 무역 분야에서 더 크고 새로운 이른바 빅딜이 나올 수 있습니다.
3: 11월
2: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입니다.
3: 9월 24일 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럼 이제 그때쯤 해서 아마 어제 오늘 있었던 성과보다 훨씬 더 큰 성과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중간선거에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는.
1: 중국이 이런 트럼프의 의도를 모를 리 없습니다.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대한 미국의 불개입을 확약받거나 고성능 반도체 등 첨단 기술 규제 완화라는 청구서를 트럼프에게 내밀 가능성이 큽니다. 최소한 9월 방미 전까지는 미국이 관세 폭탄을 던지기 어려운 것도 중국 입장에서는 유리한 국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답방을 앞두고 선거 승리를 향한 화려한 무대를 원하는 트럼프와 실리를 챙기려는 중국 사이에 투싸움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0: 정부는 나무호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추가 조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란 말고는 사실상 공격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계산 아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1차 합동조사를 마친 나무호는 추가 파견된 국방부 기술분석팀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나무호를 타격한 비행체 잔해는 국내로 옮겨져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나무호를 공격한 주체를 특정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5: 아직 공격 주체가
2: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5: 식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0: 특정 국가에 대한 언급은 삼가고자 하고 조사에 따라서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1: 정부는 그러나 이미 내부적으로는 공격 주체가 이란이 아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수단으로 외교적 압박이 거론되지만 이와는 별개로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협 군사 행동에 단계별로 동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2: 우리 정부는
3: 위성락
2: 여타
3: 청와대
2: 국제 협력에 대해서
3: 국가안보실장입니다.
2: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다만 추가 조사에서도 공격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외교적 공세의 대상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청해부대 교대를 위해 출발한 왕건함이 아덴만에서 호르무즈로 작전 범위를 넓힐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를 고려하면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남우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수위를 둘러싼 고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3: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올라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하락했지만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이란 전쟁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기수 기자입니다.
4: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계산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3: 조신의
5: 원자재를
3: 충청북도
5: 갖고 물품을
3: 청주의료원
5: 만드는
3: 중앙공급실
5: 경우에는 수입
3: 수간호사입니다.
5: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4: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6: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그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4: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고물가와 고유가의 충격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란산 원유의 의존도가 낮은 튀르키예 역시 국제유가 상승에 직격탄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차를 세워두고 대중교통으로 발길을 돌린 시민들의 고단한 일상과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튀르키예 정부의 대응을 임병일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7: 튀르키예 서부의 항구 도시 이스미르. 출근 시간마다 차량으로 붐비던 도로는 눈에 띄게 한산해졌습니다. 같은 시간 주차장에는 멈춰선 차들로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8: 차는 세워뒀습니다. 차를 몰수록 오히려 지출이 더 커지니까요.
7: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이라크 등에서 원유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고 있어 이란산 원유의 의존도는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국제유가 급등의 충격까지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석유는 산지와 관계없이 전 세계가 같은 가격 체계를 공유하는 대표적 글로벌

0: 상품이기 때문입니다.
1: 석유는 국제유가에 직접 연동됩니다. 따라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튀르키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0: 튀르키예 정부가 지난 3월 유류세 연동제를 다시 도입했지만 고유가 충격을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국제유가 상승분에 최대 75%까지 세금을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이른바 SL모빌 전략입니다. 하지만 세금을 낮춰도 시민들의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튀르키예 휘발유 가격은 1리터에 약 2,700원, 경유는 3,000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지방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즈미르 시는 모든 대중교통에 90분 무료 환승 제도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 요금을 50% 할인해 시민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1: 저에겐 90분 무료 환승 서비스가 매우 유용합니다. 사실상 차비의 절반 이상을 아끼는 셈입니다.
0: 중앙정부가 전기, 가스 요금을 보조하고 지방정부가 교통비 지원에 나섰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 전문가들은 이제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에너지 체질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 최신 데이터를 보면 올바른 에너지 효율 정책을 시행할 경우 에너지 소비를 약 30% 줄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입니다.
0: 에너지 확보만큼이나 효율적 소비가 국가 경쟁력과 안보의 핵심 과제가 된 겁니다. 이란 전쟁 여파 속 에너지 체질 개선이라는 숙제를 떠안은 튀르키예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이즈미르에서 YTN 월드 임병인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평소보다는 이동량이 적은 편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도 현재는 정체는 없습니다. 다만 내촌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서 여기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서울로 오는 길에서는 서종에서 화도 분기점, 화도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3시 13분경에 접수된 사고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가는 길 순산터널 부근으로 교통량이 모아지기 시작하고요. 서울 쪽으로는 매송유기소에서 팔곡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수도권 제1 순환고속도로 별내 부근 판교 가는 길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별내를 지나는데 많이 밀립니다. 그리고 계양에서 송내 하기분기점 부근으로는 고장차가 있는데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구간 밀립니다.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사이로도 또 송파 부근, 성남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밀리는 가운데 판교 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쪽으로 정체는 없지만 새마을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인천으로 들어오는 길은 양재에서 양재터널, 동수원에서 북수원, 부곡에서 주춤하고 군포에서 반월터널 지나갈 때도 한 번 더 속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문학 부근으로 주춤거리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잠실대교에서 영동대교, 동호대교를 시작으로 가양대교까지 차간 격주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4.5 메가헤르츠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저와 함께 하시죠. 아나운서 강현구입니다. 무더운 초여름 날씨의 토요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떠신가요? 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발생하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인기가요 듣는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이에요. 자우림의 1717-1771.

0: 헬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3시 뉴스의 뮤직 첫 곡으로 자우림의 1717, 1771 듣고 오셨습니다. 삐삐 용어죠. 1717, 1771 뒤집으면 I love you가 되죠. 이걸 제가 왜 알고 있느냐. 제가 삐삐 세대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미니홈피 세대인데 아시죠? 그 도토리. 예.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가 많이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뜻인가 싶어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요. 1717, 1771 자우림의 이 노래처럼 3시에는 시대를 타지 않는 인기가요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두 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박재윤의 하늘색 꿈.

페퍼톤스의 행운을 빌어요. 그리고 박지윤의 하늘색 꿈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31분 12초 지나고 있고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오늘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사측에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최대 5만 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는 좋은 협상 칩이라며 미국이 팔 수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타이완에 대한 추가 무기 판매는 아직 승인하지 않았다며 승인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을 일시 보류하고 있고 그것은 중국에 달려있다며 125억 달러 어치 무기 판매는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김지은이 전국 사격대회 여자 50m 소총 3자세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김지은은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일반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362.8점을 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는 올해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오세희가 세운 종전 한국 기록을 0.1점 뛰어넘은 신기록으로 독일 얀센의 세계 기록에 불과 0.1점 뒤진 기록입니다. 앞서 오예진이 25m 권총에서 18년 만에 한국 신기록을 경신한 데 이어 김지은까지 이틀 연속 한국 신기록을 배출하며 다가오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8920번님께서 1717

1771 노래 들었으니 감사 인사로 1010235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이거를 잘 몰라서 검색을 해보니까 열렬히 35 해가지고 10, 10, 그러니까 열렬 해서 1010235 이렇게, 아, 이런 용어가 또 있었군요. 덕분에 하나 배워갑니다. 또 8616번님께서 아, 하늘색 꿈 너무 좋은 노래 눈물 나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노래를 들으면은 노래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듣기도 하지만은 그 울기도 하지만은 그 노래를 처음 접했을 때그 기억이 떠올라서 그때 그 아련했던 추억 때문에 좀 감정이 올라오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노래는 가장 저렴한 타임머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노래 세곡 연달아 띄워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혁오의 윙윙, 그리고 카더가든의 해피엔딩, 이렇게 세곡 보내드릴게요.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혁오의 윙윙, 카더가든의 해피엔딩 듣고 오셨습니다. 현재 시간 3시 45분 19초 지나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YTN 라디오 오후 3시 뉴스 앤 뮤직, 들어온 소식 전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민주당 위성권 제주지사 후보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제주시 수협 어시장을 방문한 뒤 수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부족과 고유가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험지로 꼽히는 전북을 찾아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조금씩 변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전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을 가봐야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을 지키는 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에서 보내주는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호남 민심이 담긴 심판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하락했지만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네,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뉴스 앤 뮤직은 잠시 쉬었다가 5시 20분에 이태원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돌아옵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릴게요. 롤러코스터의 숨길 수 없어요, 그리고 손디아의 어른, 이렇게 두 곡 보내드릴게요. 강현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5: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일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도 30도를 웃돌면서 한여름 못지않게 더운 곳이 많은데요. 오늘 한낮 서울과 광주가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춘천은 32도, 대구는 무려 33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강한 더위가 기세를 떨치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그리고 서울 시내 안쪽 도로 위로는 집회와 행진 때문에 통제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오늘 저녁 6시까지 동십자각에서 시청 동편 구간 2개 차로 통제되고요. 또 연등 행사로 종로 흥인지문에서 종로 1가 구간 전면 통제 중에 있습니다. 오후 4시 반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를 거쳐 시청 주변으로 행진 또한 있고요. 3시부터는 서울역 광장에서 명동역 부근으로도 행진이 있는 만큼 주변에서 참고해서 가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남양주 요금소 부근 사고 때문에 화도에서 남양주까지 밀리고 있고요. 양양 쪽으로는 남양주 요금소 부근으로 주춤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다시 밀립니다. 금천에서 일직분기점 순산터널 통과할 때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래퍼 슬러생입니다. 슬러슬러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슬러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8: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7: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9: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10: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11: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12: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1: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12: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며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에 이익이 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1: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9: 중국에서 귀국해 백악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국 방문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10: 실질적 합의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며 성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 이번 방문은 아주 큰 성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여정이었죠. 우리는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아주 멋진 무역합의 이끌어냈고요. 좋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조만간 여러분들이 전해듣게 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죠.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9: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미국이 44년 동안 지켜온 타이완 정책을 변경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치고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지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다고 답하라는 것인가라면서 시 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 타이완 외교수장이 미중 정상회담을 면밀히 주시했다면서 타이완에 대한

0: 미국의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린자롱 타이완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 15일 자신의 SNS에 미국의 장기적인 타이완에 대한 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미국 정부도 현상을 변경하려는 강요나 강압적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타이완뿐 아니라 지역과 국제사회의 공통 이익임을 재차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란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0: 미중 두 정상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해협 주변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중동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반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2: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전쟁이 발발한 이후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2: 네,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성명인데요. 걸프 국가가 취한 모든 조치는 주권과 민간인,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위협이나 적대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주권적, 법적, 외교적, 군사적 권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월요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랍에미리트가 4월 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문제로 신흥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의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브릭스 회의 도중 아랍에미리트 대표를 향해 UAE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이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라고 일침했습니다. 이에 맞서 회의에 참석한 칼리파 샤힌 알 마라르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차관은 UAE가 민간인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반복적인 테러 공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의 전면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 예, 최근 두 정상이 만난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는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2: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뜻을 같이 하고 중국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할 거라고도 했죠. 그런데 이에 호응하듯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단 통항을 원하면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자신들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란이 중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아직 여전합니다. 지난 14일 인도 국적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침몰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고 하루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근처 바다에서 정박하던 선박이 나포돼 이란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1: 네, 레바논 상황도 잠깐 살펴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45일 추가 휴전에 합의했는데 그 사이 레바논 남부에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2: 네,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남부 레바논 민방위 센터를 이스라엘이 공습해 구급대원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통신이 레바논 국영통신사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을 45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이 다음 달 2일과 3일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닷새 후인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막판 중재에 나서고 있습니다.
0: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류아론 기자.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1: 그렇습니다. 해외 출장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상 삼성을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또 채찍질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몸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삼성인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 회장은 또 저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있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 네, 노사 양측의 입장에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부 중재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오늘 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영진이 만났다고요?
1: 그렇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오후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김 장관은 1시간 정도 면담을 했고 노동조합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 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사측도 노조와 대화에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 장관은 경영진 면담에 앞서 어제 오후 노조 측과 먼저 면담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최승호 위원장과 만나 노조 측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노조 측은 김 장관에게 중단된 교섭 재개를 위해선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홈페이지를 통해 김 장관이 조합 입장에 깊이 공감했고 조합 뜻을 사측에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섭이 재개되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노사 양측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김 장관에 앞서 삼성전자 경영진도 어제 오후 노조 측과 면담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파업이 걱정이니 교섭을 이어가자는 뜻을 전달했고, 노조 측은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노조 측은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 폐지, 제도화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존 성과급 제도를 유지하면서 상한 없는 특별 포상제도 신설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노조는 추가 교섭이 의미 없다며 향후 교섭은 파업을 끝내고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며 최대 5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라인 가동 차질 등에 따른 직간접적 손실이 최대 100조 원에 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2: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의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0: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에 하락했지만 회담에서 전쟁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다시 상승했습니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7: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6: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7: 건강기능식품.
8: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9: 열혈 강호 온라인.
10: 6회 경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11: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9: 열혈강호 온라인.
10: 열혈강호 온라인.
12: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와이튼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굿머니 굿라이프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3: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5: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6: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더위에 뜨거운 만큼이나 도심 곳곳으로 열기가 가득합니다. 오늘 주말 집회 행진 때문에 일단 종로 자체가 진입이 안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나란한 율곡로가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안국역을 중심으로 양방향 정체가 심하고요. 안국역으로 지나가는 율곡로 쪽으로 통과하는 길들, 길목들 많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부터는 동십자각에서 광화문 시청을 지나 개풍교차로까지 행진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어지기 때문에 늦은 5시부터는 포시즌 호텔 앞 두 개 차로도 통제됩니다. 저녁 6시 반부터는 무교동과 세종대로 광화문 일대에 본격적인 행진이 시작되면서 정체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심 외에도 물레역과 영등포구청, 서울역과 명동역 구간으로도, 그리고 홍대입구 주변으로도 오후 저녁 6시 행진과 집회가 있는 만큼 주말 도심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연등행사로 종로 흥인지문과 종로 1가 사이 전면 통제되고요. 원남동 사거리에서 안국역 쪽으로 진입하기가 꽤 어려운 상태입니다. 통일로 따라 독립문 쪽으로 가는 길, 연세대 쪽 진입하는데 속도 좀 떨어져 있고요. 통일로 서대문역에서 독립문 쪽으로도 신호대기를 길게 받고 있습니다. 와이텐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이제 실내가 좀 덥게 느껴지면서 요즘 창문 열고 환기하는 분들 많아졌습니다. 집안 또는 사무실의 공기를 한번 싹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 우리 가계부도요, 가끔은 이렇게 창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공기를 좀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매달 똑같이 나가는 고정 지출, 예전 방식 그대로 묻어둔 보험이나 연금들, 뭐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 하고 덮어두면 어느샌가 가계부에도 먼지가 쌓이고 정체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에서는요, 여러분의 가계부에 묵혀둔 고민들을 아주 시원하게 환기해드리겠습니다. 뻔한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정교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여러분 자산의 활기를 불어넣어줄 두 분의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 최성진 팀장님 저희 네. 굿모닝 굿나이프는 처음으로 출연하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평소에 애청자였는데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직접 출연을 하니까 살짝 성공한 기분도 들고 좋으네요. 오늘 그 수진 아나운서님하고 충남 팀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믿고 또 제가 정보 많이 준비했으니까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많이 애청 부탁드려요.
0: 아유 감사합니다. 아,
2: 누가 쓰시죠?
0: 저희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요. 굿모닝 굿나이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이 목소리의 주인공 최성진 팀장님의 실물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최성진 팀장님이요. 이 재무 여왕으로 불리신대요. 책도 많이 쓰셨다고 하고 또 유튜브 방송도 따로 하신다고 하고요. 여왕님을 제가 이제 오른편에 모시고 명장님을 왼편에 모시고 우여왕 좌명장과 함께하는 오늘 방송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전문가에게 재무점검 꼼꼼하게 받고 나도 해묵은 먼지 털어내듯이 재무 고민 완전 말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 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바로 시작해 볼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뭐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뭐니?
2: 상담소.
0: 샵 0945번으로 들어온 청취자의 질문에 답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오늘 두 분이 상담해 주실 청취자 질문은요. 휴대전화 뒷번호 1004번 쓰시는 분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기 광명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청취자입니다. 지금 저는 첫 아이를 임신 중입니다. 올해 10월이면 출산이고요.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정보도 얻을까 해 맘카페 가입하고요.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도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아이 배냇저고리 만들기를 하게 됐습니다. 예쁘게 다 만들고 나서는 자녀 보험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고 저도 필요할 것 같아서 태아보험과 학자금 마련에 좋다는 적금도 하나 가입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보니 이 적금이 종신보험이더라고요. 아직 가입한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 보험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휴대전화 끝번호 1004-1004번님이 천사를 품으셨어요. 어머, 아기 천사가 지금 많이... 계속 있으시고 10월 출산이면 진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일단은 올 여름 더위를 잘 견디시고 이겨내신 다음에 무사히 출산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몸이 더 무거워지기 전에 이제 준비를 좀 미리 하시는 상황인데 이렇게 임신 출산 육아 박람회에서 태아보험이랑 아이 학자금 마련에 좋다는 적금을 가입하셨대요. 근데 이게 집

0: 주변에서 보니까 이 적금이 종신보험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거 유지하시는 게 맞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2: 네, 일단은 임신을 정말 축하드리지만 또 뭔가를 또 가입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게 좀잘된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우리 양순일 아나운서님 이제 유행은 좀 지나긴 했어요. 근데 두쫑구 드셔보셨나요?
0: 두쫑구요?
2: 두쫑구.
0: 너무 갑자기인데요? 두쫑구 유행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 두쫑구 세상에 갇혀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막막 사 먹거든요. 근데 갑자기 두쫑구는 왜 물어보세요?
2: 이게 뭐 두쫑구를 먹어봤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뭐 박람회가 됐던 이렇게 무료로 뭔가 해주는 것들이 많아요. 무료로 두쫑구를 만드는 그 쿠킹 클래스 만드는 그 요리에서 요리 클래스에서 두쫑구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도 협찬을 받았다고는 보험 대리점에서 이 쿠킹 클래스 참가자들한테 이 종신보험을 또 가입을 권유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0: 두쫑꾼 약간 유인책이었군요.
2: 네, 일단은 또 비슷하게 오늘 문자 사연 주신 분과 유사하게 예적금보다는 좋다는 설명을 듣고 또 종신보험 가입을 했던 건데 문제는 뭐 가입을 떠나서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상당히 짧았을 거예요. 짧게는 10분, 길어봤자 2, 30분. 그 짧은 시간 내에 이 종신보험에 대한 장점만 많이 듣다 보니까 이게 민원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요즘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실제로 그 산후조리원이나 맘카페, 박람회 요즘은 이런 클래스까지 이용해서 고객들을 접촉하게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참가자분들은 단순히 쿠킹 클래스 행사가 메인일 거고 보험 상담은 보조적인 거다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이신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은 게 실제로는 보험 관련 회사가 이 행사 자체를 주최를 하는 거고요. 쿠킹 클래스 강사를 초청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런 행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어지고 불법 아니고 불완전 판매만 아니라면 이런 큰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우리가 비싼 물건이다라는 걸 금액을 알고 만약에 구매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세탁기, 냉장고 등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도 보통 비교하고 알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님이 가입했다는 이 종신보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신보험은 총 납입 보험료가 통상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한 가입이 사실 필요했던 거죠.
0: 그렇군요. 그러면 청취자님이 아이 배내 쪽으로 예쁘게 태교로 막 만들면서 가입하셨다는 이 종신보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적금으로 적합한 건지, 종신보험은 어떤 기능과 성격을 갖고 있는지, 아이 앞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게 맞는지 이거 한번 좀 따져봐야겠는데요.
2: 사실상 뭐 목적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이 문자에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종신보험 아시겠지만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본인이 받는 건 아닐 거고요.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갈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남아있는 가족이 있을 결국은 소득의 주 원천인 분들이 주로 가입하는 부분인데 일부 그 단기나 종신이라고 해서 저축의 기능 일부 있는 상품도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저축에 부합하지 않다. 뭐 잘만 활용한다면 뭐 남아 있는 가족분들한테 있는 뭐 주택 담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자녀가 성장 이후에라도 남겨줄 뭐 자산이라든지 활용도가 높긴 하겠지만 결국은 확률 100%인 상품이라서 보험료도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 보는 걸 감안한다면 학자금 정도로는 맞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 종신보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입하신 지 두 달 되셨대요. 두 달이면은 손해 안 보고 철회할 수 있는 청약 철회 기간도 지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좀
1: 그렇죠.
0: 하셔야 될까요?
1: 철회 기간은 지난 게 맞지만 만약에 못 돌려받으면 사실 저라도 아까울 것 같기는 해요.
0: 네.
1: 그런데 청취자님은 다행히 가입하신 지 두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경우는 가입하신 지 3개월을 넘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품질 보증 해지를 요청하셔서 보험료를 전부 돌려받으시면 되실 거고요.
0: 방법이 있네요.
1: 네. 3개월이 만약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적금으로의 역할로 가입을 하셨는데 그러기에는 활용도가 사실 낮은 상품이라 조금 과감하게 해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0: 네.
1: 그런데 차라리 제대로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적립식 펀드 이런 걸 요즘 운영하시면 시대적인 반영도 좋고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을 수 있고 요즘처럼 좋은 주식 시장의 환경을 만약에 만나게 되면 큰 수익도 보고 재미도 느끼실 수 있으실 테니까요.
0: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종신보험이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이 종신보험이 반드시 필요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하지만 소비자가 이 상품의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 가입하는지 아닌지가 핵심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저도 뭐 요즘 같은 국내 시장의 상승 동반을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됐든 돈이 굴러가는 자리에는 이 돈을 불려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언과 코칭이 필요한데요. 재무설계, 보험 점검,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리모델링은 누가 전문가다?
2: 저 있습니다. 저.
1: 저도 있습니다.
0: 그렇죠. 이렇게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진짜 전문가니까요. 세심한 체크 받아보시고 내 문제점 뭔지 꼼꼼하게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미심쩍거나 궁금해서 알고 싶다면 굿모닝 굿나이프로 무료 상담 신청하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의 모든 상담과 도움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였습니다.

0: 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고요? 가정경제 주치의가 여러분의 고민거리 싹 정리해드릴 처방전 써드립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머니 처방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 생활경제 문제로 골치 아팠던 분들 직접 만나 상담해드린 사연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머니 처방전은 최성진 팀장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요.
1: 네. 첫 번째 머니 처방전 제가 소개해드릴 텐데 내용이 5월에 상담스럽기도 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고요. 초기에 앞서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아마도 마음이 더 짠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실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하고요.
0: 어떤 사연일까요?
1: 상담을 요청해 오신 이번 사연자님은 현재 지하철 역사에서 환경 미화 업무를 하고 계신 60대 여성분이세요. 네. 가장으로 그 살아오신 세월이 너무 길게 느껴지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혼자서 따님을 키워오시느라 다른 여성분들처럼 뭐 폐경 증상이 어땠는지 우울증으로 힘들었는지조차도 기억이 잘 나지 않을 정도로 오로지 일만 하시면서 힘들게 바쁘게 살아오셨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여행은 한번 다녀오셨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조그만한 액자를 보여주시면서 따님하고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사진은 강원도 여행이었다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기억이 없으신 것 같아요. 힘들어도 그 사진을 보면 아직도 힘이 난다고 이렇게 엄마들은 웃음이 절로 지어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그 하나뿐인 딸 따님 신경 쓰는 일을 사실 만들고 싶지가 않으셨던 거예요. 이런 마음이 고스란히 보험으로 반영이 된 거고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오면 오는 대로 가입을 하시다 보니까 어느덧 보험료가 7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보험이 어떻게 가입이 되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계셨고 최근에 다리가 통증으로 이제 며칠 잠을 못 자는 설치는 일이 생기면서 그러면 보통 사실 대부분 머릿속에 보험 떠올리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또 청취자님께서는 그래도 일단 보험 점검부터 하고 병원을 가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굿모니 굿라이프로 상담 신청을 해오신 케이스입니다.
0: 그렇군요. 아니 어쨌든 되게 상황이 진짜 짠하신다.
1: 짠해요.
0: 그렇죠. 평생 그냥 하나 있는 그렇죠. 딸에게 민폐되지 되고 싶지 않아서 일만 열심히 하시고 어떻게 내 인생이 살아왔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맞아요. 이제는 아픔이 막 느껴지시는 거예요.
1: 그렇죠.
0: 병원 먼저 가기 전에 보험 점검을 해봐야겠다. 뭐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건강검진 가기 전에 리모델링 먼저 하세요라는 말씀 자주 드리지만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또는 이렇게 병원 가기 직전에 보험 리모델링이 가능한가? 그게 좀 궁금해요.
2: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물어보는 설문사항, 뭐 예를 들면 3개월 안에 입원 수술, 뭐 치료, 5년 동안 약 먹은 거 이런 거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가입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가입 시기를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이왕이면은 뭐 일부 경증이라 할지라도 없는 게 가입해 더 유리하다는 점인데 사실상 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뭐 용종을 떴다든지 수술이나 입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는 경우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무섭다고 뭐 보험가입을 멀리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잘 고지하고 제대로 된 보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한 청취자님의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1: 저도 딸아이가 한 명 있어서 그 누구보다 사연자님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가입된 내용이나 이 보험의 컨디션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정말 잘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의욕은 더 생겼는데 네. 자 내용을 보시면 실손 의료보험을 포함해 총 9건의 보험으로 나누어서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암보험 2건, 2대 진단금이지만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만 보장되는 낮은 보장의 범위로 똑같이 2건, 상해보험 1건, 사망보험 1건, 치아보험 1건, 치매보험 1건으로 나름 이렇게 두루두루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치매보험만 90세 만기 비갱신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고 실손보험은 3년 갱신형이고 그 외 나머지 보험은 전부 10년마다 보험료 오르는 갱신형 상품들로만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2: 네, 보장도 그렇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보험료죠.
0: 그렇죠. 70만 원.
2: 네. 지금 70만 원인데 하시는 일이 보니까 뭐 소득이 많은 그런 직업도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보험료가 좀 과도하다. 뭐 세상 좋다고 하는 보험들 결국은 유지 못하면 다 없어지고 뭐 해지하고 보장 못 받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험료 수준이 중요한데 그보다 더 문제점이 또 있었습니다.
0: 뭐 무슨 문제가 더 있을까요?
1: 전화로 보험 가입을 주로 하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험이 거의 낮은 범위의 보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전화로 가입하는 상품은 복잡하거나 보장의 범위가 넓으면 판매하는 사람도 설명이 어렵고 이걸 가입하는 사람도 역시 선택이 어렵기 때문에 주로 최대한 간단한 보장으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뇌혈관 허혈성 진단금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증만 진단금으로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0: 네.
1: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는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현저히 감소를 하고 호르몬의 균형도 깨지고 그리고 혈관의 수축과 확장 운동이 불안정하게 발생되면서 이 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이 높아지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런 보장이라면 흔하게 진단을 많이 받는 즉 머리 질환에 속하는 뇌의 꽈리가 생긴다고 말하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이 발생해도 사연자님의 보상에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 되거든요.
0: 저도 이 기사는 본 기억이 나요. 단순한 이런 갱년기 증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이런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로 가입을 해두시는 건 매우 불안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이 돈만 나갔지 보장이 너무 부실한 상태였네요.
2: 네, 맞아요. 이 보장의 범위는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가입 중인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전보험사 그렇진 않지만 일부 생명보험사를 포함해서 이렇게 소외감 저희가 이제 분류를 안 빼놓으면 좋다는 암들 있잖아요. 유방암, 방광암, 전립선암, 자궁암 이런 암들이 다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일반암의 10%밖에 보장을 못 받는 게 또 안타까운 점이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깜짝 퀴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암보험에는 일반암, 고액암, 소외감 이런 등의 분류가 되는 항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것도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0: 네.
2: 여기서 퀴즈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에게만 발병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감독님은 아시겠어요? 우리 제작진 아는지도 궁금한데 유방암은 여성에게만 발병되지 않을까요? 김충남 팀장님 유방암이라면 저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일단은 유방암은 여성에게만 발병된다. 오!
2: 네, 정답은?
0: 아니에요.
1: 정답은 네. X입니다.
0: 뭔가 뭐 유선이 발달돼 있는 남자에게도 유방암 발병 확률이 높고 손을 제가 너무 이렇게 막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네. 어떤 거죠?
1: 그 어느 드라마에서 그 소재로 쓰이기도 했었죠. 조정석 배우가 연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조정석 배우가 분홍색 여성 가운을 탈의실에 갈아입고
0: 네.
1: 여성 의사분께 진찰을 받았던 장면 사실 저도 기억하거든요.
0: 실제로
1: 남성 유방암 환자는 생소하지만 2020년 국가 암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그의 신규 유방암 환자는 27만 9,965명이었고 이 가운데 당연히 절대 다수는 여성분이죠. 여성 유방암 환자가 27만 8,953명이었다고 하고요. 남성 유방암 환자는 1,000명을 조금 넘어선 1,012명 0.4%였다고 합니다. 사실 남성에게는 희귀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확률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0: 와, 일단은 0.4%가 되게 미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이거 건수로 따지면요. 1,000명이라는 분들이 남성으로서 유방암 진단을 지금 받으신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남녀를 불문하고 일단 암과 관련해서 보장을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생식기암, 소외감, 남녀 이런 주요 질병에 가까운 암들은 조정을 빨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네.
0: 아, 근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우리 지금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손봐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1: 그렇죠. 따님만 걱정하시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보험을 준비하긴 하셨는데요. 알차게 구성이 되지 못한 탓에 보험료가 새고 있는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사연자님 약간 못 말리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또 걱정은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어떤 걱정이요?
1: 혹시 만약에 무릎 인공관절이라도 수술을 받게 되시면 당분간 이제 일을 못 하시니까 그것도 걱정.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받게 되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면 또 간병인 비용에 대한 걱정. 사실 몸이 아픈데도 이게 보험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신경을 거기에 온통 쓰고 계시니까 정말 조금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타까웠어요.
2: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인을 쓸 수 있다고 가입한 보험이 알고 보니까 치매일 때만 보장받는 치매 보험이었어요.
0: 아이고.
2: 이것도 또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0: 그러네요. 아, 진짜 어떻게 저희가 또 이렇게 보완을 해드려야 될지 걱정입니다. 일단 청취자님 갖고 계신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 다수였고요. 보험료도 그렇죠. 너무 많았고 지금 뭐 들으셨다시피 보장의 범위도 매우 협소했거든요. 어떤 것들을 좀 이제 하나씩 개선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1: 먼저 그 갱신형 치아보험 같은 경우도 역시 임플란트를 언젠간 하겠지? 나이가 들면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 이런 막연함에 지금까지 치아가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치아보험 가입을 하신 건데요. 사연자님의 연령이 내년에 65세가 되시거든요.
0: 네.
1: 이러면 임플란트를 본인 부담률 30%로 저렴하게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 대상자가 되시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납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0: 그렇군요. 65세가 되시면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이 30%가 된다. 개당 뭐 100만 원짜리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70만 원에 해당하는 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1: 네,
0: 내가 부담하고 30만 원이니까 매달 막 4만 원, 5만 원, 1년에 막 40만 원, 50만 원에 해당하는 치아보험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신 거군요.
1: 네.
0: 이건 또 몰랐네요.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다른 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1: 이 64세 현재 사연자님의 연령으로는 보험 중에 10년 갱신형 상품이 무려 7건입니다. 이미 7년, 8년 전부터 가입을 하신디라 지금부터 2년, 3년 뒤면 갱신 시기를 맞이하거든요. 이러면 2년 후면 사연자님은 보험 나이로 66세, 3년 후면 67세가 되세요. 그러면 보험 나이가 올라간 만큼 보험료가 다시 또 책정이 되겠죠. 연령에 맞는 위험률이 반영이 되니까 그러면 단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보험료는 다시 또 올라가고 그렇게 10년 납입하시면 또다시 갱신하셔야 되니까 무한 반복이고요. 그렇다고 현재 모든 보장을 전부 갱신형이라는 이유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사연자님의 경우는 순차를 나누어서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되는 케이스인데요. 먼저 1차는 기존 안보험 2건 진단금 5천만 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유는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 지금부터 6개월 이후에 암이라고 진단을 받는다 가정 한번 해보죠. 그러면 기존에 유지하시던 갱신형 보험을 모두 해지를 했다면 이번에 새로 가입하게 되시는 비갱신 암보험은 3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년 미만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90일 면책 기간은 그나마 넘겨서 50%는 보장받겠지만 진단금이 고작 1,500만 원뿐이라는 사실이 사연자님한테는 그만큼 불리하신 거죠.
2: 결국은 그렇게 하다 보면 안전하게 또 2차 리모델링 정도는 한 2년, 3년 후로 나뉘어서 기존의 안보험 5천만 원이 갱신될 무렵에 해지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새로 가입하게 된 이 100세 만기 비갱신 안보험하고 치료 특약은 그때 가면 일단은 면책 기간이 끝나요. 그래서 100% 보장이 되는 시기라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건데 사실상 이런 이유로 이제 기존 안보험 갱신형 2건을 지금 당장 해지하는 것보다는 면책 기간 그리고 감액 기간을 따져서

0: 때문에 비싸게 오를 걸 대비해서 비갱신형 암보험 3천만 원과 암주요 치료비와 비급여 치료 특약을 9만 3천 원으로 설계를 해드렸고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없으셨거든요. 이 보장을 각 2천만 원씩 역시 비갱신으로 4만 5천 원, 간병인 사용 시 180일 한도로 매일 20만 원의 지원 일당 간병인 보험 6만 원도 비갱신으로 총 19만 원대 보험료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1: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간 유지를 더 하실 계획에 기존 암보험하고 실손보험 8만 원 포함하면 보험료는 총 33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기존에 지금 과도했던 그 72만 원을 보험료에 납입하고 계셨는데 한 달에 무려 39만 원을 더 절감해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현재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납입하는 보험료 좀 무게 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줄어든 보험으로 암보험이라든지 2대 진단금 그리고 간병까지 그리고 추가적인 연금까지 다 계획을 세워 드렸습니다.
2: 그렇군요. 72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39만 원이나 줄여주셨습니다. 결국 보험은 내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제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매달매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비 빠듯하게, 보험료는 너무 과하게 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관련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전문가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요. 내 상황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보험을 알짜로 구성하고 싶으시다면 굿모닝굿나잇으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처방전이었습니다.
3: 내 통장은 왜 항상 통장인 거지?
4: 아휴, 이번 달도 또 마이너스네.
5: 돈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당신을 위해
6: YTN 라디오 굿모니 굿나잇.
2: 와이텐 라디오입니다. 굿모닝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과 최성진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오늘 퀴즈는 저만 틀렸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X라고. 그러면서 드라마 얘기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만 모르고 살았네요. 자, 질문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7660번님. 최근에 드디어 내 집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화재보험에 가입한 줄 알았더니 상품명에 운전자 상해보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화재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해도 되는 건가요?
0: 내 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2: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그렇죠.
0: 화재보험 당연히 필수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그런 질문 제가 어제도 받았거든요. 어제도 동일한 케이스로 운전자 보험과 화재보험을 각각 나누어서 동일한 회사의 상품에 가입을 해드렸는데 그게 상품명이 운전자 보험이었어요. 그런데 따로 화재보험도 그 안에 넣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특약을 많이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일단 회사 특징이고, 약관을 받아보다 보면 암보험만 내가 가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암보험 하나만 들어있진 않거든요. 특약이 뇌혈관 허혈성도 들어있고 상해수술비도 들어있고 간병인도 들어있고,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보험을 설정을 할 뿐이지 그 보장 내용만 확인하시면, 화재면 보통 뭐 폭발이나 화재사고 뭐 대피하시는 거 일당 뭐 이런 게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니까 보장 내용만 충실히 확인하시면 상품의 이름에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을 대표적으로 이름을 설정하고 특약을 고객이 원하는 걸로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2: 우리 휴대폰도 이제 요금이 기본 요금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부가 서비스들을 막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화재보험, 운전자보험이란 타이틀은 있지만 그 안에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보험의 또 성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 아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 7660번님 전문가 답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다른 질문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전문가분들이 직접 전화드려서 순차적으로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최성진 팀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간단하게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0: 아, 너무 영광이었고요. 그리고 굿모닝 굿라이프 진행하시는 분이 수진아나운서는 정말 대단하다. 팀장님도 너무 멋있었고 다들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받고 싶어서 여쭤본 건 아니었는데 우리 여왕님 최성진 팀장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충남 팀장님, 최성진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7: 우리 집

0: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0: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맑은 물이 흐르고 온도 변화가 크지 않은 까다로운 곳에서 자라는 와사비. 주비푸드는 그런 와사비의 뿌리 부분만을 엄선해 사용합니다. 소비자들을 존중하기에 좋은 원료, 정직한 표기를 약속합니다.
2: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보장성 보험은 결코 투자가 아닙니다. 아프지 않으면 못 받을 지출인 거죠. 그래서 똑똑하게 또 가성비 있게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진짜 보장받을 확률은 높게, 보장 기간은 길게, 또 보장의 범위는 넓게, 우리 집 형편에 부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현명함이 필요한데요. 굿모닝 굿나이프에 문자 보내주시면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쿨의 작은 기다림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인 오늘 하늘은 투명하고 맑지만 오후 내내 강한 햇볕으로 서울과 강릉 그리고 대구도 많이 뜨거운데요. 서울과 강릉은 31도까지 대구는 33도까지 올랐습니다. 주말 집회 때문에 도심 곳곳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현재 행진이 되는 곳도 있는데요. 서울역에서 명동역 쪽으로 행진하는 행렬이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서 명동 쪽 가시는 분들은 참고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명동역 1번 출구 구간 쪽으로 행진을 하면서 회원교차로를 거쳐 명동역 1번 출구로 행진하는 만큼 남대문로 일대 교통흐름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1시에서 6시까지 영등포 일대도 물레역 4번 출구 앞 2개 차로가 통제되고요. 오후 3시 반부터는 영등포구청 앞 부근으로도 행진이 시작되어서 주변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말 저녁 인파가 몰리는 홍대입구 주변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홍대입구 7번 출구 교차로 양방향 오후 6시 40분부터는 3번 출구와 7번 출구로 오가는 왕복 행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정체도 많은 가운데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장안교 부근 1차로에 사고도 있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0: 그렇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2: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류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의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개선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국산품 같은 경우는 조신의
6: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중앙공급실 수간호사입니다.
5: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4: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7: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그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4: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3: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평균 가격이 올라 7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오른 2011.8원을 나타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리터당 0.8원 오른 2006.2원을 기록했습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으로 교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는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에 그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8: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1.0% 성장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수출의 급증에 올해 경

0: 통상 수지는 2,4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흑자가 전망됐습니다. 반면 고용시장 상황은 성장세가 무색하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실적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성장세를 이끄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2개월 연속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감소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9만 명 증가했던 연간 취업자 수가 올해는 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 반도체 산업은
2: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입니다.
1: 크지 않습니다. 고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0: 청년층의 취업 한파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숙박 음식업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5월 이후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란 전쟁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3: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부터 여야는 민심 잡기 총력전입니다. 격전지를 중심으로 당과 후보 사이 공방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우선 여권 상황부터 살펴보죠.
4: 네, 울릉도에 이어 제주도까지 이른바 섬심 공략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늘 격전지 경기 평택을 찾았습니다. 김용남 후보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다른 지도부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5파 전 각 축전소 최근 법력권 단일화 주도권을 놓고 진영 내 대결까지 과열된 상황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나선 겁니다. 직접 지원 사격에 나선 정청래 대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의 발언을 이용해 김용남 후보야말로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후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비슷한 시각 법력권 단일화의 다른 축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와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잇따라 개소식을 열며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조국 후보는 국민의힘 후보가 1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 단일화 전제 조건 자체가 의미가 없다면서 대신 자신이 당선된 뒤 민주진보진영 통합을 주도적으로 하겠다고 합당 논의 재추진을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험지로 불리는 전북 전주를 찾아 양정무 전북지사 후보와 출마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나주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호남행으로 최근 격전지에서 긍정적인 지지율 흐름이 보이자 보폭을 한층 넓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며 전북에서 보내는 한 표는 더 이상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의미라고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SNS를 통해선 이른바 AI 국민배당금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외신에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3: 예, 또 다른 격전지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방이 치열하죠?
4: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을 마치며 선거 레이스 한층 뜨거워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정치적 고향 성수동을 찾아 서울 전역에 상권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오전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정철 후보와 함께 청년 주거 간담회 열었고 청년을 위한 AI 사다리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두 후보 오전에 같은 행사에 참석했었는데요. 나란히 앉아 환담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 말이 끝나기 무섭게 거센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정원호 후보 측은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순살 시공 논란을 겨눴습니다. 서울시가 이 사실을 알고도 5개월이 지나 오세훈 후보의 예비후보 등록 이틀 뒤 정부에 알렸다면서 오 후보도 알고 있었는지와 보고 지연 이유를 명명백백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정 후보가 직접 SNS에 최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네거티브 공방에 아쉬움을 표한 것을 언급하면서 오죽하면 홍준표 전 시장까지 쇠초리를 들었겠느냐며 정책으로 승부하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오세훈 후보는 곧장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바로 가장 저급한 정치라고 맞받았습니다. 정원호 후보의 토론 기피 논란을 정조준한 것으로 말로만 정책 승부하지 말고 토론회나 응하라고 직격한 겁니다. 오세훈 후보 측은 또 정원 후보가 칸쿤 출장 등 각종 비리 의혹에도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네거티브 공세라 발끝만 한다면서 검증부터 받으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강 광주서구청장, 김병래 광주남구청장, 임병택 경기시흥시장 등 3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시흥시의 경우 승부처인 수도권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인난 끝에 후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똑똑 시리즈. 이번에는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낙동강 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3: 당 국민의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시켜 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민주당 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자지 그 완전.
1: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4: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5: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1: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의 뜻을 모았습니다.
6: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1: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7: 단일화 할 사람은 해야죠.
8: 단일화 필요하다?
7: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0: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1: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9: 나는 어머니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워가.
10: 신인들은 모르잖아, 부자 신인이잖아.
9: 나도 그런 걸 모르지, 그래. 예.
10: 모르더라.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11: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뭐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12: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1: 전례 없는 다자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 대선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3: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은 희생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그리며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4: 5월 영령들의 넋이 깃든 국립 5.18 민주묘지가 참배객들로 붐빕니다. 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시민들은 태극기와 무궁화가 놓인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15: 저희 아이가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좀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4: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접했던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도 희생자들의 비석을 닦으며 5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기념주간을 맞아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들은 대동정신으로 상생하고 통합된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16: 광주의 이 그 항쟁은 저 주먹밥이랑 김밥을 같이 나눴던 거가 그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 그 주먹밥, 김밥 이 언제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어요.
14: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은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7: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19: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8: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19: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8: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19: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8: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2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고속도로 이용량이 평소보다는 적었는데요. 그래도 늦은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어가면서는 고속도로 통행량이 부쩍 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 돌발 구간도 많이 보입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수월한데 서울로 들어오는 길 남양주 요금소 부근 1차로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길게 12km나 사고 여파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로 오는 길도 정체가 시작되면서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비봉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막히는데요. 바란 부근 또 목감휴게소 부근에 각각 고장차 있습니다. 목포 쪽으로는 금천에서 일직분기점 순산터널 통과할 때 밀립니다. 수도권제 1순환 고속도로 장수 부근에 사고가 있어서 송내에서 장수까지 밀려가고요. 판교분기점 부근에서도 사고 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독립기념관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옥산에서 청주유기소까지 안성에서 안성분기점 그리고 달래내 구근에도 고장차가 있는데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도 더디 통과합니다. 외곽 방향으로는 천안 지나갈 때 천안 분기점에서 천안 호도유기소 통과할 때 속도 줄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을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5월 16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요즘 쨍쨍 내리쬐는 햇볕에 금세

지치기 쉬운 주말입니다. 5월에 이 정도로 더우면 올여름은 대체 얼마나 끓어오를지 정말 감도 안 온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요. 이젠 대중교통에서도 모두 에어컨을 켜고 달릴 만큼 곳곳에서 봄의 끝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큰 일교차의 주변에선 콜록콜록 기침을 내뱉는 사람들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환절기 무엇보다 감기 조심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주말 채우셨으면 좋겠네요.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번 시간은 세인트모텔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Midnight Movies.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rush hour,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0: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ies.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0: 열혈 강호 온라인.
5: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6: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0: 열혈 강호 온라인.
5: 열혈 강호 온라인.
7: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미드나잇 무비스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세인트 모텔의 목소리로 출발했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 팝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어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앱 하단에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노래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뉴 홉 클럽의 Call Me Your Quitter 이어서 Sun Ray가 부릅니다.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

가족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가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노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으로 교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18일 사후 조정 과정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 출전한 축구대표팀 명단 26명이 확정됐습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오늘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3월 A매치 때처럼 기존 핵심 멤버 대부분이 포함된 출전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장 손흥민이 2014년 브라질 대회 이후 네 번째 월드컵에 도전하고 대표팀 에이스 이강인과 수비의 핵심 김민재, 베테랑 이재성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내에서 부상 회복 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황인범은 물론 옌스 카스트로프가 외국 태생 혼혈 선수로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A매치에 단 한 경기 출전한 프로축구 강원의 이가혁 선수는 이번에 깜짝 발탁됐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느낄 수 있는 팝 선곡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6분에서 37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2481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스틱스의 Boat on the River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혼내와 이지 비주가 함께한 Someone That Loves You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이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는 당선되면 민주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하겠다며 합당 논의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조 후보는 오늘 평택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더욱 책임감 있게 질서 있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알 수 없지만 지방선거 이후 조국혁신당에 설치돼 있는 연대와 통합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 통합 시기와 관련해서는 특정해서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시나리오상으로는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전 이후 정도로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구미와 경주 등 영남 지방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33.8도, 밀양 33.7도, 대구 33.2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서울은 29.9도로 어제보다 낮았지만 예년보다 8도나 높았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2481번님, 요즘 관형 모양 뜨개질에서 주위 사람들 나눠주고 있는데요. 정말 겉뜨기, 안뜨기 하다 보니까 심신이 안정되네요. 설거지 할 때 수세미로 써도 좋다고 해요. 라고 문자로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뜨개질 하면서 듣기 좋은 게 저희 YTN 라디오죠. 심심하지 않게 저희가 좋은 음악 그리고 실시간 뉴스로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밤 시간대까지 쭉 함께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시저의 Saturn 이어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No Tears Left to Cry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AI를 아는 만큼 기회는 달라집니다. 중장년의 새로운 도전을 돕는 AI 역량 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영상 제작, 문서 작성, 데이터 활용까지 기초부터 전문 과정까지 연중 상시 운영합니다. 배우고 써보고 바로 활용하는 실전 교육, 시간당 2,000원으로 부담 없이 시작해보세요. 40세 이상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가까운 50플러스 캠퍼스에서 더 쉽고 더 가깝게 지금 바로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시민의 든든한 50년,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2: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

0: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시가 함께합니다.
1: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내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0: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1: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이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받아서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0: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3: FM. 기호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티머니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중순에 봄은 사라지고 갑자기 한여름이 된 듯합니다. 오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웠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엔 서울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불어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는데요. 자외선 차단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중심으로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또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반대편 하행선 정체도 이어지는데요. 일단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잠원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는데 서초나들목을 지난 지점 5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천안에서 천안 호두휴게소까지 8km 구간이 밀리고 반대편 서울 가는 길도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안성 부근 일대로 밀리는데 안성 분기점 5차로에서도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3: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5: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5: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습니다. 라이언하스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센터 소장입니다.
4: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미중 정상회담 직후 논평을 통해 미국을 향해 대중국 통제를 중단하고 타이완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미중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 아닌 함께 발전하는 육상 경기여야 한다며 이중잣대로 인위적인 제한을 만들거나 타인의 손발을 묶는 방식으로 우위를 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완전히 병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중기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5: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5: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고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0: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 이익이 됩니다. 과자큰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1: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하루짜리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이틀간의 국빈 방문으로 격상되면서 최근 중국을 찾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준의 전격적인 예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회담 직후에는 최고위급 공동성명과 정부 간 협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3: 지난달 초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고 이란이 이를 비판하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정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2: 미중 두 정상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 했지만 해협 주변의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중동 현지를 연결해서 자세한 반응 알아보겠습니다. 양희력 특파원.
4: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나와 있습니다.
3: 네,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 본토 공격을 감행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한 아랍에미리트의 반응이 나왔다고요?
4: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성명인데요. 걸프 국가가 취한 모든 조치는 주권과 민간인, 주요 기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어떠한 위협이나 적대 행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주권적, 법적, 외교적, 군사적 권리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번 성명은 지난 월요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랍에미리트가 4월 초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수행했다는 보도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이번 성명은 이란 전쟁 국면에서 방어 조치만 취하고 있다는 기존 주장과 다른 행보를 보였다는 지적에 따른 대응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로 신흥 경제국 모임인 브릭스 회의에서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대표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브릭스 회의 도중 아랍에미리트 대표를 향해 UAE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에 직접 관여했다고 밝히면서 이스라엘과의 동맹이 당신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란에 대한 정책을 재고하라고 일침했습니다. 이에 맞서 회의에 참석한 칼리파 샤일 일 마라르 아랍에미리트 외교부 차관은 UAE가 민간인과 주요 기반 시설을 겨냥한 이란의 반복적인 테러 공격에 직면해 있다며 이란의 전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최근 두 정상이 만난 미국과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해야 한다는 데 일치된 의견을 나타냈는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어떻습니까?
4: 미중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뜻을 같이 하고 중국이 이를 위한 역할을 할 거라고 워싱턴에서 전했는데요. 이에 홍와드 나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과 전쟁 중인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단, 통항을 원한다면 이란 해군과 협의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내걸어 자신들의 통제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란이 중국 선박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는 현지 보도도 나오기도 했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여전합니다. 지난 14일 인도 국적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에서 드론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침몰했다고 인도 당국이 밝혔고 하루 전에는 아랍에미리트 근처 바다에서 정박하던 선박이 나포돼 이란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3: 네, 레바논 상황도 살펴보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45일 추가 휴전에 합의했는데 그 사이 레바논 남부에선 공습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명 피해 규모 얼마나 됩니까?
4: 네, 새벽에 발생한 일인데요. 남부 레바논 민방위 센터를 이스라엘이 공습해 구급대원 3명을 포함해 최소 6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다쳤다고 로이터 통신이 레바논 국영 통신사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 휴전을 45일 동안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미 국무부가

0: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입니다. 미 국무부는 추가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양국이 다음 달 2일과 3일 협상을 재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전쟁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휴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교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1: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를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3: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3: 잊혀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3: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4: 이재용 회장입니다.
3: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2: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 회의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의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0: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3: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9: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0: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1: 답 나왔네.
12: 가자.
10: 어딜요?
12: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3: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4: 평택시!
15: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0: 얼마나 걸릴까요?
15: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2: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5: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0: 세계 반도체 수도.
12: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4: 바로 평택시.
16: 교통안전 1분 턱.
17: 안녕하십니까. 우리 배우 김보성입니다. 가정의 달 5월. 가족 나들이 가기 참 좋은 날씨죠. 그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나와 가족, 이웃을 향한 의리. 바로 안전입니다. 출발하기 전 반드시 확인하오리. 타이어, 브레이크, 안전벨트, 운행 전은 꼼꼼히 점검하오리. 어르신을 향한 의리도 잊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보이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 줄이오리. 좌우로 한 번 더 살펴보오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 오늘도 무사고 우리!
1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무사고!
19: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20: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 교육청.
2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30도에 육박하며 더웠습니다. 그만큼 일교차도 크겠는데요. 시간대에 적절한 옷차림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성수대교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아직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반포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공항 가는 길 청담대교에서 여의교까지 길게 밀리는데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는 비슷한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잠실대교에서 원효대교를 지날 때까지 정체 서행이고 반대편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다시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로 차간거리를 좁힙니다. 이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경부고속도로가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계속해서 승용차와 화물차 간의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 안성부근 일대 그 전으로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도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바다르 체프스카의 소녀의 기도, 양고은의 바이올린, 치아루 아이자와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지난주 신청곡으로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전해드렸는데 그 곡과 함께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연주하는 곡이 바로 이 곡이죠. 소녀의 기도. 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짠. 젓가락 행진곡, 음파, 터키 행진곡 같은 곡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곡이라도 유명 연주자가 연주한 걸 들어보면 전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죠. 피아니스트 손여름이 터키 행진곡을 연주한 동영상에 내가 연주했던 건 터키 행진곡이 아니라 터키 걸음마였구나 이런 댓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네. 피아노 소품 준비했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이진욱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젓가락 행진곡 이진욱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듀엣 오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252님 지역 주민입니다. 용달 기사입니다. 부천 출발에 천안 가고 있어요. 잘 듣고 갑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아, 저희가 지난주에 월간으로 토요일 매거진에서 부천 아트센터가 나와서 부천에서 사시는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이 운전이 얼마나 힘드실 텐데 또 운전하시면서 또 뒤덕크를 들어주시나 봅니다. 아, 우리 3252님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시고요. 항상 뒤덕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772님 조수미 씨 목소리는 테이프에서 듣다가 CD로 듣다가 요즘은 유튜브로 듣는데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부천 아트센터 공연 부럽군요. 오늘도 아침 준비하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또 토요 매거진을 하면서 공연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사연들이 오네요. 공연을 보고 싶다. 아,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분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제가 어필을 해서 그 좋은 공연들의 티켓을, 물론 이런 조수미 씨 공연은 다 매진이 돼서 안 되겠지만 좀 이렇게 티켓 좀 달라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어디가 좋더라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이렇게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렇게 공연을 보고 싶답니다 라고 이제 제가 한 말씀 드리죠. 1355님 듀에토 데뷔 9주년 축하드려요. 듀더클에서 해마다 듀에토의 기념 축하를 함께하니 큰 의미이고 더 감사하네요. 듀에토, 듀더클, 듀에티, 듀더지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내일이네요. 내일 5월 17일이니까 방송 들으시는 내일이 듀에토의 데뷔 날이네요. 사실 데뷔를 언제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그 앨범이 나왔을 때를 데뷔로 치니까, 네, 첫 앨범 나왔을 때가 2017년 5월 17일. 네, 벌써 9주년이 됐군요. 예, 참 예, 감사합니다. 8005님 듀엣토 9주년이네요. 겁나게 축하드려요. 벌써 9주년이라니 슬디도 우리도 9년이란 세월 속에 굳건하게 이 자리에 있네요. 슬디를 알기 시작한 건 10년이 되었고요. 슬디 내년 10주년은 거하게 해주실 거죠? 기대할게요. 라고 하셨네요. 아, 참 그러게요. 이게 시간이 9년이 흐른 거지만 9년을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네요. 아니, 특별하네요. 독특하다? 대단하다. 네. 감사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참 누군가가 이 어떤 추억을 함께 하면서 9년, 10년을 이렇게 보내는 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매년 감사드리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하는데, 그죠? 여러분은 한결같으세요. 네. 얼굴도 한결같으시더라고. 뭐 늙지를 않으셔. 2055님 슬디 듀에토 데뷔 9주년 축하드립니다. 9년간의 결산을 한다면 뭐가 제일 기억나는지 달라졌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도 100주년까지 쭉 함께하겠습니다. 참 지난번 꽃사진은요, 하얀 꽃은 은방울 꽃이고 연보라색은 술의 국화입니다. 듀에토 드림 들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네. 지난번 제가 꽃사진 그 사연을 설명드리면서 하얀 꽃은 무엇인지, 연보라색 꽃 뭔지 제가 설명드렸는데 꽃의 이름을 설명해 주셨네요.

네, 9주년, 9년 동안 결산을 한다면 뭐가 제일 기억이 나냐? 달라졌냐? 사실, 뭐 이런 말은 좀 재미없으실 수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없고, 달라진 거는 제가 달라졌죠. 체력이 달라졌죠. 목소리가 좀 달라진 것 같아. 어떤, 뭐 개인적으로 나이가, 연륜이 차면서, 경험이 차면서, 그 어떤 노래의 감성과 표현에 있어서는 젊은 패기보다는 달라진 것 같지만 힘이 눈물을 뚝뚝 이게 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 목소리 관리를 위해 또 계속하죠 뭐 계속할 거니까 아무튼 뭐 이렇게 또 9주년 축하받으면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렇네요 네 룸님 18살 겨울에 친구랑 설악산 외설악 오색 약수터 갔었는데 눈이 와서 파묻힐 뻔했어요. 요즘도 설악산에 그만큼 눈 오는지 모르겠어요. 듀엣토 데뷔 9주년 축하드려요. 90년까지 행복하게 활동해 주시길. 예, 제가 설악산 20대는 안 간다고 제가 지난주에 설악산을 누가 20대 가냐고 했는데 지금 18살 가셨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산을 안 가서 제가 함부로 이 나이는 짚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예, 그죠. 설악산 잘못 가면 눈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제 친구도 설악산에 갔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가족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갔던 거로 기억하는데, 친구끼리 설악산을 갔다 하니까, 이게 대단하다. 이게 산을 좋아하시나 보다. 둘이서 가신 건지, 뭐, 여럿이서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산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기로도, 그러니까 물론 설악산 코스가 여러 개인데, 그 설악산을 다 도는 거는, 하루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뭐 산장 같은 데 묵기도 하고 며칠 동안 걸었다고 한거 들은 것 같은데 진짜 한 번도 안 가봐서 한 번도 안 가고 싶습니다. 대단해요. 산을 어우 이야 대단합니다. 퓨어 보이스님 어버이날이라고 점심 외식을 하러 갔더니 와 사람이 오픈런을 했는데도 한참 기다렸네요. 그래도 오픈런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왔어요. 역시 특별한 날은 외식 안 하는 게 좋다는 교훈을 얻고 행복의 기준을 듀에토에 두니까 매년 행복하고 좋아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듀에토의 존재가 기쁘고 감사합니다. 9년 동안 덕분에 열심히 행복하게 살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버이날에 이제 식사를 하시면 이게 근데 오픈런 하는 가게였으면은 맛있는 식당을 가셨나 보네요. 그 맛있는 식당이니까 아무래도 이 자녀들이 부모님 모시고 왔던 것 같은데 저는 진짜 살면서 웬만하면 줄 서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뭐 여럿이서 가서 그냥 서야 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줄 서서 먹는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오픈런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그게 그러니까 일단은 안 먹어본 거를 내가 기다린다라는 거는 처음 접해보는 거니까 기대치가 엄청날 것 같아서 이게 진짜 맛있지 않는 이상 실망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정말 먹어본 데인데 또 먹기 위해서 기다리는 건 그거는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또 먹으러 가서 기다린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퓨어보이스님 행복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4007님, 슬기님, 5월 9일 제 생일에 맞춰 아트센터 인천 공연 티켓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한 사진은 객석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찍은 일몰 사진입니다. 화장실 뷰가 이렇게 좋은 공연장은 처음 봤습니다. 다음에 아트센터 인천 관계자님 또 나오시면 좋은 자리에서 감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듀더클에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셨는데 당첨이 되셨나 봅니다. 토요일날 했던 M&M 시리즈 첫 번째 프로코피에프 앤 최송아님의 공연을 보고 오셨나 봐요. 그때 우리 아트센터 인천 관계자님께서 티켓을 주셔서 듀더클 청취자분들이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그 화장실의 창문이 이렇게 넓은가요? 인천대교 옆에 인천대교 바로 위에 해가 지고 있는 사진을 보내주셨네요. 나무 몇 그루와 아주 그냥 붉게 물든 노을이 보입니다. 야. 0657님, 아트센터 인천에서 M&M 공연 잘 보고 왔습니다. 역시 음향이 좋았습니다. 추천한 카페에서 커피도 두 잔 마셨는데 맥킨토시 오디오로 클래식 라디오 프로를 들으니 듀더클도 하이엔드 스테레오로 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0657님도 공연 당첨되셔서 보고 오셨나 봐요. 진짜 음향 좋다고 하던데 진짜 음향이 좋았나 봅니다. 거기다가 추천해드린 카페까지도. 그러니까 이거 토요 매거진 역할이 굉장히 좋네요. 공연장과 맛집을 소개해드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공연도 보고 그 맛집도 가보고 어떤 매주 토요 매거진을 듣는 것만으로도 취미생활이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꼭 리뷰를 남겨주세요. 듀더크를 듣고 공연을 봤습니다. 네, 인증샷도 보내주시고 거기다가 꼭그 아트센터 공연장에 듀더클 듣고 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리뷰를 남겨주신 분들은 또 기억해서 또 공연 티켓이 나왔을 때 이렇게 가서 직접 봐주시는 분들한테 좀더 피디님이 선택하지 않을까요? 이분을 보내드려야 뭔가 아, 안간분 드려야 돼. 그럼 다들 안 갔다 그럴 거 아닙니까? 네. 물론 번호를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그럴 때는 가족의 핸드폰을 써서 사연을 보내시면 됩니다. 그럼 몰라요. 네. 새싹 우대기 때문에 새로운 번호로 사연을 보내시면 당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뿌띠뿌띠님입니다. 행복은 순간순간 느껴요. 회사에서 컴퓨터가 말썽이거나 일하다 뭔가가 안 풀려 시간은 흐르고 어쩔 줄 모를 때 그게 해결이 되면 어찌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아트센터 인천 공연은 너무너무 좋았어요. 감사해요. 아트센터 인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아, 또 뿌띠뿌띠님도 아트센터 인천 공연을 다녀오셨나 봅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또 공연 가서 보고 오시니까 아유, 굉장히 좋네요. KSY님, 부천 아트센터가 회사와 가까워서 가끔 가는 편이라 더 반갑습니다. 부천 아트센터는 의자 간 간격도 넓어서 좋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부천 아트센터에서 오셨죠. 무려 성악을 전공하신 네. 아무래도 최근에 지었다 보니까 의자가 간격이 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지었던 롯데 콘서트홀도 제가 알기로 간격이 좀 넓고요. 그 의자 앞에 무릎 간격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었던 공연장들은 이게 거의 지나가려면은 일어나야 되니까 되게 힘들 경우가 있죠. 중간에 들어오시는 분들 진짜 난처해 하시죠. 다 뚫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없나 보네요. 부천 아트센터는. 샘프레님. 송도가 바닷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쌀쌀하네요. 송도 바닷가입니다. 송도 원래 바다예요. 매립지입니다. 매립지라고 하죠. 그 바다에 흙을 부어서 매립한 도시 송도. 그래서 바닷바람이 엄청나게 셉니다. 제가 어릴 때는 거기 다 바다였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그냥 허허 벌판. 열심히 땅을 만들고 있었던 도시였죠.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아예 뭐 아파트부터 해가지고 이런 아트센터가 들어서는 그런 아주 화려한 도시가 됐죠. 예, 바닷가입니다. 바람이 1년 내내 엄청나게 불고요. 네, 송도에 사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없어요. 네, 아, 추억 돋네요. 스테이앤시 카페에서 페퍼라떼로 몸을 녹이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인천 공연 보면서 다음에 부천 아트센터 가보려고 생각했어요. 하셨네요. 이 토요 매거진의 역할이 좋네요. 많은 분들이 또 공연장을 찾아가보고 싶어 하시고 공연을 알려드리니까 또 공연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듣고 보러 가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공연 관계자 여러분들 토요 매거진 하시는 이제 오늘 또 어디서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또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한 공연 많이 부탁드립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가 데뷔한 지 어느새 9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평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와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5월 16일 토요일 실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5월 17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이승원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는데요. 이승원은 30대 중반의 젊은 지휘자입니다. 원래 전공은 비올라였다고 하는데 2009년부터 17년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현악 4중주단 노브스콰르텟에서 비올라 멤버로 활동한 경력도 있죠. 이승원이 참여한 노브스콰르텟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 중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모자나 양산, 선글라스 등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햇볕이 고스란히 내리쬐며 여름 더위와 함께했는데요. 내일도 때이른 고온 현상이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대구도 16도, 광주 15도가 예상이 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고속도로들 상행선으로 구간 정체가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옥산에서 청주유계소, 안성 부근,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 부산 쪽으로는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지만 한남에서 서초까지 시구간에서는 짧게 밀립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정체가 모두 풀렸는데 인제터널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화물 차 처리 중에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데도 발안에서 화성유계소, 매송유계소에서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I love YTN Radio and Sula Sing,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세계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국에서 귀국해 백악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 이번 중국 방문은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2: 실질적인 합의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성공을 거뒀다며 성과가 곧 나타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이번 방문은 아주 큰 성공이었습니다. 환상적인 여정이었죠. 우린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습니다.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될 수많은 일들이

0: 드러날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인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2: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0: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0: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고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 이익이 됩니다. 과자큰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깨진 셈인데 트럼프가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6대 보장의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0: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어쩌라는 건가요? 1982년에 서명된 합의가 있으니까 그것에 관해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우린 무기 판매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4: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 저는 타이완이 자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레고리 믹스 미 연방 하원입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요새이며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우린 이곳을 보호하고 방어해야죠. 따라서 타이완의 방어 태세를 약화하는 어떤 조치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4: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영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으로 교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또 18일 사후 조정 과정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성장률 전망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만 지난달 취업자는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에 그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2: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1.0% 성장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올해 경상수지는 2,4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흑자가 전망됐습니다. 반면 고용시장 상황은 성장세가 무색하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실적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성장세를 이끄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2개월 연속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감소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9만 명 증가했던 연간 취업자 수가 올해는 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3: 반도체 산업은
4: 정규철 KDI 거시 금융정책 연구부장입니다.
3: 크지 않습니다. 고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소비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청년층의 취업 한파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숙박 음식업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5월 이후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고용 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란 전쟁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제주를 찾아 민주당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제주시 수협 어시장을 방문한 뒤 수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부족과 고유가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의 험지로 꼽히는 전북을 찾아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조금씩 변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0: 대표는 오늘 오전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을 가봐야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는 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에서 보내주는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호남 민심이 담긴 심판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성수동 성공 신화를 부각하며 서울 곳곳에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혁신당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섰는데 양측의 장외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1: 함선 성동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성수동 신화를 이룩한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2: 곳곳에 그런
3: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2: 서울의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 몰이에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대학생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물 잠김, 월세 폭등 현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이번 지방선거가
3: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4: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 개혁신당도 정부의 아집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막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5: 무작정 수도꼭지를 막듯이
3: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5: 정책을 그 부동산 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당이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양측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6: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3: 연대까지는
6: 구하지 않지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견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1: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이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논쟁은 그만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쏘아붙인 SNS 글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 전 시장까지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들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도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은 물론 당대당 대결로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0: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쟁률은 1.8대 1로 역대 최저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4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4대 1을 기록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참배객들은 희생자들은 숭고한 희생을 기리며 5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7: 5월 영령들의 넋이 깃든 국립 5.18 민주묘지가 참배객들로 붐빕니다. 46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추모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헌화와 참배를 마친 시민들은 태극기와 무궁화가 놓인 묘역을 둘러보며 민주주의의 뿌리가 된 5월 정신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8: 저희 아이가 그분들의 그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좀 잃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7: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은 간접적으로 접했던 민주화 운동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도

0: 또 희생자들의 비석을 닦으며 5월 영령의 넋을 기렸습니다. 5.18 기념주간을 맞아 민주묘지를 찾은 시민들은 대동정신으로 상생하고 통합된 사회를 염원했습니다.
1: 광주의 이그 항쟁은 저 주먹밥이랑 김밥을 같이 나눴던 거가 그 정말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같이 나누는 그 주먹밥, 김밥이 언제나 있는 그런 세상이면 좋겠어요.
0: 제46주년 5.18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식은 6년 만에 옛 전남도청 앞 민주광장에서 거행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7: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에는 많이 더우셨죠? 대부분 지역 30도에 육박하며 한여름만큼 더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때일은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강릉 30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로 현재 일부 구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장춘단로는 동국대에서 흥인지문까지 양방향 전차로가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종로도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 우정국로도 종로 일가에서 안국역 사이가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도로들 혼잡한 상황인데요. 율곡로는 원남동부터 광화문 쪽으로 쭉 밀리고 있고요. 반대편으로도 차간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를 지나 여의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다시 원효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슬기디 2부 첫 곡은 포레가 작곡한 세 곡의 로망스 중에서 3번 안단테 모데라토,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기타, 마가리타 발라나스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지난달 기타리스트 알렉산드라 위팅엄의 소품 음반이 나왔습니다. 이 음반에서 위팅엄은 여러 클래식 소품을 새롭게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특히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를 연주하는 다른 음악가들이 한 곡씩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곡도 첼리스트 마가리타 발라나스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정보까지 알려드리니까 오늘도 함께 주시죠. 여러 기관을 매주 돌아가며 월간 형태로 만나고 있는데요.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다섯 번째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공연예술본부 공연기획부의 유연경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청취자분들에게 제대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의 전당 공연기획부 유연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예술의 전당에서 이제 오페라 하우스에서 있는 공연들을 총괄 제작하고 있습니다.
0: 아, 드디어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술의 전당은 워낙 자주 가봤던 곳이고 워낙 많이 공연을 봤던 곳이니까 오늘 아주 좀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예술전당의 지난달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습니다. 지금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 씨가 사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신 사장님 오셔서 굉장히 바쁘시죠?
1: 네, 사장님 오신 지 2주 반 정도 됐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희 공간 이제 소개라든지 이제 사업 소개라든지 뭐 워낙 음악당은 잘 알고 계신 부분인데
0: 네.
1: 또 여러 가지 보고 드릴 거 보고 드리고 새로운 것들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0: 오, 지금 굉장히 오래 계셨나요? 예술 전당에서?
1: 저는 네, 지금 23년 차예요.
0: 그럼
1: 네.
0: 거의 지금 이 사장님이 최연소 사장님인가요?
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 첫 번째 여자 사장님이시기도 합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네.
0: 아, 저도 처음 네. 알았네요. 이 예술 전당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뭐 소개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래도 국내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예술 전당 기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 예술전당은요, 일단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예술기관이자 국내 최고 수준의 공공제작 극장이고요. 특히 오페라, 발레, 연극, 클래식 등 다양한 순수예술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공연이지만 전시, 교육, 예술 축제를 또 아우르고 있고 한국 문화예술 생태계의 중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가와 단체들이 일단 교류를 함께하는 글로벌 아트 허브로 성장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게 공연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콘서트홀, 뭐 리사이트홀, 뭐 IBK 은행 챔버홀 이것도 진짜 최근에 생긴 거고 인춘 아트홀, 오페라하우스, CGA 토울극장, 자유소극장, 뭐 한가람 미술관,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 한국 서예 박물관 뭐 이렇게 시설들이 있는데 제가

0: 학교 다닐 때 예술의 전당에는 IBK 기업은행 챔버홀이랑 몇개 없었거든요.
1: 맞습니다.
0: 생긴 거잖아요.
1: 네, 저희 IBK 기업은행 챔버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음악당의
0: 네.
1: 리허설룸이었어요.
0: 아, 리허설룸.
1: 굉장히 큰 리허설룸이 있었는데 혹시
0: 네.
1: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진짜 국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리허설룸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허설할 때 항상 아, 이 공간이 참 울림도 좋고 한데 공연장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그냥 저희끼리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IBK 기업은행에서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2011년에 10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0: 그 토월도 그러면은 원래 있던 공연장 리모델링 한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월도 앞에 기업도 이름이 붙어 있듯이
0: 네네네.
1: 네네 CJ에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또 레노베이션을 마치고 투월 극장이 원래는 600석 규모였다가
0: 네네네.
1: 지금은 1,000석 규모로
0: 그니까요.
1: 네 확장을 했죠.
0: 야, 그리고 지금 제가 처음 오셔서 이야기 나눈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술전당 하면은 예술의 전당 이렇게 띄어쓰는데 이 절대 띄어쓰면 안 된다면서요?
1: 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고 또
0: 네네네.
1: 당연히 띄어쓰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술의 전당은 고유 명사입니다.
0: 고유 명사다.
1: 네, 그래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0: 오,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뭐 거의 의전까지 합치는 건가요? 의가 그냥 의가 아니군요.
1: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약간 저희가 약간 모르겠어요. 맨 처음 저희가 1988년도에 이제
0: 네네.
1: 올림픽 때문에
0: 네네네.
1: 같이 그 시기에 이제 랜드마크로서 오픈을 했는데
0: 네네.
1: 아마 그래서 딱 고유의 명사로 그때부터 생각을 하시고 딱 오픈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0: 대사도 재밌는 게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이제 예술의 전당 공연 소개할 때도 이번 예당에서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줄이거든요. 예당이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우리 부장님은 전당이라고.
1: 맞아요. 그래서 저희
0: 네.
1: 직원들끼리 외부 사람과 직원을 구분할 수 있는
0: 네네.
1: 방법은 외부 사람들은 예당이라고 줄임말로
0: 그렇죠.
1: 부르고,
0: 예당이라고 하죠.
1: 네, 저희 직원들은 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 중에 이두 가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도 뭐 저희는 지금 익숙한데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조금 익숙하지 않아서
0: 네네.
1: 아, 왜 예술연당을 예당으로 부르지? 전당이 맞지 않나? 또 이럴 정도로.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져서
0: 네네네.
1: 네, 저희가 뭐 강요는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줄임말이 어떻든 저희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는 저에 대한 어쨌든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기
0: 그렇죠.
1: 때문에 네, 어떻게든 불러주셔서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0: 아, 어쨌든 뭔가 여러분 얘기하다가 야, 우리 전당에서 보자 하면 전당 직원이네요.
1: 네, 거의 99.9%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저도 진짜 예당으로는 다 들어봤는데 전당을 처음 들었어요.
1: 네, 나중에 저희
0: 오,
1: 직원 혜택을 받고
0: 재밌네.
1: 싶으시면
0: 네네.
1: 이제 예당 말고 전당으로 이야기해 주시면은 혜택
0: 아,
1: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재밌습니다. 예전당, 전당. 가장 특이한 게 사실 그 오페라하우스가 간 모양으로 생긴 게
1: 맞아요.
0: 전체 가장 특별한 그 모양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한국의
1: 너무너무나.
0: 전통.
1: 근데 사람들이 오페라 하우스만 이렇게 가수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0: 네네.
1: 저희 음악당 모양은 뭔지 아세요?
0: 콘서트홀이요?
1: 네, 모르시죠?
0: 무슨 모양이죠?
1: 상상이 안 가시죠? 거기는 부채 모양이에요.
0: 부채
1: 예,
0: 모양.
1: 부채 모양. 근데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오페라 하우스가 제일 사실 공연장을 오면서 보이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
0: 네네네.
1: 간 모양을 이제 간 모양이 어떻게 보면 저희를 상징하는 그런 모양이기도 한데 그런 테마를 다 생각하시고 건축가님이 설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사실입니다. 부채입니다.
0: 부채였군요. 아니, 항상 공연장 가면서 보긴 했는데 왜 그거 모양을 보지 않았을까?
1: 아니
0: 정말?
1: 보시긴 했을 텐데
0: 그러니까요. 왜 그걸 못
1: 상상을 못 하셨을 거예요.
0: 아,
1: 네네.
0: 그건 기억나요. 컨서트홀 로비 밖에 있으면 이게
1: 맞아요.
0: 천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1: 맞아요.
0: 동그랗게.
1: 맞아요.
0: 그래서
1: 맞아요.
0: 이게 부채였군요.
1: 네네. 맞습니다.
0: 우리 전당 안에 또 소속된 상주단체도 많죠?
1: 네, 저희 말고도 사실 오피스 아래층에 이제 상주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그리고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서울예술단 이렇게 상주단체가 있고 또 이외에도 이제 아르코 예술기록원이랑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있습니다.
0: 아, 정말 많은 단체가 있네요.
1: 네, 저희 한 지붕 아래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0: 옛날에 제가 하긴 그것도 오래되긴 했네요. 원래는 없었는데 그 전당 위에 산 쪽에 연습실 같은

0: 생겼잖아요.
1: 네, N 스튜디오라고 해서요.
0: 네네네.
1: 저희 국립 단체들이 연습할 수 있는 이제 리허설 스튜디오들이 한 빌딩에 있는 곳입니다.
0: 그렇죠. 오페라 할 때도 연습도 거기서 하고 하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사실 공연장이랑 뭐 어떤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일단 뭐 식당도 많고 카페도 많고 편의시설도 많고 뭐 한예 정도 같이 붙어 있으니까.
1: 맞아요. 굉장히 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공간이 정말 잘 없어요. 그러니까
0: 그렇죠.
1: 가장 유사한 게 이제 미국의 뉴욕의 링컨 센터가 저희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0: 네.
1: 그래서 링컨 센터가 있고 거기 안에 이제 상주 단체들과 콘서트 홀 오페라 하우스가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줄리아드 스쿨 있죠.
0: 아,
1: 예.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저희랑 가장 흡사한 게 아마 그곳이지 않을까
0: 오, 하긴 이렇게
1: 생각합니다.
0: 학교가 붙어 있는 공연장은 뭐 여기가 유일하지 않나.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오,
1: 네.
0: 대단합니다. 자, 어쨌든 뭐 우리 전당의 공연 소식은 여러분들도 뭐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직접 오셨으니까 전당의 공연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연 어떤 공연인가요?
1: 네, 저희 첫 번째 공연은요, 아직 사실 두달 정도 남아있는 공연이지만,
0: 네.
1: 2주 전에 티켓 오픈을 해서,
0: 네네.
1: 지금 성황리에 티켓이 판매되고 있어요. 아,
0: 아하.
1: 네, 그거는 오페라 투란노트인데요.
0: 투란도트요.
1: 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 중에 하나가 또이 투란도트라고 저희도 서베이를 했고,
0: 네네.
1: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투란도트를 7월 22일부터 7월 26일까지 총 4회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 오픈을 2주 전에 했고요.
0: 네네.
1: 지금 600장 정도밖에 안 남아서.
0: 4일인데.
1: 네, 그래서 빨리 YTN 라디오에 와서 홍보를 더 해서 빨리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티켓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자. 그래서
0: 야.
1: 들고 왔습니다.
0: 이거는 전당 기획 제작 공연이군요.
1: 네, 저희가 직접 기획 제작한 프로덕션이고요. 네.
0: 이게 확실히 저도 오페라를 했을 때 물론 전당에서 공연한다고 다 전당이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1: 맞습니다.
0: 전당이 기획한 공연은 다르긴 해요.
1: 네, 그래서
0: 다르긴 해요.
1: 저희가, 아, 맞아요. 저희도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0: 솔직히
1: 저희가
0: 차이가 많이 나요.
1: 만들면
0: 네.
1: 웰메이드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항상 저희 직원들끼리, 네, 생각하고
0: 아,
1: 열심히 만들고 있죠.
0: 정말 좋은 분들 많이 나오네요. 소프라노, 테너.
1: 네,
0: 이분 정말
1: 맞습니다.
0: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칼라풋인데, 백석종 테너.
1: 맞습니다. 백석종 테너가 한국에서 이제 첫 오페라 데뷔예요, 사실.
0: 한국에서요?
1: 예, 제가
0: 오.
1: 사실 이분 테너로 막 이제 해외에서도 오페라 커버하고 계셨을 때
0: 네네.
1: 이분 왠지 뜰것 같다라고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이분을 저희 오페라 갈라 때 2022년 때
0: 한번
1: 한번
0: 모셨군요.
1: 모셨어요. 근데 그때 난리가 났거든요.
0: 오.
1: 예, 그러더니 그 다음 해에 해외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현재는 사실 섭외가 불가능합니다. 5년간.
0: 네.
1: 네, 근데 저희가 한 2년 반 전부터 저희랑 오페라 하자.
0: 아.
1: 어떻겠냐. 그래서 드디어 올해가 왔습니다.
0: 그래서 이분을 모시는 김에 투란도트를 올리는군요. 이야,
1: 네, 뭐
0: 기가 막히네.
1: 저희가 뭐 생각했던 프로덕션이기도 하고
0: 네네.
1: 또 이제 좀 대중적이고 화려한 프로덕션을 보여줄 때가 또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론노트를 생각했고 또 거기에 백석종이라는 또 테너를 저희가 오페라 데뷔 무대를 함께 할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네, 홍보 포인트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0: 아,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요즘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AI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나가는 성악가 테너 누가 있어 하면 이분이 나와요.
1: 아, 그렇군요.
0: 네네네.
1: 네네.
0: 테너 백석종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라고 떠요. 이분이 그런 분입니다. 요새 굉장히 아주 바쁘신 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당에서는 자체 프로덕션으로 오페라 공연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네. 저희가 93년도에 오픈을 했어요, 오페라 하우스를.
0: 네네.
1: 그 뒤부터 저희 자체 오페라 기획을 엄청 많이 해왔고요. 요 근래에도 큰 프로덕션들 계속 진행해왔고. 네, 투란도트가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자체 오페라로서는 굉장히 디테일과
0: 네.
1: 캐스팅과 모든 거를 심도 있게 준비해서 올리는 공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기대가 됩니다. 한번 보러 가신 분들도 굉장히 기대되실 것 같은데, 재밌는 게 저희가 항상 라디오에서 이 지휘자 소개를 했을 때, 이 로베르토 아바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1: 아, 정말로요?
0: 왜냐면 저희가 클라우디오 아바도의 조카라고 해서 같은
1: 오.
0: 아바도로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로베르토 아바도를. 굉장히 관심 받는 지휘자로. 근데 이분이
1: 맞습니다.
0: 또 지휘라네요.
1: 네, 로베르토 아바도는 저희랑 인연이 2023년도예요.
0: 네.

0: 오페라 노르마로 만났었는데.
1: 아, 노르마.
0: 아, 네네.
1: 그 어려운 오페라를.
0: 맞습니다. 제가 네 그때 근데 로베르토 아바도랑 함께했는데요.
1: 네.
0: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분들도 너무 지휘자의 음악과 지휘자님 자체를 너무 잘 따르시고 좋아해 주셔서 되게 운이 좋게 저도 이거 거의 저희가 꼭 두 분을 이렇게 소개한 것만 같은
1: 네.
0: 작년에 이 로베르토 아바도가 국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임명이 되셨어요 또.
1: 아, 네. 맞아요. 그 기사 된 것 같죠.
0: 맞습니다.
1: 것
0: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였고,
1: 네네네.
0: 또 굉장히 거장 오페라 지휘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오시면은 어떤 재밌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그래서 1등으로, 네. 예술연당 오페라에 당연히 출연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바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또 이렇게. 올해 저희 이 큰 오페라를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1: 아니 요즘에 제가 이제 듀다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클래식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우리나라 점점 대단해지는 게 오케스트라에서 외국 지휘자를 다 이렇게 상임 지휘자로 데려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맞아요. 요새 오케스트라 몇 군데 지금 있죠.
1: 네. 네,
0: 그래서 정말 국내에서 이런 분들의 또 음악을 또 접할 수 있는 거가 정말 럭키인 것 같습니다.
1: 네. 부장님은 진짜 공연 많이 보셨겠어요. 지금 훌륭한 우리 아티스트들의 마에스트로들의 그런 공연들을 보면서 행복하시겠네요.
0: 네, 행복도 하고요.
1: 네.
0: 어쨌든 저는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제 데이터베이스도 또 아티스트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쌓여야 되기 때문에 즐기는 것도 한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 아티스트랑 이 단체랑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연을 보기 때문에 네, 너무 행복한 직업이죠.
1: 아,
0: 네.
1: 하긴 또 기획부에 계시니까. 이게 지금 트라노트 예당 홈페이지나 노을에서 예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600장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들어가시면 얼마 없을 수도 있어요. 빨리 빨리 예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연입니다. 6월 26일 르 꽁소르 공연.
0: 네, 이름이 많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1: 르 꽁소, 프랑스 말인가 보네요.
0: 네, 맞아요. 프랑스 단체인데요.
1: 네.
0: 지금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로크 음악계 신의 주역들이 이 단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악단인데요. 저희가 아마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관객한테 굉장히 트렌디하면서도 수준 높은 바로크 음악을 만들고 있다라고 해외에서도 지금 평가받고 있어가지고요. 또 올해가 한국 프랑스 수교 140주년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걸 또 기념하고 또 프랑스 클래식계 활약 중인 전문 연주자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으로 서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또 우호협력 관계 구축도 할 겸 저희 국내 관객들한테 이런 좋은 단체가 있다는 거를 꼭 소개하고 싶어서 저희가 이분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이 공연은 공연장이 어딘가요?
0: 공연장은 콘서트홀이에요.
1: 아, 진짜요?
0: 네. 네네.
1: 앙상블, 바로크 앙상블인데 콘서트홀에서?
0: 맞습니다.
1: 오.
0: 네.
1: 왜냐면 또 바로크 음악들은 또 그렇게 소리가 크지 않으니까.
0: 맞아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실내악 프로젝트를 이제 IBK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많이 하기도 하는데 또 이분들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서 600석이라는 좌석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콘서트홀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보니까 2026, 2026년 예술의 전당 월드스타 시리즈. 이게 어떤 기획인가요?
0: 네, 저희가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월드스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세계 클래식 음악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아티스트들 또 단체들을 국내 관객한테 소개하는 그런 시리즈입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알려져 있는데
1: 네.
0: 또 국내에 아직 좀 선보여지지 않은 또 아티스트나 단체들을 위주로 초청해서 관객분들이 좀 새로운 아티스트들, 월드스타 아티스트를 좀 만날 수 있는 그런 시리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1: 확실히 어떤 공연장에 공연하는 공연이 좀 다르네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이게
0: 네,
1: 아무래도 큰 공연장들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오페라를 해버리니까 그냥.
0: 아, 그런가요?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페라를 올릴 수 있는 공연장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0: 아, 그건 네, 맞아요.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또 프로젝트이기도 네. 하다 보니까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네네. 또 다른 민간 공연장들하고는 다르게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공공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네, 좀 네, 무게도 있고 하지만 대중적으로도 애호가들한테도 모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만들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와, 자, 또 공연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인가요?
0: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공연은요. 5월 27일에 있을 피아노 리사이트입니다. 피아니스트 에바 게보르기안. 에바 게보르기안 좀 발음하기 쉽지 않죠.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이제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이제 결선 진출자로 굉장히 화제를 일으켰던 그 피아니스트입니다. 또 국내 워낙 쇼팽 콩쿠르이 워낙 관심도가
1: 핫하죠.
0: 높았죠.
1: 네, 조성진 씨 때문에.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나라 관객들한테 소개를 해보자. 이분도 한국에 오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이분의 리사이틀은 챔버홀에서 네. 네, 기업은행 챔버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 월드스타 시리즈의 연속이군요. 보니까 음악회 말고 미술관 전시도 준비해 오신. 확실히 미술관까지 있는 전당의 클래스가 다릅니다.
0: 네, 저희가 네. 공연장들도 많이 있지만 이외에도 미술관이 3개나 있어요.
1: 네.
0: 네, 지금 한가람 미술관은 레노베이션 중이어서 네네. 대형 프로젝트들이 다 디자인 미술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날 네. 오픈을 한 페르난도 보테로 형태의 이야기라는 테마로 진행되고 있는 전시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콜롬비아 출신의 거장이죠. 이 보테로의 정말 많은 좋은 작품들이 지금 성황리에 전시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진짜 하루에 막 진짜 한 2,000명? 3,000명? 주말에는 정말로 막 줄을 길게 서서 보러 오시는데요. 그래서 이 작가님의 특색이 뭐냐면 네. 약간 과장됐듯 하면서도 균형 잡힌 품만인 형태의 이런 사람들을 그리셨어요. 되게 유머러스하고 아이러니하지만 또 어우러지는 이런 작품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1: 네.
0: 1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이 전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8월까지 전시를 하고 있어요. 8월 30일까지 해서 많은 분들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이런 공연 말고 전시도 우리 부장님이 또 기획하고 하시나요?
0: 아니요. 저희 시각예술부라고
1: 따로 있나요?
0: 따로 네. 전시를 담당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1: 이야. 자, 진짜 뭐 사실 공연이나 뭐 어떤 전시를 여쭤보면 오늘 하루 다 해도 부족할 만큼 아마 전당에서는 공연과 전시 기획이 많을 텐데 뭐 이거는 정말 차차 계속 나오실 때마다 여쭤봐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 부장님 음악 전공하셨나요?
0: 네, 저는 네, 악기를 전공을 하다가 저 플룻을 불었었어요.
1: 플룻을.
0: 네, 플룻을 전공하다가 대학교 때 뮤직 비즈니스라는 이런 과를 가게 돼가지고
1: 네.
0: 어떻게 보면은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오, 그럼 플루티스트들도 공연 많이 오잖아요. 그럼 뭔가 색다르게 감정이 남다른가요?
0: 네, 오케스트라에도 또 플루트 중앙에 앉아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뭐 작은 공연부터 큰 공연까지 플루티스트들이 이제 연주를 하게 되거나 솔로 부분 막 나오게 되면은 왠지 막 네 친근한 어떻게 오늘은 해석을 할까, 어떤 음악을 관객들한테 보여줄까 이런 것도 기대하면서 보게 되죠.
1: 요새는 아예 안 하시나요?
0: 지금은 네, 제가 연습을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네, 악기를 잘 모셔두고 있습니다.
1: 주저클 토요 매거진 월간 매회 각 공연장에서 꿀팁 정보를 하나씩 알려드리고 있는데 1회차에서 꿀팁 공통 질문은 어쩔 수 없이 맛집인데 사실 전당 근처 맛집은 너무 많잖아요. 우리 부장님의 초이스 어딘가요?
0: 아무래도 공연을 보러 오실 때는 식사를 빨리 간단히 하고
1: 네네.
0: 공연장에 이제 오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1: 네네.
0: 저희 공간에서 빨리 식사를 해결하고 이제 공연 보고 싶으신 분들이 다수인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아무래도 저의 첫 번째 초이스는 저희 공간 안에 있는
1: 네.
0: 식음료 매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1: 어딘가요?
0: 아무래도 제가 오페라 하우스에 있다 보니까.
1: 그 3층에 있는 거요?
0: 아니요, 저희 2층이에요.
1: 아, 2층에?
0: 2층에 이탈리안이 한 곳 있어요.
1: 하나 있죠.
0: 사실. 네.

0: 가서 막 요리를 먹어야 되나, 파스타 시험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실 수 있는데, 거기에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1: 샌드위치가 네. 맛있나요?
0: 엄청 맛있어요. 근데 다들 모르세요. 파스타만 시켜 드시더라고요. 피자랑. 근데 샐러드도 너무 맛있고 사실 거기 샌드위치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또 에스프레소 맛집이거든요.
1: 아, 그 잔디 바로 들어가자마자 있는 곳이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분수 있는 그 마당에 바로 오페라 하우스로 들어오시자마자 오른편에 있습니다. 이곳 이

0: 아, 아시죠.
1: 아,
0: 또
1: 그럼요.
0: 중간 또 휴식까지 있기
1: 네.
0: 때문에 스태미나가 엄청 중요합니다.
1: 중요하죠.
0: 그래서 제 최애 장어가 있는
1: 장어요?
0: 예,
1: 오.
0: 장어 맛집인데
1: 네.
0: 낮에는 장어밖에 안 팔고요.
1: 네.
0: 저녁에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음식들을 접하실 수 있어요. 좀 일식에 가까운 퓨전 일식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1: 오.
0: 네, 토쿠센이라는 곳이 있는데
1: 토쿠센.
0: 예, 교대 쪽에 가까이 있습니다. 예,
1: 오.
0: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1: 네.
0: 이런 데가 예전당 근처에 있었나?
1: 오.
0: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제 지인들 모시고 가끔 가면은
1: 네네.
0: 이런 데가 있어서 왜 혼자만 알았어?
1: 오.
0: 사실 이거를 알려드려야 되나 오늘 막 고민을
1: 아,
0: 하다가
1: 괜히 사람 많아지면.
0: 네, 너무 많은 분들이 또 가시면은 내가 못 즐기는데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왔지만 그래도 YTN 또 청취자분들한테
1: 네.
0: 이런 좋은 곳을 또
1: 아.
0: 소개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 감사합니다.
0: 네, 저 이렇게 두곳 생각해 왔습니다.
1: 토쿠센은 제가 가겠습니다. 지금 저는 집에 가깝기 때문에 토쿠센 가봐야지. 아, 정말 확실히 전당이다 보니까 저도 잘 아는 곳이라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오늘 예술전당 공연기획부 유연경 부장님 함께 해주셨는데,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공연 홍보나 기획 때문에 방송을 많이 출연하셨다고 들었어요.
0: 예전에 네, TV도 몇번 나갔었고
1: 네, 가서.
0: 라디오는 사실
1: 네.
0: 처음인 것
1: 아,
0: 같아요.
1: 라디오 처음이세요?
0: 네.
1: 근데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0: 제가 좀 무대 체질인 것 같긴 하고 네, 너무 편안하게 또 대화해 주셔가지고
1: 아이, 뭐.
0: 저희 공연 소개 또 잘할 수 있었던 것
1: 네,
0: 같습니다.
1: 공연 기획이시니까 저희가 항상 공연 기획에서 나오면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듀엣토도 공연을 합니다. 네.
0: 아,
1: 네.
0: 그러니까요. 너무 인기가
1: 아니,
0: 많으시잖아요.
1: 아니, 전혀 아니고, 전당에서 공연해 본 적도 있지만, 계속 하고 싶네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0: 네, 좋은 기회가 되면 또 같이 무대도 할수 있길 희망합니다, 저도.
1: 네, 아, 오늘 너무
0: 네.
1: 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0: 감사합니다.
1: 로베르토 아바더가 지휘한 푸치니의 투란도트 음반 중한곡 준비했습니다. 공주는 잠못 이루고 네순 도르마. 테너 벤 헬프너의 노래 로베르토 아바더가 지휘하는 미넨 라디오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펠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모두 다섯 곳을 만나봤네요. 경기 아트센터, 아트센터 인천, 국립극장, 부천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야, 5주 동안 계속 매주 처음 만남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곳이 제일 가고 싶었는지 궁금해요. 아, 이곳은 내가 들어보니까 가고 싶더라. 그 맛집도 좀 가보고 싶더라. 아, 이분이 참 이 기관에 대한 설명을 잘하더라 라는 분이 계시다면 네,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네, 그냥 응원해 주시고요. 듀더클 토요 매거진 월간 다음 주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집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주단체죠. 르 콩소르의 연주 준비했습니다.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소프라노 줄리 로제의 노래 르 콩소르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16일 토요일 슬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YTNS FM
3: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때일은 한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31도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기온이 떨어지겠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바깥 활동하신다면 얇은 겉옷은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기온이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연등회 행사로 계속해서 도심 일부 구간 통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충단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이전부터 흥인지문 사이로 양방향 전면 통제가 되고 있고요. 종로도 흥민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 통제, 우정국로도 종로 일가에서 안국역 사이가 전차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을지로도 사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 쪽으로, 퇴계로 역 시 사가에서 명동역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현재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에서 월릉교 사이로 짧게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도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여의교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저녁 YTN 24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를 숙여 사죄했습니다. 먼저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9: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1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9: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8: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0: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1: 매서운 비바람은
2: 이재용 회장입니다.
1: 다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봅시다.
0: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월요일인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을 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네,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연등회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로봇 스님들도 참석한다고 하는데요. 연등 행렬 모습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탑골공원 앞입니다. 동국대를 시작으로 해서 서울 흥인지문과 종로를 지나서 조계사로 향하고 있는 오색 빛깔 다양한 모습의 연등들 보이는데요. 형형색색 연등들이 마치 거대한 빛의 강처럼 종로 한복판을 지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행렬에는 60여 개 단체와 시민 5만여 명이 동참한 걸로 알려졌는데, 10만 개에 달하는 연등이 서울 도심 밤거리를 환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서 불교계가 정한 이 봉축 표어는 마음은 선명상, 세상은 대화합입니다. 선명상 수행을 통해서 언제나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또온 세상의 평화와 화합을 도모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연등 행사에는 얼마 전 정식 수계를 받은 휴머노이드 로봇 가비 스님이 등장합니다. 예, 다른 로봇인 석자, 모희, 니사와 함께 선두에서 행렬을 이끈다는 점이 독특한데요. 1200년 전통의 연등 행렬에 AI 로봇이 등장하는 이색적인 모습입니다. AI 로봇 인간과 AI 시대의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화와 상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안과 화합을 주제로 북한 문헌 등을 재현했는데, 북향민이 이를 직접 들고 행렬에 참여를 합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 서울 도심을 수놓은 따뜻한 등불 행렬은 잠시나마 시민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등 행렬이 마무리된 뒤에는 서울 종각 사거리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 대동 한마당도 밤 11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구미와 경주 등 영남 지방 기온이 올 들어서 가장 높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미 33.9도, 밀양 33.7도, 대구 33.

0: 3.2도로 예년보다 10도가량 높았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맑은 가운데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 서울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서울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서 행적이 끊긴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빨간 승용차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맞은편 트럭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신길동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산에 오른 뒤 행적이 끊겼던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지난달 17일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북한산 노적봉 밑에서 숨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침 7시쯤엔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미얀마 국적 40대 남성이 동료 외국인 선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경남 밀양시 하남읍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건물 유리벽을 뚫고 들어가 5m 아래 수영장으로 떨어진 뒤 뒤집혔습니다. 목격자는 당시 수영장에 있던 사람들이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의식을 찾은 뒤 가슴 통증을 호소한 운전자와 유리창 파편에 다친 것으로 보이는 50대 여성 한 명을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에서 김용남 후보를 총력 지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 범진보 후보들 역시 잇따라 선거사무소를 개소식을 열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제주 일정 뒤 곧바로 경기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바로 다음 날 지도부를 이끌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전폭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자 민주당의 공천자라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3: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합니다.
2: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이란 소명을 언급하며 승리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5: 아무리 외국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4: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5: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2: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같은 날 보란듯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거라며 민주당의 양보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4: 조국혁신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6: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커집니다.
2: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평택의 일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7: 여러분, 저 김재현은
4: 김재현 진보당 경기 평택을 후보입니다.
7: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8: 지금 상황으로는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단일화 등 일말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다자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남과 중원을 거쳐 이번에는 험지 호남을 찾았습니다. 보폭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세모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향한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의 불모지 호남을 찾은 겁니다.

0: 장 대표는 누군가는 왜 수모당하러 갔느냐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 믿는다며 당장 표심 변화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보내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1: 새만금 희망금은 이제는 끝내야
2: 장동혁
1: 된다고.
2: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1: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끝나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0: 장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거쳐 호남까지 나날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호전되자 한껏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3: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헌법적 형태들.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3: 문명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0: SNS를 통한 공중전에도 불을 붙였는데 한층 더 거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대 축구의 끝은 역전 극장골이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4: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적 전략이란 분석인데 원색적 비난이 중도층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7: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6: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7: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6: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7: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큰 틀을 짜려고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입니다.
6: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8: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9: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모신 날 연등의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일대에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통제도 이어집니다. 장충단로 광희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이 양방향 통제가 되고 있고요. 종로도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전차로가 통제에 들어간 상황이고 우정군로도 종로 1가에서 안국역까지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변의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정체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하고요. 을지로도 4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 쪽으로, 퇴계로도 4가에서 명동역 쪽으로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정체만이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도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이고, 올림픽대로 역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대편 강동 쪽으로 가는 길 강변북로는 성산대교에서 양화대교 사이로만 짧게 서행될 뿐 전반적인 교통 흐름은 좋아진 상황이고요. 올림픽대로도 정체가 모두 풀리면서 하남 쪽으로 이동하는 길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내부순환도 양방향 본선 상황 흐름은 좋은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 진출 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유차로 따라서는 잠깐 서행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국민 주식 삼성전자의 파업을 두고 정부, 노동계, 투자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월가에서까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1년 만에 긴급 조정권 검토에 나섰는데요.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에는 관련 보도에 대해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웹툰과 웹소설 작가들을 눈물나게 한 불법 사이트들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복제 사이트들에 대해 선 차단, 후 심의가 가능해진 건데요. 하지만 사이트가 차단당하면 운영자들은 바로 도메인을 바꾸면서 쫓고 쫓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법 복제라는 고질병, 이번에는 고칠 수 있을지 김주환 UID 상무와 짚어보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0: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1: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몽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최근 삼성전자 파업과 관련한 뉴스가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2: 네.
1: 먼저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하게 된 배경을 짚어볼까요?
2: 네. 지금 벌어지는 이슈는 사실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전산노라고 앞으로 표현할게요.
1: 네.
2: 이 조합은 그간 사측을 상대로 임금 성과급 협상을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이 팽팽했어요. 노조에서는 회사 실적은 좋은데 직원 보상이 부족하다, 성과급 기준이 불투명하다라고 주장했고요. 사측은 반도체 현황, 그러니까 업황의 변동성과 미래 투자 필요성 등을 이유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1: 네.
2: 2024년 6월에 전삼노는 단체 연가 방식의 쟁의 행동을 진행을 했고요. 이 시기가 사실상 삼성전자의 첫 본격 파업 예고 단계였습니다.
1: 네.
2: 당시의 핵심 메시지는 성과급 제도 개선, 휴가 임금 제도 개선, 노조 인정 확대 등이었어요. 그리고 2024년 7월에 전삼노는 총파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1: 네.
2: 1969년 삼성전자 창사 이후에 사실상 첫 대규모 총파업으로 관련 내용은 크게 보도되기도 했어요. 노조는 생산 차질 가능성, 반도체 라인 영향 등을 언급하면서 압박을 했고요. 그리고 사측은 생산 차질은 제한적이다라면서 핵심 라인은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1: 네.
2: 이후에 노사는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갔지만 이때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어요.
1: 네. 2024년 7월에 전삼노가 첫 대규모 총파업에 돌입을 했고요.
2: 네.
1: 이후 지금 오늘날 다시 갈등에 불이 붙게 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2: 2025년 말부터 임금 협상에서 다시 핵심 쟁점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충돌을 했는데요.
1: 네.
2: 노조는 대규모 집회, 쟁의권 확보, 총파업 찬반 투표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조의 주장은 일단 성과급 상한 폐지입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성과급은 일정 상한선이 존재하는데요. 노조는 회사 실적이 폭증해도 보상 한도가 묶여 있고 직원 기여에 비해서 제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한 제도 자체를 없애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1: 네.
2: 더불어 노조의 핵심 요구 중 하나가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배분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회사가 많이 벌면 직원도 직접적으로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는 논리인데요.
1: 네.
2: 그리고 성과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경영진 재량이 지나치게 크다라고 비판하면서 성과급 계산 방식을 공개하라, 공식화하라, 이런 그리고 거기에 노조가 참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삼전노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고요. 이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 자택 앞에 집회 신고를 했고 대규모 조합원 결의 대응 등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와 정부가 중재에 나서면서 사후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1: 네. 삼성전자 노동자 입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바를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정부가 중재에 나섰는데 이것도 순탄치는 않았죠.
2: 맞습니다. 삼성전자 사후 조정이 중앙노동위원회 주재로 5월 11일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노조 측은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및 상한 폐지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성과급 제도와 성과급 재원 및 지급 기준의 명문화를 사측이 받지 않는다면 조정을 안 하겠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하고요.
1: 네.
2: 사측도 영업이익 10% 성과급 상한 폐지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또한 노조 측은 반도체 이외 부문에도 성과급을 나눠주기 위한 전사 공통 재원 설정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0: 다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합니다.
1: 네.
0: 이렇게 계속 결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시 대화 재개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뜻을 보이고 있어요.
1: 네.
0: 구윤철 장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김민석 총리도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라라고 했다 합니다. 이렇게 파업이 우려되니까 주요 고객사인 애플과 HP도 자신들에 대한 공급 차질을 우려해서 삼성전자 사측의 대응 계획을 문의해왔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이 또 언론에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면서 노조의 부정적 여론으로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1: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장님이 이 주제를 정하신 이유가 언론이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여론 형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이라고요.
0: 네네. 이 일단은 긴급 조정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노사 관계에 있어서 긴급 조정권 발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최후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인데요. 쟁의 행위가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그야말로 매우 중대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입니다.
1: 네.
0: 긴급조정권 발동 시 30일간 쟁의 행위가 금지되고요. 중노위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정말 매우 예외적 제도라서요. 그간에 발동된 사례도 매우 적습니다.
1: 그렇군요. 정말 최후의 카드, 마지막 카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일단은 지금 미디어스에 게재된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탁종려 수장의 기고를 보면은요, 이 사안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국제노동기구 ILO의 기준이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ILO는 강제 중재와 파업 금지를 매우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생명, 안전, 건강에 즉각적 위험이 발생하는 엄격한 의미의 필수 공익 사업이 아니라면 국가의 강제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노동기준의 핵심 원칙이라는 거죠. 경제적 손실 가능성이나 국가산업의 중요성만으로 파업권 제한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인데요.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기준과 노동기본권 보장 원칙에 따라서 2007년에 노동법 개정을 통해서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했습니다. 당시 개정의 핵심은 공익사업에 대한 광범위한 국가개입을 축소하고 최소 유지 업무를 유지하되 파업권 자체는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는 ILO 권고와 그 국제 기준에 우리 법을 맞추기 위한 변화였죠.
1: 네.
0: 또한 이재명 정부는요, 노동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는 정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실제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은 사실상 적어 보인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 검토사항 아니다.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화를 주선하고 물 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서 양쪽을 조율하겠다라는 그야말로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이렇게 긴급조정권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이것을 발동하는 것을 밀어붙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1: 그렇군요. 긴급조정권 관련한 보도량은 어떤가요? 많은가요?
0: 네, 많습니다. 미디어스에 위해 말씀드린 기고문에서는 최근 포털에 정부 직접 개입, 공멸, 국가경제 피해, 긴급조정권 카드 같은 표현을 담은 기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관련 기사가 하루 사이 10건 수준에서 60건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제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사이트 빅카인지에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삼성전자와 파업, 총파업, 노조, 노동조합, 전삼노, 쟁의행위, 생산차질, 임금교섭 이런 단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기사를 모두 추출해봤습니다.
1: 네.
0: 그 중복기사를 빼고 났더니 총 2189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3일간의 보도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1: 그러네요.
0: 이 중에서 긴급조정권이라는 단어가 기사 속에 언급된 보도는 159건, 그리고 제목에 긴급조정권이 들어있는 그런 보도는 46건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게 13일 내내 있었던 게 아니고 거의 이 지금 말씀드린 건수 모두가 5월 13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는 이 대화로 안 된다. 긴급조정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5월 13일에 굉장히 많이 내놓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탁종여 소장의 기고문에서 이들 기사의 내용들이 국가 경제 피해, 공급망 위기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도 정작 이 긴급조정권의 엄격한 법적 요건이나 ILO의 기준, 그리고 2007년에 집권중재 폐지의 역사적 의미 같은 것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1: 네.
0: 대신에 공멸, 정부 강경 대응 필요, 파업 저지 같은 표현을 반복하면서 사실상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여론으로 압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제가 사실 이번 관련 보도량 너무 많아서요. 이 기사를 모두 하나하나 제대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1: 네.
0: 그러나 2천여 건의 제목만을 이렇게 정독해 봤는데요. 그 보도 프레임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제목에서 노조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더라도 경제 위기, 생산 차질, 주주 피해, 국가 경쟁력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런 단어는 결국 간접적으로 노조를 압박하는 그런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반도체 전쟁 중 하루 수천억 손실, 주주 피해, TSMC 반사 이익 같은 표현도 사실상 노조를 위협 요인으로 몰아가는 그런 표현들이었어요. 이처럼 노조 책임론을 강조하는 언론사들은 대체로 경제지들과 보수 일간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객사 이탈, 공급망 불안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노조를 비합리적, 무책임, 국가 경쟁력 훼손 주체로 묘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1: 네.
0: 이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권이나 교섭권 이런 이야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언론의 반노동 정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방송에도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1: 네.
0: 오늘 내일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노동자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노골적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불공정한 언론 태도다, 언론 보도다라고 생각되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원경 소장이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네, 이번 주에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를 모니터링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 10분부터 7시까지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의 방송을 들었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가장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건가요?
3: 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여론조사를 언급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선정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1: 네.
3: 4월 28일 방송에서 부산시장 선거 여론조사를 다뤘는데요. 두 후보 간 격차가 아주 근소한 단위 수치를 가져와서 선거 판세를 묻는 데 활용했습니다.
1: 네.
3: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 대해 출연자 한 명이 유선전화 25%를 반영한 여론조사를 무겁게 받아들이진 않는다. 급한 사람이 있으니 만들어낸 여론조사라며 여론조사의 방법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는 타당한 지적으로 보이는데요.
1: 네.
3: 우리나라의 유선전화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을수록 고령층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네.
3: 최근에는 유선전화를

0: 35%대 비중으로 반영한 여론조사에 대해 그 비중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언급된 여론조사처럼 유선전화 응답자를 25% 반영할 경우 특정층을 과대대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네.
0: 그래서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 방법론 측면에서 논란이 없을 만한 그리고 보다 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가져오는 게 좋겠습니다.
1: 요즘 정말 말씀처럼 집에서 유선전화를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선, 무선의 비율 등 조사 방식에 따라서 같은 날 조사 결과를 하더라도 그 결과는 제각각일 때가 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여론조사를 소개할 때는 하나의 수치만 제시하기보다는 신뢰할 만한 복수의 조사들을 함께 제시해서 청취자가 그 경향성을 읽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 네.
0: 또 이날 한 출연자가 얼마 전까지는 격차가 두 자릿수였는데 좁혀지고 있다라며 추세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다른 출연자가 같은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추세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의 결과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실시한 결과여야 한다는 뜻으로 맞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1: 네.
0: 다만 이 교통정리를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가 했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앞서 지적했듯 방법론적으로 한계가 있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고, 또 이를 문제적 방식으로 비교하는 출연자의 발언까지 자칫 듣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1: 네. 또 다른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0: 네, 지난 2주 동안 선거와 함께 공소취소 특검법도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으로 특별검사에게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관련 인터뷰에서 이 특검법이 왜 나오게 됐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아쉬웠는데요.
1: 네.
0: 찬반 양측의 강한 발언은 이어졌지만, 정작 청취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맥락과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5월 4일 방송에서는 특검법에 찬성하는 민주당 쪽 출연자가 선임 공로할 일들이 검사들에 의해 자행됐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자 국민의힘 출연자는 선임 공로할 일이 없었다는 게 다시 입증됐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다른 출연자들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히틀러 정권이다 같은 자극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그 천인 공로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5월 8일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 특검법에 대해 법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1: 네.
0: 이때 진행자는 별다른 재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1: 청취자들을 위해서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더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바로 다음 그 박주민 의원 출연 이후에 이어진 바로 다음 코너에서 진행자는 박주민 의원만 스탠스가 다르다라고 했고, 이 코너에 출연한 출연자는 박주민 의원이 강성파가 된게 아닌가 등의 발언을 나눴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런 내용과 의문은 박주민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묻고 확인하고 재질문을 통해서 제기됐어야 하는데요. 정작 당사자가 떠난 뒤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청취자 입장에서는 좀 의아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공소취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1: 네.
0: 서로 다른 주장을 검증하거나 핵심 쟁점을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적인 공방에 마이크를 준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즉, 출연자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구조였지, 청취자가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짚어주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1: 네,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있었을까요?
0: 네, 5월 6일 방송에서는 서울시장에 출마한 권영국 정의당 후보를 인터뷰했는데요. 후보자가 출마한 서울 지역의 현안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의 문제까지 다뤘다는 점에서 정보 가치가 높은 인터뷰였습니다. 특히 결선 투표제 미도입 등 소수 정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거 제도의 문제를 질문한 점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1: 네.
0: 다만 여기서 아쉬운 점은 이런 질문이 제도의 피해를 호소하는 소수 정당 후보에게만 향했다는 점입니다.
1: 네.
0: 권 후보가 문제라고 지적한 현재 선거 제도가 유지되는 데는 거대 여야의 탓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 양당에게도 관련 질문을 할 법하지만 대부분 단일화 여부나 상대 후보 공격 등 정쟁 중심의 질문이 줄을 이뤄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부분 하나 더 말씀해 주신다면요?
0: 네, 4월 30일 방송의 고정 코너인 철새의 눈에서 출연자가 비속어가 포함된 줄임말과 유행어를 사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1: 네.
0: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장사가 안 된다는 상인에게 컨설팅을 제안한 일이 있었는데요.
1: 네.
0: 이에 대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표현이었습니다. 눈치가 없고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우 후보의 주장이었다고 설명을 하면서 비속어가 포함된 줄임말을 두 차례 사용했습니다. 줄임말의 형태이긴 했지만 비속어가 포함된 표현은 공적인 방송에서는 보다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박채린 평가원이었습니다.
2: 열린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한 주간의 문화계의 소식을 체크해보는 뉴미디어 트렌드입니다. 오늘의 뉴미디어 트렌드는 김조한 UID 상무와 안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지난 11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긴급 차단 및 접속 차단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체부가 불법 웹툰, 웹소설 유포 사이트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3: 시행 첫날부터 상징성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 문체부가 뉴토끼 등을 포함해서 저작권 침해 사이트 34곳에 대해서 긴급 차단 명령을 내렸고요.
1: 네.
3: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구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게 불법 사이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요. 이제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 조절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도메인들을 계속 또 바꾸고 있거든요.
1: 네.
3: 미러 사이트를 만들고 그래서 서버를 계속 우회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부가 끝나지 않을 싸움이라도 최대한 수명을 단축시키겠다는 취지를 이야기했는데
1: 네.
3: 그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사실 이 불법 복제 사이트 단속이 어제 오늘만의 일이 아닌데 이번에 긴급 차단 명령이 말씀처럼 처음 활용이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작권법이 바뀌기 전의 조치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3: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속도와 권한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문체부가 직접 즉시 차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의결을 통해서 접속 차단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적발하면 즉시 접속 차단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1: 네.
3: 근데 심의가 사라진 건 아니고요. 차단 후에 다시 5일 이내에 정식 차단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차단이 확정되는 방식입니다.
1: 그렇구나.
3: 그래서 정리하자면 예전에는 심의 후 차단에 가까웠다면 이번에는 차단을 먼저 하고 사후 심의에 가까운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즉시 차단을 하고 사후 심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처벌을 높이면 이런 불법 복제를 하려는 사람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늘 있었거든요. 지금
3: 네.
1: 현재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때 최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3: 이제 26년 8월 11일부터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한 형벌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알려져 있는데요. 또 고의적 침해, 권리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이 걸리면 도메인 바꾸면 된다.
1: 네.
3: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1: 네.
3: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이 실질적으로 커지면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에는 광고주라든지 결제대행, 서버 제공, 도메인 관련 사업자들도 이 리스크를 모두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들이 무료로 웹툰과 웹소설을 공급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3: 네.
1: 이들의 주요 수입원은 뭔지도 궁금해요.
3: 주 수입원은 보통 광고예요.
1: 광고요?
3: 그리고 네, 불법 도박, 그러니까 성인, 뭐 가상자산, 고위험 금융상품, 그다음에 뭐 불법 게임 광고 같은

0: 일들을 벌어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1: 도메인만 바꿔서 다시 운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두더지 잡기 같은 소모전만 계속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시나요?
0: 그 맞습니다. 결국엔 두더지 잡기 싸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문체부에서도 대체 사이트 재생성 등 불법 사이트 추이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긴급 차단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결국엔 두더지 잡기니까 소용없다가 아니라 이 두더지의 생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불법 사이트가 한 번 뜨면 몇 달, 몇 년 동안 운영돼서 막대한 트래픽을 가져갔는데 계속 도메인을 바꾸더라도 발견되면 즉시 차단하고 이런 주기가 짧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차단만으로는 부족하고요.
1: 네.
0: 등록 기간, 도메인 등록 기간, CDN, 호스팅, 뭐 광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소형 플랫폼들과 접속을 그 공조를 같이 해서 결국엔 이런 서비스 자체가 안 될 수 있게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아, 정말 공무원분들이 이런 불법 사이트들을 단속하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고생한 보람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불법 사이트들이 폐쇄된 후에 긍정적인 신호들은 없었나요?
0: 네. 이게 사실 합법적인 사용량이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불법 사이트는 습관적으로 이용하던 사용자들이 대체제가 막히면 많이 찾아봅니다. 일단 불법 사이트를 또 찾겠죠.
1: 네.
0: 그러다가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콘텐츠가 있는 합법 사이트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전부가 이동하기는 어렵고요.
1: 네.
0: 어떻게든 대체제를 또 찾아요. 불법 사이트.
1: 그래서
0: 네. 네. 일부 소비 자체를 줄일 수는 있지만 합법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가 생겼을 때 불법 사이트가 막혔다가 아니라 고객들을 좀 더 이런 합법적인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모션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략들을 새롭게 작성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한편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사이트가 폐쇄가 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작가들이 그 증거를 찾아 모으기가 어려워졌다라는 부분도 전해지거든요. 좀 그래도 빠른 어떤 대응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0: 사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차단을 하기 위해서
1: 네.
0: 근데 증거 보전 절차도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마련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한국저작권보호원이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차단 직전 해당 사이트 URL이라든가 게시물 목록, 화면 캡처, 업로드 시간, 트래픽 정보 이런 것들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 차단과 증거 보존이 한 세트가 되어야 이제 작가들이나 이런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네, 좀 더 정교하게 이 법이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한편 그 K-드라마 쪽에서는 디즈니 플러스가 중국에서는 공식 서비스가 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뷰 사이트에는 별점이 1만 개가 넘게 달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불법 사이트를 통해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는 어떤 방증일 텐데 K-드라마 저작권을 지킬 방법은 없을까요?
0: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빠르게 이제 중국에 한국 콘텐츠가 정식으로 유통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은 한 알령 이후로 한국 콘텐츠가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1: 아, 없군요.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그거를 차단하거나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어려운 일이겠지만 한국 콘텐츠가 다시금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유통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이야기도 한번 나눠볼게요. 출판사에서 요즘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딸깍 콘텐츠라고 하더라고요. 그 AI를 활용해서 만든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0: 네. 그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데요.
1: 네.
0: 사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흐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AI를 통해서 어느 정도 참여가 된 콘텐츠인지 100% 제작된 건지 아니면 AI가 뭐 일부 이제 반영이 된 건지 아니면 마지막에 어떤 작가가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예를 들면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소비자들도 시청자들도 아니면 구독자들도 그 콘텐츠를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보니 제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이 딸깍 콘텐츠라는 게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써낸 책을 말하는 건데
0: 네.
1: 그 AI의 참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100% AI를 활용해서 쓴 책인지 아니면 일부

0: 도움을 받아 쓴 건지 투명하게 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까지 김조환 UID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록시트의 Listen to Your Heart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오늘도 강한 볕이 내리쬐며 기온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에 크게 웃돌았는데요.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오늘처럼 덥겠습니다. 또한 낮 동안에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외선 차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고온 현상은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에 행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춘단로 광희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이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또 종로도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 우정국로도 종로 일가에서 안군역 사이가 전차로 통제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에 을지로는 삼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 쪽으로,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교통량이 꾸준합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전 시간과 비슷한 구간 정체가 남아있고요. 강변북로는 일산 쪽으로 이촌동 부근, 그리고 원효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로 짧게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3: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0: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류환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2: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입니다.
2: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1: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3: 돕니다. 이재용 회장입니다.
2: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1: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웅입니다.
0: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5: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3: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5: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4: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5: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3: 이규현 수석입니다.
5: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4: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6: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4: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중국 방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훌륭한 합의들을 이뤄냈다고 자평했습니다. 중국에서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주 멋진 무역 합의를 이끌어냈고 좋은 관계를 다졌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조만간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 여러분이 전해 듣게 될 것이라며 진심으로 이번 방문이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2: 제가 결정합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1: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고로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2: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2: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센터 소장입니다.
1: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2: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테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3: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2: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고 더 이상 계속될 어떤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 이익이 됩니다.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3: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1: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늘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하루짜리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이틀간의 국빈 방문으로 격상되면서 최근 중국을 찾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준의 전격적인 예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회담 직후에는 최고위급 공동성명과 정부 간 협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4: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YTN New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때일은 여름 더위가 오늘도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에는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는 이어지겠고요. 그만큼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가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 시간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의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로는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가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우정국로도 종로 1가에서 안국역 사이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는데요. 통제가 됐던 장춘단로 광희사거리에서 흥인지문 사이는 통제가 해제된 상황입니다. 이 주변의 율곡로는 창덕궁에서 광화문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을지로도 3가에서 을지로입구역 쪽으로 더디게 이동을 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 부근 일대로 2km 구간 정체 남았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5월 16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글스가 부릅니다. 호텔 캘리포니아.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필릭스의 new favorite soda, Happy's. 꽉 막힌 러시아워, Happy's. After lunch, Happy's. 야식 먹을 때 don't forget it's zero. Tastes very nice. 모든 순간 함께하는 my everyday carry prebiotic soda. Don't worry, drink Happy's.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FM 94.5MHz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으로 호텔 캘리포니아 듣고 왔습니다. 이글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어요.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말의 첫날 우리 뉴스 앤 뮤직 가족분들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5265번님, 오늘 한낮에 정말 여름 날씨처럼 더웠습니다. 모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어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내일도 더울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늘 전국적으로 참 후끈 달아올랐다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날씨를 보였는데요. 30도 안팎으로 오르내리는 그런 무더운 날씨였습니다. 경상도 일부 지역은 뭐 32도, 33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더워지니까 정말 열사병에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건강관리, 특히 일교차 나기 때문에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꼭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9620번님도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문자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실 분들, 또 같이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립니다.

0: 예.
1: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쟁률은 1.8:1로 역대 최저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4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4:1을 기록했습니다. 구, 시, 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각각 2.6:1, 2.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개 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이 38.4: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선발 시험의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선발 예정 인원 668명에 25,650명이 지원했습니다. 지난 2024년 40.6:1에서 2025년 당시 44.6:1로 상승했던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은 올해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0분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서 주차돼 있던 전기차의 불이 나 45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9시 36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화문의 사랑하는 우리 이어서 최용준이 부릅니다. 아마도 그건.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FC 서울이 월드컵 휴식 기전 마지막 경기에서 대전 한화시티즌을 3연패에 빠뜨리고 단독 선두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서울은 오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6 15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이승모 선수의 결승골에 힘입어 대전을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날 승리로 승점 32점을 기록한 서울은 리그 2위 울산 HD와의 격차를 승점 6점 차이로 벌렸습니다.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3점 홈런 3개를 몰아친 팀 타선의 집중력과 부상을 털어내고 복귀한 오웬 화이트 선수의 호투를 앞세워 3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화는 오늘 경기도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열린 2026 신한솔 KBO 리그 정규 시즌 방문 경기에서 KT위즈를 10대5로 꺾고 이겼습니다. 3연승을 달린 한화는 20승 21패를 기록해 승률 5할 복귀에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전통의 강호 서울 충암고가 대전고를 꺾고 제80회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 야구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충암고는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결승에서 3안타씩을 몰아친 외야수 장민재, 신지호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대전고를 10대4로 제압했습니다. 충암고는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낮 동안에는 반소매 차림이 어울리는 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덥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6도, 대구도 16도, 광주 15도가 예상이 되고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광주 32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자외선도 강하겠고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더위는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차츰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로가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 양방향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 우정국로도 종로 일가에서 안국역 사이 전차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변의 을지로는 삼가에서 을지로 입구 역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밤시간 이용해서 작업하는 구간이 생겼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류 못간 지점 3차로 막고 도로 포장공사라고 있는데요. 작업지점 앞두고 짧은 구간에서 서행 정도는 감안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모두 강서쪽으로 가는데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이재용 회장이 직접 국민에 사과했습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노사는 오는 18일 교섭을 재개합니다.
8: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문제로 중국에 어떤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빈손 회동이라는 비판 속에 중국은 이란 규탄 결의안을 거부했습니다.
7: 이란 전쟁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공습 재개설이 제기됐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대규모 공습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8: 6.3 지방선거와 재보선 후보 등록을 마친 첫 주말, 여야가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격전지 후보 간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7: 오늘 경북 구미 등 영남 지방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며 여름 더위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토요일 밤 YTN 뉴스와이드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 종전 해법과 관련해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문제에 대해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10: 시 주석에게 이란을 압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가 없죠. 시 주석이 알아서 움직일 겁니다. 중국 에너지의 4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가 다시 열리길 바랄 거니까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9: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

0: 기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1: 이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고 더 이상 계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조속히 해결하는 게 미국과 이란뿐 아니라 영내 국가, 전 세계 이익이 됩니다. 꼬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0: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이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 수십 년간 미국의 대중국 관계에서 근간을 잃었던 원칙을 사실상 뒤집는 발언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1: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겠고 지금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1: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4: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1: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에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센터 소장입니다.
4: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자 타이완 정부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미국의 타이완 무기 판매는 미국의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된 안보 약속이자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의 억제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19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당초 하루짜리 실무 방문이 될 것이라던 예상을 깨고 이틀간의 국빈 방문으로 격상되면서 최근 중국을 찾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준의 전격적인 예우가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회담 직후에는 최고위급 공동성명과 정부 간 협약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2: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역사적인 방문이었다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3: 스튜디오에 신조구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십니까.
6: 안녕하세요.
2: 자, 미중 정상회담 한 차례 이제 연기돼서 됐다가 시작이 됐는데 모두 끝났습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빈손이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전초전이었다라는 해석도 있는데 신 박사님은 먼저 어떻게 보셨습니까?
1: 글쎄요, 뭐 지금 빈손 외교라는 말이 맞죠. 나중에 보면 맞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뭐 이란 전쟁이
2: 신정우 한국 국방안보 포럼 사무총장입니다.
1: 중국에서 만약에 오돌 게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이란 전쟁이 이번에 뭐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또 제기가 된 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같아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뭐 이란 전쟁 관련해 가지고는 뭐 지난주에 아르그치 외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을 때 한 그런 입장과 비슷하다. 뭐 이란의 어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것은 뭐 존중한다. 이번도 똑같은 얘기 했었죠, 그죠?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겠다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그런 상황이 없고 다소 이제 변화된 게 호주 해협의 어떤 통행세는 이제 중국이 반대한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란도 보면은 호주 해협 통행세에 대해서 좀 말을 아끼고 있고 지금 방금 보도도 나왔지만은 이게 통행세는 이제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가 되고 그 대신에 수수료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수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척당 얼마씩 이제 뭐 건건이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비스 수수료를 받겠다. 그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란도 보면 한발 이제 중국이 통행세를 반대하니까 그 수수료 서비스료 개념으로 좀 바뀌어갈 겁니다.
0: 용어만 좀 이제 바뀌어서.
1: 예, 용어만 바뀌었는데 아마 금액도 많이 다운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여전히 이란이 호주 해협의 통제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본 게 거의 없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뭐 대두라든지 뭐 보잉 항공기 얘기했지만 그거는 미중이 그동안 있었던 이제 뭐 미국의 145% 관세를 때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두라든지 보잉 항공기는 그동안 미국과의 어떤 무역 전쟁의 하나의 그 중국의 어떤 카드죠, 카드. 그런 상징이었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보잉 항공기 200대가 뭐 사기로 했다 해가지고 보잉 주식이 오히려 4.7% 떨어졌죠,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효과는 없던 거예요. 대두라는 것도 보면 뭐 트럼프를 전통적으로 지지하는 이제 농민들을 위한 어떤 모습일 수 있는데 뭐 소소하게 그거나 뭐 경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또 이제 또 이란 전쟁의 또 핵심은 떠오르는 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또 안보 문제이지 않습니까? 대만 문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트럼프가 이번에 그 큰 목소리를 안 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먼저 대만 문제를 꺼냈고 트럼프는 거기서 이제 거의 무응답으로 얘기를 하는 오히려 이제 돌아와가지고 뭐 대만의 반도체 공장을 이제 미국으로 데려오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만으로 오히려 불똥이 튀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경제에 대해서 관세도 해결해 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의 행동을 좀 지켜보고 경제를 이어갈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3: 네. 그런데 뉴욕타임스에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강경 노선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상당 부분 그 뉴욕타임즈의 분석이 그 유효한 부분이 있죠.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좀 이게 야박한 평이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뭐
2: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 연구원입니다.
4: 나름 그래도 경제적 성과, 이렇게 뭐 스몰 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잉 항공사에서 항공사 그 200대의 그 비행기를 우리가 수입하겠다. 그 다음에 대두 수입 문제가 지금 뭐라 그럴까 계속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대두 농가에서 모든 거의 많은 양을 이제 중국한테 수출을 했는데 중국이 수입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다시 중국이 사들일 것 같습니다. 소고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석유? LNG 이런 것들 물론 그 이란에 대한 석유를 중국이 계속 구입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베네수엘라 석유가 막힌 그 상황에서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 거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어느 정도 성과들이 아예 없었다라고 평할 수는 없는데 근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원하는 구도로 딸려 들어간 면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지금 한 중국이 세 가지를 얻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대국 이미지. 지금 이제 투키데스 이야기도 꺼내면서 자기가 얘기했지만 이제 중국이 나름 미국과 어깨를 견주어가는 강대국으로서 이제 할 얘기들을 하고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 그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타이완 문제를 직접 먼저 꺼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타이완 문제를 먼저 꺼내는 게 아니라 미국이 건드리면 이렇게 했는데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자기가 주도적을 이렇게 꺼냈거든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지금 미국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없이는 이란 문제, 타이완 문제, 그다음에 호르무즈 항행 문제, 그다음에 석유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다 풀

0: 수 없다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야, 중국이 과거에 냉전 시대가 끝나고 미국이 단일 패권국으로 올라갔을 때는 미국이 그리는 거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런 모든 문제가 중국과 같이 가지 않으면 풀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앵커님 질문하신 대로 미 대통령이 아 이거는 이전 세계 패권은 미국이 다 하고 있고 우리가 끌고 갈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중국 없으면 쉽지 않을 걸 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던지고 그 판을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뉴욕타임즈의 분석 이게 오히려 중국을 압박만 할수 있는 그것들이 무너졌고 그다음에 중국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들어가서 앞으로 9월 정상회담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질 G20 그다음에 뭐 APEC 회담에서도 계속 중국과 대등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가는 그 모습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뉴욕타임즈 입장에서는 저렇게 분석을 좀 트럼프 행정부는 당연히 화를 내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1: 좀 전에 이제 티키드데스의 이제 함정 그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실 전 국민의 상식이 됐습니다, 이제는. 예,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G2 뭐 많이 얘기를 했지만은 G2 안에서도 이제 서열이 좀 있다고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 회담을 계기로 해서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0: 맞습니다.
1: 느껴집니다.
0: 왜냐하면 제가 국제관계학을 가리켜서 투키데스 이하고의 함정, 그다음에 필로폰네소스 전쟁사는 항상 제가 학기 초에 가리키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현실주의 세계관의 아주 중심이 되는 동맹 이론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패권국이 있는데 그 패권국을 위협하는 신흥 강대국이 올라왔을 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밝혀낸 그 어떤 연구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투키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필로폰네소스 전쟁사,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그 전쟁사를 보면서 아 이게 정말 어쩔 수 없이 동맹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그 동맹이 만들어져서 힘의 균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것을 중국이 먼저 꺼낸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보면 중국의 그 덩샤오핑 때부터 중국의 그 기본 독트리는 이거였거든요. 도강양행. 그러니까 양행. 그러니까 빚을 숨기고 우리의 국력을 키워서 빚을 발할 때 발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냐면 우리가 미국에 견줄 수 없으니까 우리의 그 국력을 증진시켜야 된다고 했고 시진핑 주석이 되고 나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분발 유위. 뭐냐면 우리가 분발을 해서 개입해야 될 곳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만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안 되니까 미국 패권 아래 우리 역할을 하겠다라고 했던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G2라고 하지만 아니야 나 아직 G2 아니야 하고 이렇게 조금 약간 로우 프로파일 저자세로 가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먼저 투키데스 트랩을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알지. 우리 신흥 강국이 올라오면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잘 관리하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담대하게 던진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금 그래서 지금 아까 앵커님의 첫 질문 전초전이라고 한게 거기서부터 얘기하고 아 이제 진짜 G2의 문을 중국이 열어제꼈구나 아 그래서 우리도 할 과거에는 분발 유위 그래서 자기가 개입해야 될 때만 분발해서 하겠다는데 요번에는 아니다 나도 너랑 어깨를 하는 강대국이라고 던진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있을 그러니까 9월의 정상회담 그리고 계속 APEC과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이 계속 만나서 여러 가지 의제를 갖고 얘기를 나눌 텐데 조금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그 경합들이 일어날 그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 네, 이러한 중국의 태도가 타이완 문제를 언급을 할때 상당히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 문제는 잘못 처리하면 양국이 부딪히거나 심지어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박 3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귀국 직후에 역사적인 방문이었다면서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자신했지만 이번 방중이 빈손 방문이었다는 평가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을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의 대담으로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YTN is FM.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돌면서 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광주 32도, 대구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침 밤으로는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초여름 더위는 다음 주 초반까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이 조금은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도심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종로 흥인지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가 양방면 전차로 통제가 이어지고 있고, 우정국로도 종로 1가에서 안군역 사이 전차로 통제가 계속됩니다. 주변의 율곡로는 원남동에서 광화문 쪽으로, 을지로도 3가에서 을지로 입구역 쪽으로는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중에서는 동부간선도로가 의정부 쪽으로 중랑교를 못간 지점 3차로 막고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서행정도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 가운데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이용해서 목포 가는 길 매송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밀리지는 않지만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는 주의해서 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5월 16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텐 테너스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Somebody to love.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텐 테너스의 Somebody to Love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9849번님,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과 함께 신청곡 올려주셨습니다.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신 사진이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구간에서 달리시는 건지 아니면 산책하시는 건지 사진을 찍어 보내주셨는데 오늘도 또 같은 길을 열심히 걸으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한낮에는 너무 덥잖아요. 오늘 서울 기준으로 거의 영상 3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 한낮에는 운동하시기보다 조금 해가 꺾음, 이렇게 한번 꺾이고 난 다음에 좀 해가 떨어지고 나서 그늘이 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른 더위가 찾아온 것 같아요. 이러다가 열사병 올 수도 있겠다 싶은데 야외 나가실 때는 또물한 병씩 꼭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도 자외선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 계획하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에 꼼꼼하게 신경 쓰셔서 차단제, 선크림도 바르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이럴 때 가로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9849번님의 신청곡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또 5265번님, 올해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에도 공휴일 뉴스앤뮤직 계속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물론이죠. 저희는 공휴일에 빨간 날, 그러니까 달력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다 그러면 무조건 YTN 라디오 켜시고 매시 20분마다 시작하는 뉴스앤뮤직, 저희 YTN 라디오 아나운서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는 5월 25일이죠. 아직 뭐 일주일도 좀더 남긴 했는데 아마 이 휴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휴일날 무조건 쉬고 놀러 가야지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동하실 때 저희 YTN 라디오 들어야지라고

생각하시고 함께해 주시면 좋겠네요.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신청곡을 한번 꾸며 볼게요. 먼저 5859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849번님 신청곡이에요. 이문세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전국에서 후보자 51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 김병래 광주 남구청장, 임병택 경기 시흥시장 등 3명이 무투표로 당선됐습니다. 대부분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시흥시의 경우 승부처인 수도권이지만 국민의힘은 구인난 끝에 후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광역의원은 서울 은평 2선거구, 관악 1선거구 등에서 108명, 기초의원은 서울 종로 나선거구, 라선거구 등에서 305명, 비례기초의원은 서울 성북 도봉 을 등에서 97명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는 21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사후 조정을 재개합니다. 오늘 삼성전자 노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은 오는 18일 오전에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 조정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번 조정은 중노위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계획입니다. 소아청소년 병원 상당수가 소아 필수 의약품인 아티반의 공급 차질로 진료 대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병원 3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공개했습니다. 현재 아티반 주사제 재고 상황과 진료 차질에 관한 질문에 병원 12곳이 이미 재고가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3곳은 한두 달 안에 소진 예정으로 당장 7월 이전에 치료 대란이 벌어질 게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아티반은 뇌의 과도한 신경 흥분을 억제해 발작을 신속히 가라앉히는 항발작제로 현장에선 아티반을 응급실의 에어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0시 38분에서 39분 향해 막 달려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 텐데요. 인공위성의 제주도의 푸른 밤, 이어서 포레스텔라가 부릅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이 극중 일부 설정과 대사로 인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온 가운데 제작진이 지적을 수용하며 사과했습니다. MBC 21세기 대군 부인 제작진은 오늘 공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세계관 설정과 역사적 고증 이슈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이어 시청자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추후 재방송 및 주문형 비디오

했습니다. 이로써 24승 16패 1무를 기록한 삼성은 KT 위즈와 LG 트윈스가 모두 패배함에 따라 전날 리그 3위에서 리그 공동 1위로 뛰어올랐습니다. 김재은 선수가 제2회 IBK 기업은행장배 전국 사격대회 여자 50m 소총 3자세 종목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김재은 선수는 어제 청주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여자 일반부 50m 소총 3자세 결선에서 362.8점을 쏴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5859번님, 누군가와 함께 듣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곡을 올려주셨습니다. 혹시 그분 지금 함께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희 이번 시간 끝곡으로 우리 5859번님의 신청곡이에요. 화이트의 7년간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고종서님의 신청곡 MC 더 맥스 넘쳐 흘러까지 함께 듣고 저는 밤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YTN's FM.
5: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5월 중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낮 동안에는 더웠습니다. 한낮에 30도 가까이 기온이 올랐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대부분 지역 30도 안팎을 기록하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는데요. 옷차림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16도를 시작해서 한낮에는 31도.

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 자외선 차단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더위는 다음 주 수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저녁부터 시작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로 지금도 종로는 흥인주문에서 세종대로 사거리 사이가 전차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우정국로도 종로 일가에서 안군역 사이 전차로 통제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는 밤시간 이용해서 곳곳에 작업하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동부외선도로 성수동 쪽으로 월계 1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반대편 의정부 쪽으로 이화교 부근 1차로에서 도로 포장공사를 하고 있고 중랑교를 못 간 지점 3차로에서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월요일인 모레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2: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 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 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2: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에 600%대 성과급을 제안한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에는 최대 100% 수준의 성과급을 제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임금 협상 회의록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메모리 사업부 직원들에게 연봉의 607% 수준에 달하는 성과급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적자 사업부인 파운드리와 시스템 LSI에는 50에서 100% 성과급을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비메모리 부서의 기여도를 무시한다며 성과급 격차가 인재 이태를 부추겨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흔들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1: 반도체 초호황이지만 지난달 취업자는 16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에 그치며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4: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 등에 힘입어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 전쟁의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지난해 1.0% 성장과 비교해 두 배가 넘는 경제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올해 경상수지는 2,4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흑자가 전망됐습니다. 반면 고용시장 상황은 성장세가 무색하게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7만 4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쳐 16개월 만에 증가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특히 15세에서 29세 청년층은 19만 4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4월 반도체 수출액이 300억 달러를 넘는 역대급 실적에도 제조업 취업자는 5만 5천 명 줄었습니다. 성장세를 이끄는 반도체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내수와 밀접한 도소매업은 2개월 연속 줄었고 숙박 음식점업 취업자도 감소했습니다. KDI는 지난해 19만 명 증가했던 연간 취업자 수가 올해는 17만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5: 반도체 산업은 여타 산업에 비해서 취업 유발 효과가
0: 정규철,
5: 크지 않습니다.
0: KDI 거시 금융정책연구부장입니다.
5: 소비를 비롯해서 경제 전반에서 경기 개선 흐름이 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청년층의 취업 한파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내리막입니다. 숙박 음식업과 제조업 취업자 감소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정부는 5월 이후에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청년 뉴딜 등 추경사업 집행이 본격화하면서 고용지표가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이란전쟁 장기화 등 하방요인도 병전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2: 국가 소유 땅인 북한강 상류 의암호에 낚시꾼들이 몰래 숨겨둔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법 시설인 만큼 행정 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진행됐는데요. 철거 비용을 받아낼 소유주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6: 민물 어종 산란 장소로 유명한 국가하천 의암호 내부 무인도. 낚시꾼들이 오랜 기간 숨겨놓고 쓰던 불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후 강제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호수 내부라 중장비 투입이 불가능한 상황. 수작업에 나설 철거반이 배를 타고 진입합니다. 곧이어 행정 대집행이 시작됩니다.
7: 13시 12분 하천 국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8: 춘천시청 건설과장입니다. 시작합니다.
6: 열쇠로 걸어둔 문을 강제로 뜯고 건물을 둘러싼 비닐을 걷어내자 가구부터 가스레인지, 이부자리와 장판 등 각종 생활 폐기물과 장비가 산더미처럼 나옵니다. 주변에 설치한 낚시 좌대와 가스통을 포함해 건물 전체가 철거 대상. 자세히 보니 전기 차단기는 물론 바닥엔 보일러 배관까지 깔았습니다.
9: 이게 이제 선을 연결해가지고
8: 철거반 관계자입니다.
9: 가스나 이런 거 해가지고 얘를 달구는 거죠.
6: 한 대 모은 쓰레기는 하나하나 추후 배에 실어 무트로 내보내야 합니다. 철거 비용은 결국 시민 세금인데 건물 소유자를 찾지 못해 부과할 수 없습니다.
10: 추가적으로 이렇게 몰래 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감시원을 늘린다든지.
6: 전국적으로 하천과 계곡에 설치한 불법 조명시설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약 7만 3천여 곳. 조사할수록 수가 늘고 있는데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2: 20년 전 임용 당시 교육청의 실수로 호봉이 높게 산정됐다면 월급을 더 지급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5년치만 환수하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부는 전액 환수 지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0: 20년차 교사인 A씨는 최근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뒤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임용 당시 행정착오로 1호봉이 높게 산정돼 있었다며 그동안 더 받은 월급을 환급하라는 겁니다. 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다른 학교로 전근 가기 전까지 내놓아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1: 저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다는 답변도 받았지만
2: 호봉 산정 오류 피해 교사입니다.
1: 월급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는 건 저보고 책임지라는 말과 같은 것 같습니다.
0: 하지만 현행법상 소멸시효를 고려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돈은 최대 5년치입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국가의 금전채권 시효는 급여가 과지급됐던 날로부터 5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교육청은 호봉 산정이 잘못된 걸 안 날로부터 시효가 진행되는 거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대구고등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환수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인사혁신처의 지침이 전액 환수라며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판례를 근거로 일률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반대로 호봉이 낮게 산정돼 월급을 덜 받은 사람도 5년치만 보전받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법원 판단을 적용받으려면 호봉 착오가 있었던 교사들은 모두 개별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셈입니다.
3: 너무나 명백한 오류뿐 아니라 지침 자체가 불분명해서 발생한 혼선 또한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행정기관의 과실로 보고 소멸시효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0: 국가의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책임은 개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여매원입니다.
4: 경찰청은 학교 운동에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가 들어와도 현장 출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1일 전국 시도 경찰청에 초중고교 운동에 관련 단순 소음 신고는 출동을 최대한 지양하라는 업무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운동장 소음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면서 학생들의 운동회가 위축된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 이후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학교 주변과 통학로, 학원가를 중심으로 치안 활동 강화에 나섰는데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5: 최근 광주에서 있었던 여고생 흉기 피살 사건은 학생들의 발걸음도 무겁게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범죄 피해자가 된 또래 친구에 대한 추모의 마음. 여기에 행여 나에게도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도 이만저만 아닙니다.
6: 저녁에 다닐 때 골목이나 그런 데서 살짝 뒤에 누가 같이 걸어오는 것 같은 인기척이 느껴지면 좀 살짝 무서웠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7: 저도 학원이 늦게 끝나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고등학생입니다.
5: 학생들의 귀갓길이 위협받자 경찰이 순찰 강화를 포함한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8: 골목길 조심히 다니고 일 있으면 112 신고하세요.
5: 학교 주변과 학원가, 통학로 등이 집중 점검 지역입니다.
9: 학생들이 학교 뒤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입니다. 경찰은 학교 주변뿐 아니라 학원가로 이어지는 이동 동선까지 순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5: 특히 야간 자율학습과 학원 수업이 끝나는 늦은 시간대까지 순찰 인력이 배치됩니다.
10: 협력단체와 치안 파트너스가 함께
2: 오호관 서울 광진경찰서 범죄 예방 과장입니다.
10: 그 주변의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데 있습니다.
5: 공공장소 흉기 소지나 협박 같은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서도 총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찰은 오는 7월까지 10주 동안 학생 맞춤형 순찰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1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의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 오늘은 보수의 거점이자 노동자의 도시로 불리는 울산입니다. 김다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0: 낙동강벨트의 후방지대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입니다. 울산은 역대 7번의 시장 선거에서 무려 6번 보수 진영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연임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를 상대로 당을 바꾼 민주당 김상욱 후보, 노동자 지지를 받는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격돌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 번, 밑바닥의 도도한 물결은 여전히 국민의힘 판정승.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김상욱 후보에 대한 비토 정서도 쉽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2: 김두겸 씨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실천 있게 원만하게 매듭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3: 당 국민의힘 당 가지고 우리가 당선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민주당 가지고 그러니까 배신자 지금 완전히.
1: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등이 밀집한 공단 주변에선 진보 정치 성지다운 노동자 표심이 두드러졌습니다.
4: 내란당을 제외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노동자들의 정책을 펼쳐줄 수 있는 사람.
5: 노동자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더 생각을 해주는 당을 생각해보니 진보당이 가장.
1: 보수 기반의 진보 블록이 공존하는 이 독특한 격전지에서는 뭉쳐야 이길 수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하차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은 100% 여론조사 경선 방식 단일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6: 좀 똘똘 뭉쳐서 누군가를 좀 밀어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퍼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면은 있어요.
1: 삼선 울산시장 출신이 무소속으로 나온 보수 진영도 통합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7: 단일화할 사람을 해야죠.
8: 단일화 필요하다?
7: 필요하다. 필요한 거 맞죠.
0: 김상욱 후보가 시장 선거에 뛰어들며 공석이 된 울산 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 전태진, 국민의힘 김태규 후보의 대결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1: 낯선 정치 신인들인 만큼 당을 보겠다, 정책이 우선이다, 자유로운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9: 나는 어머니 아무도 안 찍는다, 더러워가.
10: 신인들은 모르잖아, 둘다 신인이잖아.
9: 나도 그럼 뭘 모르지 그래.
11: 모르더라.
10: 그럼 당을 보는 게 맞아.
12: 제가 동물을 키우고 있어서 동물에 대한 복지가 좀 되는 정당이나 뭐 지도자를 선출하면 좋겠습니다.
13: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는 따로 없고 공약 이행률이 조금 높으신 분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건 있어요.
1: 전례 없는 다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후보 대선법은 복잡합니다. 울산에선 막판까지 단일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4: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성수동 성공 신화를 부각하며 서울 곳곳에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혁신당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섰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5: 삼선 성동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성수동 신화를 이룩한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16: 곳곳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17: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6: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것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5: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 몰이에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대학생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물 잠김, 월세 폭등 현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8: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5: 개혁신당도 정부의 아집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막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9: 무작정 수도꼭지를 막듯이 막아서는
17: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19: 그 부동산 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5: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당이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양측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20: 뭐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견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15: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이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논쟁은 그만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쏘아붙인 SNS 글

0: 문제를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전 시장까지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들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도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은 물론 당대당 대결로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8920번님의 신청곡으로 출발할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감사.

FM 94.5MHz 밤 11시 뉴스앤뮤직은 김동률의 감사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신청곡이었어요. 우리 8920번님께서 앞선 시간대에 애쓰고 감사하는 마음 노래로 표현해 봅니다라고 하시면서 저희한테 신청곡을 올려주셨는데요. 10시 뉴스앤뮤직 끝날 때쯤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셔서 11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애쓰고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주말 밤에도 함께해 주시는 그 마음에 저희가 더 감사하다는 그런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혹시 지금도 듣고 계시겠죠? 함께하고 계실 거라고 믿고요. 이 노래가 잘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고 또 신청곡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노래 세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이 밤, 이 분위기에 잘 어울리는 노래들로 한번 준비해 봤어요. 아이유의 밤 산책, 원슈타인 나의 밤, 이어서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며 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전국이 12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3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을 기록하고 경북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 기온이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이른 더위 탓에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어제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전국 평균 최고 기온은 28.2도였고 서울 최고 기온은 31.3도까지 올라 평년 대비 무더웠습니다. 어제 하루 전국 응급실을 방문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5월 2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늘 서울 종로 일대가 10만 개 연등이 만든 화려한 빛의 물결로 일렁이었습니다. 불교 종단들이 참여한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오늘 오후 7시부터 서울 흥인지문을 출발해 조계사까지 종로 일대에서 연등 행렬을 펼쳤습니다. 연등회의 하이라이트인 올해 연등 행렬에는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일반 시민 등 약 5만여 명이 각양각색의 연등 10만 개를 들고 참여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앤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밤 11시 40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밤, 이렇게 깊어가는 밤에 듣기 좋은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진희의 여름밤의 우리, 뉴진스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두 곡 함께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독일 분데스리가 맨헨 글라트바흐의 미드필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어머니의 나라 우리나라를 대표해 2026 북중미 월드컵에 나서게 됐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오늘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국가대표 26인의 최종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는 지난 2003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태극전사입니다. 외국 태생 혼혈 선수가 우리나라 남자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나가는 건 카스트로프 선수가 처음입니다. 남자 프로골프 김시우 선수가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PGA 챔피언십에서 공동 9위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대회 둘째 날 2라운드에서 버디 4개, 보기 1개를 합해 3타를 줄이며 중간 합계 2언더파를 기록해 공동 9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올 시즌 출전한 13개 대회 중 6개 대회에서 톱10에 이름을 올린 김시우 선수는 지난해 이 대회에서 기록한 공동 8위를 넘어 메이저 대회 개인 최고 성적에 도전합니다.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투어 고진영 선수가 크루거 퀸시티 챔피언십 2라운드에서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고진영 선수는 오늘 미국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소재 맥커티와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2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4개를 잡아내며 4언더파 66타를 때려 중간 합계 7언더파를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원위의 별 헤는 밤, 비스트 미드나잇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해결해줄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제주시 수협 어시장을 방문한 뒤 수산업 종사자들을 만나 인력 부족과 고유과 문제, 기후 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외국인 노동자 문제 등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민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해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이 정부와 어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험지로 꼽히는 전북을 찾아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조금씩 변할 거라며 지시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을 가봐야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는 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에서 보내주는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볼 수만 없다는 호남 민심이 담긴 심판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성수동 성공 신화를 부각하며 서울 곳곳에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혁신당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곡에 나섰는데요. 양측의 장외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2: 함선 성동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성수동 신화를 이룩한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3: 곳곳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서울의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 몰이에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대학생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물 잠김, 월세 폭등 현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 개혁신당도 정부의 아집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막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5: 무작정 수도꼭지를 막듯이 막아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 부동산 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당이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양측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6: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은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견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2: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이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논쟁은

0: 그만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쏘아붙인 SNS 글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전 시장까지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들겠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도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은 물론 당대당 대결로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서울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한 명이 다쳤습니다. 지난달 서울 북한산에서 행적이 끊긴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빨간 승용차 후미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맞은편 트럭도 큰 충격을 받은 듯 차문이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서울 신길동 보라매역 인근 사거리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난 건 오후 3시 50분쯤입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한 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산에 오른 뒤 행적이 끊겼던 50대 여성이 실종 신고 28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지난달 17일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색을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 15일 오후 3시쯤 북한산 노적봉 밑에서 숨져 있던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아침 7시쯤엔 인천 앞바다에 정박해 있던 선박에서 미얀마 국적 40대 남성이 동료 외국인 선원을 흉기로 찔러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때이른 더위 탓에 역대 가장 빠른 시점에 온열질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를 가동한 그제 서울에서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은 이번 사망 사례가 응급실 감시를 시작한 이래 가장 빠르다며 고령자와 임신부, 어린이 등은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오늘도 뜨거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1도, 대구가 33도로 평년 기온을 7, 8도가량 웃돌며 7월 하순만큼 덥겠습니다.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과 식중독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일교차도 크게 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니까요. 한낮에 야외보다는 실내에서 활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6도, 대구도 16도, 포항은 18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는데요. 서울 31도, 안동 32도, 포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0: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왠지 처음 알아봤을 때부터 다르게 운명의 시간엔 또 더디게 같이 내 가슴은 널 향했고 내 심장은 다시 또 뛰었고 꺼져버리던 희미한 불빛 너로 인해 다시 타오르는 눈빛 마치 오래전부터 널 사랑한 것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

0: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서 사죄했습니다. 류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4: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3: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4: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3: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5: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6: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능합니다.

0: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1: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0: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1: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2: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0: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에서 김용남 후보를 총력 지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 범진보 후보들 역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제주 일정 뒤 곧바로 경기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바로 다음 날 지도부를 이끌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전폭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자 민주당의 공천자라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합니다.
4: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이란 소명을 언급하며 승리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6: 아무리 왜곡해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4: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같은 날 보란듯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거라며 민주당의 양보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7: 제가 평택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커집니다.
4: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평택의 일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8: 여러분, 저 김재현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4: 지금 상황으로는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단일화 등 일말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다자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3: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남과 중원을 거쳐 이번에는 험지 호남을 찾았습니다. 보폭을 한창 넓히는 동시에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세모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9: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향한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의 불모지 호남을 찾은 겁니다. 장 대표는 누군가는 왜 수모당하러 갔느냐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 믿는다며 당장 표심 변화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호남을 향한 진정성

0: 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보내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1: 새만금 희망금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끝나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0: 장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거쳐 호남까지 나날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호전되자 한껏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2: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헌법적 형태들, 공소치소 특검법과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형태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0: SNS를 통한 공중전에도 불을 붙였는데 한층 더 거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대 축구의 끝은 역전 극장골이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적 전략이란 분석인데 원색적 비난이 중도층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는 단일화가 핵심 변수인데 내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오늘이 첫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입니다. 평택을의 경우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5명이 출마한 다자구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범진보 진영이 앞서가고 있지만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 여권에선 단일화 문제의 셈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묘한 긴장감 속 서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막판까지 비난전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5: 조국 후보님이 출마할 때 국민의힘 제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6: 조국이 뭐 민주당 제로를 위해서 뛴다거나 뭐 또는 조국 지지자들이 뭐 원균 매적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불야마리.
7: 매일 눈 뜨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이 네거티브 공세를 봐야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4: 오히려 유이동, 황교안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진보 분열의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 안에서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하 후보를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 그리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오히려 각 지지층의 이탈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단일화 더 이상 그 뭐 희망회로 돌리지 마십시오.
9: 박민식 후보는 그냥 도망갔다가 장동혁 등이 없고 여기 나온 사람입니다.
4: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를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더 불투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이 단일화를 위한 1차 고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 두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진보와 보수 지지세가 분산된 상태입니다.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 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0: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1: I think the last thing we need right now is a war. That's 9,500 miles away. I think that's the last thing we need. We're doing very well.
0: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2: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0: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중국 상무부는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가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양국이 지난 13일 한국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과 14일 베이징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으로 경제 무역 분야에서 초보적 성과들을 거뒀다며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 방해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4: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5: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4: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미국 여러 주의 주유소 연료 저장 탱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미국 수사당국이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저장 탱크 자동 계측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노려 침입했고, 다행히 현재까지 연료 유출 등의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내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과는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핫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2: 这场本不该发生的战争没有任何进行下去的必要早一点找到解决出路对美伊双方有利也对地区各国乃至整个世界有利
1: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오랜 원칙이 깨진 셈인데 트럼프가 타이완의 무기 판매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타이완에 무기를 판매할 때 중국과 사전 협의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원칙 때문입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는 1982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중국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6대 보장을 발표했습니다. 6대 보장의 원칙을 버린 거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확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에 대해 어느 쪽으로든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겁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타이완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 I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make sure that Taiwan does have what it needs to defend itself and have that dialogue and conversation.
5: These are the fortresses of democracy, or they're on the front lines, and we have to protect and defend them. So I don't think we should do anything to undermine Taiwan's defense posture. We should be bolstering it, not weakening it.
3: 타이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미중 관계 충돌 가능성까지 경고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여부 결정에 따라 미국의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를 예방하고 조사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인 피해 완화와 대응 프로그램은 공식 폐지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운영의 활동과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 같은 민간인 보호 기능 마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 이후 이란 내부에서 사형 집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이번 주에만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기밀을 넘긴 간첩 혐의 등으로 수감된 4명을 처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내부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포심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2: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올해 목표한 보급 물량이 이달 중에 모두 마감될 것으로 보여서 추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7: 치솟는 기름값 부담 속에 전기차로 바꾼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8: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했고요. 요새 같은 고유 그 기름값이 막 올라간 폭주 상태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절약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 있는데도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7: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기차 신청 건수는 3,9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0여 대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에만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많은 1,800여 건이 몰렸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에서 제외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상반기 목표치인 4천 대에 근접했고 올해 목표 물량인 6,300여 대도 빠르면 이달 안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추경을 통해 1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면서 보조금 재원을 630억 원까지 늘렸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마저도 5월 말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9: 향후 신청 추이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접수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전기차 전환 수요가 많은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추가 확보 등 전기차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7: 고유가 장기화에 전기차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당국의 발빠른 대응

0: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1: 해외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서 사과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2: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3: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2: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3: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2: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4: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어제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사측에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를 총력 지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 범진보 후보들 역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5: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제주 일정 중이 곧바로 경기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바로 다음 날 지도부를 이끌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전폭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자 민주당의 공천자라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6: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합니다.
5: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이란 소명을 언급하며 승리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7: 아무리 외국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5: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같은 날 보란듯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진보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거라며 민주당의 양보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8: 제가 평택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커집니다.
5: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평택의 일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9: 여러분, 저 김재현은 안 된다고 하던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10: 지금 상황으로는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단일화 등 일말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다자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남과 중원을 거쳐 이번에는 험지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보폭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새 무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11: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향한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의 불모지 호남을 찾은 겁니다. 장 대표는 누군가는 왜 수모당하러 갔느냐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 믿는다며 당장 표심 변화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보내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12: 새만금 희망금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끝나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1: 장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거쳐 호남까지 나날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호전되자 한껏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13: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헌법적 형태들, 공소치소 특검법과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11: SNS를 통한 공중전에도 불을 붙였는데 한층 더 거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TV 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대 축구의 끝은 역전 극장골이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14: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적 전략이란 분석인데 원색적 비난이 중도층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15: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6: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7: 제가 들어드릴게요.
18: 여기 앉으세요.
16: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와이튼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해외 출장 중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류완홍 기자입니다.
4: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0: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1: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0: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1: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이님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0: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되어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6월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 평택을 해서 김용남 후보를 총력 지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진보당 김재현 후보 등 범진보 후보들 역시 잇따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양보 없는 일전을 예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4: 동해번쩍 서해번쩍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박 2일 제주 일정 뒤 곧바로 경기 평택으로 날아갔습니다. 후보 등록 마감 바로 다음 날 지도부를 이끌고 자신이 후원회장을 맡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전폭 지원에 나선 겁니다. 정 대표는 김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한 민주당의 아들이자 민주당의 공천자라며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5: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합니다.
4: 김 후보는 민주당의 중도 확장이란 소명을 언급하며 승리 의지로 화답했습니다.
6: 아무리 외국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지긋지긋한 네거티브를 계속 하더라도 저는 참아내겠습니다.
4: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 역시 같은 날 보란듯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당선되면 진보 진영의 연대와 통합을 주도적으로 할 거라며 민주당의 양보는 없을 거란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7: 제가 평택에서 이긴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민주 진보 진영 전체가 커집니다.
4: 진보당 김재현 후보도 평택의 일꾼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게 정치하겠다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8: 여러분, 저 김재현은 안 된다고 하는 일을 되게 하겠습니다. 없던 길을 만들겠습니다.
4: 지금 상황으로는 범진보 진영이 단일화 대신 정면 대결을 선택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보수 단일화 등 일말의 변수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한 이 다자구도에 대한 우려의 시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영남과 주원을 거쳐 이번에는 험지 호남으로 향했습니다. 보폭을 한층 넓히는 동시에 대여 총공세를 펼치며 세모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부정원 기자입니다.
9: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첫 주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향한 곳은 전북 전주였습니다. 지난 2월 전남 방문 이후 석 달 만에 다시 당의 불모지 호남을 찾은 겁니다. 장 대표는 누군가는 왜 수모당하러 갔느냐 하지만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변할 거라 믿는다며 당장 표심 변화나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호남을 향한 진정성을 쌓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 전북이 보내는 한 표는 단순한 한 표가 아니라 더는 이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뜻이라면서 정권 심판론을 한껏 부각했습니다.
10: 새만금 희망금은 이제는 끝내야 된다고 합니다. 선거 때만 되면 선거 끝나면 다 해준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30년째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 장 대표는 영남과 중원을 거쳐 호남까지 나날이 보폭을 넓히고 있는데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주요 격전지 판세가 호전되자 한껏 힘을 받은 모습입니다.
11: 민주당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반헌법적 행태들, 공소치소특검법과 같은 문명국가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행태들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지지율 격차 축소에
9: SNS를 통한 공중전에도 불을 붙였는데 한층 더 거친 언어로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후보들이 TV토론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침대축구의 끝은 역전 극장골이라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12: 막판 보수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의도적 전략이란 분석인데 원색적 비난이 중도층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성수동 성공 신화를 부각하며 서울 곳곳에 제2의 성수동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개혁신당과 함께 부동산 문제를 고리로 대여 협공에 나섰는데 양측의 장외 네거티브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함선 성동구청장 출신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가 홈그라운드인 성수동을 찾았습니다. 성수동 신화를 이룩한 성과를 강조하며 서울 상권 20곳을 제2의 성수동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다시 한번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정책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14: 곳곳에 그런 상권을 활성화시키면 서울의 경제 활력 이런 것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서울의 경쟁력, 또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3: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연일 부동산 이슈 몰이에 집중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대학생 월세방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매물 잠김, 월세 폭등 현상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5: 이번 지방선거가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전월세 대책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13: 개혁신당도 정부의 아집으로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가 막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16: 무작정 수도꼭지를 막듯이 막아서는 부동산 정책을 그 부동산 불공급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3: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 당이 사실상 공조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 양측은 후보 단일화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17: 후보 단일화나 아니면 선거 연대까지는 검토하지 않지만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견제할 의사가 있습니다.
13: 정원호, 오세훈 후보 사이 장외 여론전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 후보를 향해 네거티브 논쟁은 그만하고 정책 대결을 하라고 쏘아붙인 SNS

0: 인물들을 언급하며 오죽하면 홍전시장까지 공작 정치와 저질 네거티브에 회초리를 즐겼느냐고 직격했습니다. 그러자 오 후보도 SNS를 통해 토론을 피하는 정치가 가장 저급한 정치라며 말로만 정책 승부하자고 하지 말고 토론에 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연일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여야 후보들은 물론 당대당 대결로 공방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1: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라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2: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3: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2: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5: 这场本不该发生的战争没有任何进行下去的必要早一点找到解决出路对美伊双方有利也对地区各国乃至整个世界有利
4: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0: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 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규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2: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호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중국 방문에서 이란 종전 해법이 무엇보다 시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어떠한 부탁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문제를 놓고 시 주석도 이심전심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달리 중국은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동상이몽이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 협상과 관련한 이란 측 제안을 첫 줄만 읽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라늄 반출 합의를 번복하고 끝내 핵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핵 활동을 20년 유예한다면 합의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탁하면 대가가 따르는 만큼 중국이 알아서 움직이도록 두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란 문제를 놓고 분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추진하는 이란 규탄 결의안에 퇴짜를 놨습니다. 주 유엔 중국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규탄 결의안은 내용도 시기도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란 전쟁은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며 미국을 탓했습니다.
7: 这场本不该发生的战争没有任何进行下去的必要早一点找到解决出路对美伊双方有利也对地区各国乃至整个世界有利
6: 중국 방문에도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 재개에 나설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방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비하며 이르면 다음 주 공격 재개를 위한 최대 규모 준비태세에 착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어떠한 침략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이미 전쟁 재개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중관계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영희 기자입니다.
8: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7: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8: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9: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0: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0: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 해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이란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에스칸데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란을 공식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나크비 장관은 지역 평화 증진과 대화 촉진을 위해 이틀 일정으로 이란을 방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 중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지도자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데 이어서 1년 만에 그 후계자까지 살해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3: 건물 여러 층이 검게 타거나 파괴되고 잔해와 포탄이 널린 거리를 아이들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민간인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가자 지구 최대 도시 가자 시티에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적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 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책임자인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하다드가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하다드가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계획해왔다며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을 감금하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골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의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계수 기자입니다.
4: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0: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계산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0: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2: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0: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3: 이란 전쟁 장기화로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유지비가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서는 올해 목표한 보급 물량이 이달 중으로 모두 마감될 걸로 보여 추가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입니다.
4: 치솟는 기름값 부담 속에 전기차로 바꾼 이용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유지비 덕분에 높은 만족도를 보입니다.
5: 기름값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선택했고요. 요새 같은 고유 기름값이 올라간 폭주 상태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절약된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차 있는데도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어요.
4: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접수된 전기차 신청 건수는 3,9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00여 대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4월 한 달에만 작년 1분기 실적보다 많은 1,800여 건이 몰렸습니다. 차고지 확보 의무 차량에서 제외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기차로 갈아타는 수요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미 상반기 목표치인 4천 대에 근접했고 올해 목표 물량인 6,300여 대도 빠르면 이달 안으로 신청이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회 추경을 통해 175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반영하면서 보조금 재원을 630억 원까지 늘렸지만 현재 추세라면 이마저도 5월 말이면 모두 소진될 전망입니다.
6: 향후 신청 추이와 예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해 접수 운영 방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들이 전기차 전환 수요가 많은 만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국비 추가 확보 등 전기차 보급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4: 고유가 장기화에 전기차 수요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원 확보를 위한 당국의 발빠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3: 해외 출장 도중에 급히 귀국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류한웅 기자입니다.
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8: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7: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몸 한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8: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0: 최선을 다해봅시다.
1: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2: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3: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이 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서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서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다며 삼성인임을 자부심 있게 최선을 다해 보자고 당부했습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재개합니다. 파업을 예고한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사 측은 노조 요구에 따라 사측 대표 교섭위원을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DS피플 팀장으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8일 사후조정 과정엔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참관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1: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0: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2: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청와대와 줄이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2: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또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1: 관계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3: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4: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 압박용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0: 수십 년간 미중 관계의 버팀목이었던 미국의 대타이완 정책 근간을 사실상 완전히 뒤엎겠다는 선언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됩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심지어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6: President Xi and President Trump were working on two different levels. President Xi was working on the level of a framework for the relationship, whereas President Trump was much more focused on the immediate present issues of the day.
5: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4: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0: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7: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협의 교통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화된 체계와 지정 항로를 마련했으며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지지는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 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협에 발묶인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8: As far as we are concerned, the Strait of Hormuz is open and all vessels can pass except the vessels belonged to those countries who are in war with us, who are fighting with us.
7: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4: 이란과 중재국인 파키스탄의 내무부 장관이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논의했습니다. 에스칸다르 모메니 이란 내무부 장관은 이란을 공식 방문한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회담에서 양국 관계와 평화협상 재개 전망을 폭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이란 타스님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 중인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0: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데 이어 1년 만에 그 후계자까지 살해한 겁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9: 건물 여러 층이 검게 타거나 파괴되고 잔해와 포탄이 널린 거리를 아이들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민간인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적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책임자인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알하다드가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하다드가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기획해왔다며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많은 이스라엘 인질을 감금하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골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비난해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0: نهائيا فيش وقف اطلاق نار، بالعكس كل يوم بيزداد سوء وقف اطلاق النار، الاغتيالات والقصف العشوائي وقذائف الدبابه اللي شغال عند الشجاعيه يوم يوم، اطلاق نار مستمر من العليات منطقه الشجاعيه وطريق البحر.

0: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1: 이번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동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한반도 문제 자체가 회담 테이블에서조차 우선순위에서 밀린 모습입니다. 이란 전쟁은 물론 양국 간의 현안이 즐비하기 때문인데 이 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2: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귀국 길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3: So I'd come back with respect to Kim Jong-un. I'd come back.
2: 이딴 러브콜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이 결국 불발됐지만 언제든 다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당시 유력하게 거론된 시점은 이번 방중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말부터 이어진 이란 전쟁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이번 베이징 일정 중 지난해와 같은 러브콜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이란 전쟁 해결을 위한 협조를 시진핑 주석에게 얻어내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4: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2: 중국 입장에서도 현재로선 북핵 문제로 귀결되는 한반도 이슈의 현상 변경을 꾀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미중 관세나 타이완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이 즐비한 만큼 한반도 문제 자체가 세계 단판에서 뒷전으로 밀린 셈입니다.
5: 쌍방 허즈 량리, 도즈 규상, 应当做伙伴, 而不是对手. 相互成就, 共同繁荣.
2: 물론 올해 양자나 다자회담 계기에 미중 정상이 다시 회동할 가능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한반도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각되긴 쉽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6: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2: 정부는 한반도 평화공조는 미국과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북미 대화 재개 등 미중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1: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동안 안규백 국방장관은 미국을 찾아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시각차도 여전히 노출돼 향후 만만치 않은 후속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나인 기자입니다.
7: 안규백 국방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은 애초 계획된 한미 국방부 간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잡혔습니다. 차관보급 회의에 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란 전쟁을 우선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8: In this current global threat environment, the strength of our alliance is critical. And we look to our partners to stand shoulder to shoulder with us.
7: 비슷한 시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준비되지 않은 일에 내몰릴 가능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이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이후인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 겁니다.
9: We have to continue to work to ensure that political expediency doesn't outpace the conditions. We've got to stay focused on the conditions.
7: 안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일정에 한미 간 인식차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자의 얘기와 양국 정부 간 정치적 결심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며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한다는 생각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0: 전작권 전환과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의 인식을 같이 했고.

0: 공감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1: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도 조건 충족에 따른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끝낸 뒤 전환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도 쿠팡 문제 등과 맞물려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 순탄히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2: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규제 확대로 전세 물건이 줄어든 가운데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로 매매 시장 진입도 쉽지 않아 세입자들의 고충이 큰데요. 강남권에서는 신규 계약 보증금이 5% 인상률 상한 적용을 받는 갱신 계약보다 수억 원 비싸게 체결되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3: 5월 둘째 주 서울 전셋값이 10년 6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봐도 도심과 강남권 외곽을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 전셋값이 함께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은 벌써 2.89% 올라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을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높은 임차 수요에 더해 빨라진 매물 감소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의무 강화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 증가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세 물건은 올해 들어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4: 매도자가 살던 집이라도 잔금 때 전세를 놓으면서 매수를 하는 이제 그래서 전세 물량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거기에서 전세 물량이 줄고
3: 최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공급이 위축되며 전셋값 상승폭이 커졌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우선 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서울 공동주택 입주 물량은 올해 2만 7천여 가구, 내년엔 1만 7천여 가구로 급감할 전망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던 갱신권 방어막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들이 본격적인 재계약 구간에 들어가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제한한 갱신권을 소진한 임차인들이 시장가 충격에 노출되기 시작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선 신규와 갱신 계약 보증금이 수억 원대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5: 신축단지의 첫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올해부터 그 시장가 충격이 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는 투기 차단을 위한 실거주 중심재편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대출 규제 속 실수요자들이 막상 집을 사기도 쉽지 않아 전세 시장에 머물 가능성도 작지 않은 만큼 임대 수요자들을 위한 대책 역시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6: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불의 전차 중에서 타이틀곡 불의 전차 반젤리스의 음악이었습니다. 작곡가 반젤리스는 2022년 오늘 날짜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5월 17일 날요. 이 반젤리스는 우리에게 여러 영화 음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반젤리스는 아프로디테스 차일드라는 밴드 활동으로 명성을 쌓았고요. 이후 여러 솔로 활동을 펼친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클래식에도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천재네요, 완전히. 이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대표곡인 Rain and Tears는 이 파헬벨의 캐논을 편곡한 노래입니다. 그리고 영화 1492년 컬럼버스의 음악인 콘퀘스트 오브 파라다이스는 코렐리가 작곡한 라폴리아 변주곡의 화성을 그대로 응용해

새로운 선율을 입힌 음악입니다. 요즘에 이런 식이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예전에 클래식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 근데 그 2022년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거의 초창기에 해왔던 음악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에서 영향을 받은 반젤리스의 음악 준비했습니다. Rain and Tears, 아프로디테스 차일드의 노래입니다. 이어서 영화 1492년 컬럼버스의 음악 Conquest of Paradise, 반젤리스의 음악입니다.

Rain and Tears, Conquest of Paradise였습니다. 듀이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우물정 0945번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테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283님입니다. 5월 여러모로 분주하고 바쁜 달입니다. 테디님 행복하세요. 운동 중이었는데 온전히 느끼려고 주저앉았습니다. 느낀다라는 건 근육통을 느끼고 싶으시다는 건가요? 저도 어저께 정말 달리기를 12km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헬스장을 가서 헬스를 했어요. 어저께는 그러니까 활력이 더 넘쳤거든요. 대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는데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참 운동이라는 게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날을 생각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씩 체력이 느는 거 아닐까요? 0737님입니다. 오늘은 5월 17일 듀에토 데뷔 9주년이네요. 와, 9주년이라니 할아버지네. 듀에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분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행복했던 시간들이 많으셨겠지요. 서로 축하는 해주었는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서로 슬기야 9주년 축하한다. 뭐 결혼기념일도 이렇게 안 챙길 것 같은데. 네. 저 역시 듀에토 안 만났으면 제 삶이 참 무료했을 것 같은데 지난 9년 덕분에 진심 행복했습니다. 처음 두 분에게 반했던 그란데 아모레 듣고 싶네요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9년 전 일이 어저께 같기도 하고 뭐 어제 일이 또 오래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란데 아모레를 처음에 그 방송에서 오디션 때 부를 때 그 떨림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9867님입니다. 안녕하세요. 5월 17일 듀에토 데뷔 9주년 많이 많이 축하합니다. 9년 동안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들로 꽉꽉 채워진 꿈같은 날들 선물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추억 쌓으며 오래오래 함께 할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음감회의 설렘과 감동을 추억하며 데뷔곡 그리움 끝에 신청합니다. 듀엣토 포에버 사랑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5월 17일 날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러게요. 정말 좋은 추억을 더 쌓을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80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테디. 전 올해 테디의 완전한 팬이 된 사람이에요. 테디를 처음 보게 된건 23년도면은 3년 전이죠. 뮤지컬 은밀하게 위대하게 였는데 잠시 현생을 살다가 일이 바쁘셨다가 올해 다시 은밀하게 위대하게를 보면서 테디에게 푹 빠져버렸답니다. 데뷔 9주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멋진 모습 가득 보여주세요. 늘 감사하며 브라더스 카라마조프 드미테리도 파이팅입니다. 3년 만에 또 같은 극을 보셨는데 그때 이제 또 뭔가 마음적으로 감동을 받아서 팬이 되셨다고 하니까 항상 매일매일이 정말 이런 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퓨어 보이스님입니다. 제가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죠. 향기가 또 그 추억을 갖고 온다고. 저도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첫사랑 오빠가 향수를 너무 좋은 걸 쓰셔서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큼해졌던 기억이 있네요. 그 향수 이름은 아직도 모르는 게 함정. 9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테디에게 첫눈에 반하게 한 9년 전 그 노래 그란데 아모레 신청합니다. 그 방송에서 그 노래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이거 처음 듣는 노래인데 이렇게 멋진 이탈리아 곡이 이러면서 빠졌던 분들이 계셨었죠. 감사합니다. 마리안나님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틀 연속 산책했네요.
푸르른 5월의 신록도 너무 아름다워서 이 좋은 계절을 열심히 즐겨야겠어요. 테디의 노래가 저에겐 밤 꾀꼬리입니다. 테디 노래 들으면 스트레스 사라지고 늘 힘이 나니까요. 지난주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나이팅게일에 이제 왕이 밤 꾀꼬리를 잡아놓고 이제 노래를 불러다오 이러면 이제 아픈 병이 사라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러분들 아프면 제 노래 들으면 안 되고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다 병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네, 저는 그런 신묘한 힘까지는 없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모레 듀에토님입니다. 내가 지금 1부 오프닝을 본방으로 듣다니 일출 시간이 빨라져 눈도 번쩍 떠졌나 봐요. 스트라빈스키는 불새밖에 몰랐는데 러시아 오페라 발전에 큰 공헌을 했군요.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제자인 줄도 몰랐어요. 러시아 작곡가들의 관계도 알 수 있어서 흥미진진해요. 그죠? 저도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제자가 스트라빈스키인지 몰랐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러시아 작곡가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 어떻게 보면 러시아 음악이란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조금은 다른 유럽 음악에 비해서 폐쇄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은 아나 정확히 이 인물 뭐 우리 뭐 베토벤 그리고 뭐 사실 베토벤은 그 살리에르

연결된 뭐그 제자 그리고 뭐 모차르트는 사실 살리에르를 뭐그 자신의 자식도 살리에르에게 가르쳤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지만 러시아의 이런 음악 가족도를 잘 알지 못하는데 저도 이번 오페라 인테 오페라 극장을 통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돼서 굉장히 재밌어요. 루님입니다. 일본 갔을 때 양갱이랑 왕만두 나나즈케 사들고 왔는데 또 교토 과자 가게가 쭉 늘어선 거리에서 가게마다 과자 하나씩 사왔었는데 모양은 정말 다채롭지만 맛은 똑같더랍니다. 이런 거죠. 붕어빵인데 국화빵처럼 국화빵 틀에다가 하면 국화빵 모양인데 붕어빵이랑 맛이 똑같은 건데 느낌인 거죠. 대신 사진 하나 남겼잖아요. 한잔하십시오. 요즘 뭐 그런 말들 쓴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이거 하나 건졌잖아. 한잔해. 뭐 이렇게. 무슨 말투인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나쁜 말투는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 모르고 쓴 거니. 떼깨로님입니다. 제법 큰 모임을 하나 하는데 1년에 한번 있는 체육대회가 오늘입니다. 오, 체육대회? 어디서? 선물도 음식도 사람도 각종 경기도 풍성한데 제몸 상태가 영. 그래서 응원과 몸보신, 친목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요. 행운권 당첨을 바라보면서. 무슨 체육대회인지 궁금해요. 이게 뭐 자식의 체육대회일 수도 있고 본인 회사의 체육대회일 수도 있는데 행운권 당첨이 사실 좋죠. 뭐 이러면 좋겠네. 기업에서 아 오늘의 대망의 1위 냉장고입니다. 다 가는데 행운권 으아 이렇게 되면 너무 기분 좋으니까. 근데 아 그다음 글을 제가 못 읽었는데 행운권 당첨도 물 건너가고 딱지치기 줄다리기도 다 졌지만 마냥 즐거운 시간을 보냈네요. 좋은 지인들이 있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마냥 즐거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간 내서 마냥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일을 하다가 밤에 이제 친구들과 치킨 한 잔으로 잠깐 즐길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루 종일 마음 놓고 빼자 이렇게 마음 먹는다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0388님입니다. 테디, 하나뿐인 제 아들이 드디어 힘들고 치열했던 공기업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어찌나 기쁘고 행복하던지 근무 중임에도 환호성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어버이날에 합격 통보를 받아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을 안겨준 사랑하는 아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그래요. 어버이들은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주는 선물보다도 자식의 미래에 대한 행복함을 얻었을 때더 행복한 거예요. 이야. 그리고 이렇게 또 얼마나 자식을 생각하고 사셨는지 이 메시지 짧은 거에서도 정말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연구소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가 9년 전 오늘 데뷔를 했습니다. 어제 슬기데이에서도 여러분의 축하 사연이 많았는데 오늘도 축하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네요. 9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듀에토가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듀에토의 그리운 끝에 이어서 듀에토가 생기기 전에 백인태의 유슬기 듀에토를 만든 곡이죠. 그란데 아모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듀엣의 그리움 끝에 백인태 유슬기의 그란데 아모레였습니다. 5월 17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5월 1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의 내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체흐트 마이어가 지휘하고 첼리스트 양성원이 협연을 맡았습니다. 사실 이 멤버는 올해 2월에 발매된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음반을 함께 녹음했는데요. 이 인연으로 내한 공연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이든의 첼로 협주곡 1번 시장조 중 1악장 양성원의 첼로 토마스 체흐트 마이어가 지휘하는 프랑스 오베르 뉴론 알프 국립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5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지 습관을 바꾸는 아름다운 책임만 다했다면,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 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중국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대했던 수준의 성과를 얻지 못하면서 거센 압박에 직면하는 모습입니다.
3: 특히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 전쟁 해법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윤정 특파원, 베이징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추가로 나온 합의 내용이 있습니까?
4: 네, 중국 상무부는 미중 양국이 관세 인하와 비관세 장벽 완화, 시장 접근 확대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서로 중요하게 여기는 품목의 관세를 같은 규모로 인하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항공기를 구매하는 것 등에서도 계획을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중국이 미국 항공기를 얼마나 구매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회담 뒤 중국이 보잉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산 대두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5: Today's going to order 200 jets. That's a big thing, Boeing. They're going to do a lot of soybeans for our farmers. They're going to be buying a lot of our farm product.
4: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면서 성과를 내세운 것과 달리 가시적인 성과는 제한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중에 미국의 거대 기술 금융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거 대동하면서 경제협력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는데요. 로이터통신은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수치와 이행 계획이 빠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압박카드로 써온 상호관세가 미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데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까지 겹치면서 협상력이 약화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2: 관심을 끌었던 이란 전쟁 문제에서도 이 뚜렷한 돌파구는 없었습니다.

0: 어떻습니까?
1: 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원하며 이를 위해 도움을 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해선 안 된다는데 시 주석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은 종전 중재나 대이란 압박에 대해 구체적인 역할을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CNN 방송은 이는 중국이 예전에도 했던 발언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에서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채 귀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다시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전을 두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란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점점 더 조바심을 내고 있다고 CNN 방송은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점, 이란 내부 권력 갈등으로 협상이 복잡해진 점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귀국길 전용기 안에서 뉴욕타임스 등을 향해 반역적인 보도를 한다며 맹비난한 것도 때때로 풀리지 않는 이란 협상 교착 국면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해당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2: We've had a total victory, except by people like you that don't write the truth. You know, you should write. I actually think it's sort of treasonous what you write, but you and the New York Times and CNN, I would say, are the worst.
1: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이란이 실제로 협상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회의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대이란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군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인데, 다만 이란은 파키스탄을 통한 중재 채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이란 내무장관이 파키스탄 측과 만나 미국과의 평화협상 재개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3: 중국은 타이완 문제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5: 台湾不能例外，也不会例外。 台美军售不仅明载于台湾关系法里，美国对台湾的安全承诺更是对区域威胁的共同核阻力。
4: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 I'll be making decisions.
4: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에브라힘 아지지 이란 해외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현지 시간 16일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 IRIB 방송 등에 따르면 아지지 위원장은 국가 주권소와 국제 무역안보 확보의 틀 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행을 관리하기 위한 전문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0: 오직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력하는 국가만이 새로운 체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당 항로는 이른바 해방 프로젝트의 대리인들에게는 철저히 폐쇄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 이란은 미국 이스라엘과의 분쟁으로 중단했던 증시를 현지 시간 19일 재개할 예정이라고 이란 국영통신 IRNA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증권거래소 하미드 야리 부국장은 전쟁 발발 후 증시 활동 중단은 주주 자산 보호와 공황에 의한 거래 방지, 더욱 투명한 가격 결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였다며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증시가 재개됨에 따라 모든 자본시장 부문이 완전히 정상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0: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2: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3: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한 26억 이상이 되는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2: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1: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0: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4: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계산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수입 원자재를 갖고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4: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6: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4: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1: 해외 출장 중에 급히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이 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려 전 세계 고객과 국민께 죄송하다며 세 차례 머리 숙여 사죄했습니다. 류한홍 기자입니다.
7: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귀국길에 김포공항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이 회장은 준비한 원고를 꺼내들고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8: 저희 회사 내부 문제로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전 세계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 삼성을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7: 이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건 지난 2020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읽는 과정에선 세 차례나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노조를 향해선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이라며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8: 매서운 비바람은 제가 맞고 다 제 탓으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삼성인임을 자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봅시다.
7: 이 회장은 일본 출장 중에 노조 파업을 앞두고 일정을 변경해 급히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회사 문제 해결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정부와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전날 삼성전자 사장단은 노조를 방문해 대화 재개를 요청했지만 노조는 사측 대표 교섭위원 교체와 성과급 상한 폐지 등 핵심 요구에 대한 안건이 준비돼야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노조 측은 이후 공지를 통해 사측이 대표 교섭위원 교체는 수용했지만 핵심 안건에 대해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이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9: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5: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4: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5: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4: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5: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4: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6: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드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게라드 슈바르츠가 지휘한 시애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원곡은 피아노 독주곡인데 방금 들으신 곡은 드뷔시가 오케스트라로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1866년 5월 17일, 오늘은요, 이 에릭 사티가 태어난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에릭 사티 탄생 160주년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듀에토야 더 클래식을 계속하면서 풍어를 조금씩 읊나 봐요. 제가 뭐 개는 아닌데. 아니, 얼마 전에 딱 피아니스트를 만났는데 예전에 만나면 뭐 아는 거 없었어요. 뭐 차이콥스키의 뭐 음악 뭐 고칠 수 있냐, 뭐 즉흥환상곡 뭐 이거 안다, 뭐 이거 몇 개 없었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그러고 보면은 폴란드 음악의 뭐 그 힘듦, 뭐 우리 그 쇼팽 콩쿨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당타이손 막 얘기를 하고 뭐 여러 피아니스트를 제가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 생각합니다. 인테의 오페라 극장, 지난주에는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나이팅게일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스트라빈스키 오페라입니다. 바로 오이디푸스 왕. 스트라빈스키는 러시아 혁명 이후 프랑스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을 했군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그가 파리에 있었을 때 작곡한 작품입니다. 소포클레스의 희곡 오이디푸스의 왕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작품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에 오른 뒤 어머니와 결혼했지만 오이디푸스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몰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했다. 이게 중세시대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스트라빈스키는 이 작품을 작곡하면서 오페라 오라토리오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페라처럼 무대극으로 연출할 수도 있고 오라토리오처럼 무대를 생략할 수도 있게요. 1927년 파리에 있었던 초연은 연주회 형식이었고요. 이듬해 빈 오페라 극장에서 오페라 형식으로 초연되었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오이디푸스 왕역의 페터 슈라이어, 이오카스테의 왕비역의 제시 노먼, 크레온 역의 브린터펠, 오자와 세이지가 지휘하는 사이토 키넨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자, 스트라빈스키의 오이디푸스 왕 시작합니다.

막이 열리기 전 프롤로그가 시작됩니다. 해설자가 등장해 이제부터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가 라틴어로 공연될 것입니다.

라고 알리고 이전의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합니다. 탭에 스핑크스가 나타나면서 재앙이 닥쳤지만 오이디푸스가 물리쳤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음악 속의 가사는 라틴어이지만 해설자의 내레이션은 공연이 열리는 나라의 언어로 하는 게 관례입니다. 2001년 우리나라에서 이 작품이 초연되었을 때 탤런트 최불암 씨가 해설을 맡았습니다. 해설자가 퇴장하고 1막이 시작됩니다. 탭의 시민들이 합창, 우리에게 역병을 내리고를 부릅니다. 시민들은 오이디푸스 왕에게 지금 탭의 시내에는 역병이 창궐하고 있으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주십시오라고 호소합니다.

이에 오이디푸스 왕은 그들을 향해 독창, 그대들을 지켜주겠소를 부릅니다. 나는 그대들을 사랑하니 그대들을 이 괴로움에서 반드시 구하겠노라라고 서약합니다. 그리고 그는 왕비의 남동생인 크레온을 보내서 신의 계시를 여쭈어보고 있으니 기다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꼭 이런 병들, 가뭄이 있으면 왕에게 이제 탄원서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보겠다 이러고 있어요.

왕비의 남동생인 크레온이 델피에서 돌아옵니다. 크레온은 독창, 노래를 독창합니다. 신은 이렇게 응답하셨소를 노래합니다.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가 아직도 이 테베시에 숨어있다. 병을 퍼뜨리는 것은 바로 그 자다. 그러므로 그를 꼭 찾아내서 선왕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해야 한다.

그러자 오이디푸스는 어서 그 범인을 찾아내자고 선언합니다. 일찍이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푼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 이번 수수께끼도 내가 해결하겠다. 범인을 반드시 찾아내어 내가 이 나라를 정화하겠다. 사람들은 안심합니다. 학식이 높고 나이가 많은 예언자 티레시아스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물어보지만 티레시아스는 말할 수 없다며 입을 꼭 다뭅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범인이 누굽니까? 하고 다문 거죠. 그러자 오이디푸스 왕은 입을 그렇게 다문다면 그대가 범인이기 때문이지 라고 합니다. 그러자 티레시아스는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신탁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살인자는 이 중에 있습니다. 선왕 라이오스를 살해한 자는 바로 오이디푸스 왕 당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이디푸스 왕은 그 말을 듣고 뭐야? 난 선왕을 죽인 적이 없다. 자신은 선왕을 죽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처남 크레온이 이 왕위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고귀한 나 오이디푸스가 어찌 범인일 수 있겠는가 라고 사람들에게 되묻습니다. 사람들은 합창 영광, 글로리아를 부르면서 오이디푸스 왕과 왕비 이오카스테를 찬양하며 1막이 끝납니다.

이막입니다. 남편 오이디푸스 왕과 남동생 크레온이 다툰다는 소식을 들은 왕비 이오카스테가 등장합니다. 왕비는 왕가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사적인 일로 싸우다니 이 무슨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독창 부끄럽지 않나요를 부릅니다. 그녀는 두 사람을 말리면서 예언자 따위는 모두 거짓말쟁이지요. 예언자는 선왕이 아들에 의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정작 그는 세 갈래 길에서 도적들에게 피살되었어요. 신탁은 믿을 게 못 되어요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 갈래 길이라는 말을 듣고 오이디푸스 왕은 표정이 변합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코린트에서 이리로 오는 도중에 세 갈래 길에서 사람을 죽인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오카스테 왕비는 그의 말을 무시하면서 예언자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니 왕궁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왕을 재촉합니다. 불안에 떠는 두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중창 교차로에서. 아, 맞아요. 운전할 때도 교차로에서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야, 세 갈래 교차로 위험하죠?

오이디푸스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양치기를 데려와라 라고 명령합니다. 불안한 거죠. 증인 하나라도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코린트에서 온 사신이 도착합니다. 사신은 오이디푸스의 아버지 코린트의 폴리보스 왕이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지만 그는 이 말에 이어 오이디푸스 당신은 그의 친자식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 산 위에 버려져 있던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주워서 양치기에서 데려다 준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양치기도 등장해서 말을 잇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아이의 발에 핀이 찔려 있었기 때문에 상처 입은 발이란 뜻으로 오이디푸스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라고 덧붙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오카스테 왕비는 왕궁으로 도망쳐갑니다. 당황해하는 오이푸스 왕에게 사신과 양치기는 당신은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아내로 삼은 자입니다 라고 무서운 진실을 밝힙니다. 몰랐던 거네. 거기가 그지 뭐 그리스 신화 읽는 느낌이에요. 오이디푸스는 신음과도 같은 마지막 아리아 나는 신의 금기를 깨고를 부릅니다. 나는 신이 금한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럼 지금 왕비가 어머니였던 거죠? 신이 금한 사람을 죽였다고 노래하고는 왕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신이 독창 왕비 이오카스테가 죽었다를 노래하고 이어서 자살했나 보네. 합창이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노래로 부릅니다. 오이디푸스가 왕비의 방을 두드렸으나 왕비는 안에서 자물쇠를 잠그고 있었다. 오이디푸스가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그녀는 이미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그는 어머니이자 아내인 여인의 시체를 내렸다. 이어서 그는 그녀의 가슴에서 핀을 꺼내 자신의 두 눈을 찔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아들과 사랑하는 사이가 됐다고 생각하니 죽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합창 보라 오이디푸스 왕을 이 불리는 가운데 장님이 된 오이디푸스 왕이 등장합니다. 장님이 된 왕이여, 우리가 사랑한 왕이여, 눈을 찔러버린 불쌍한 왕이여,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이별을 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녕히 가시오 라고 노래합니다. 눈이 먼 오이디푸스 왕이 비참한 모습으로 더듬거리며 무대를 떠나는 가운데 오페라가 끝납니다.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인테오페라 극장 오늘은 스트라빈스키 오페라 오이디푸스의 왕이었습니다. 오, 진짜 비극이네요. 알고 한 게 아닌데 우리에게는 이런 비극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이런 비극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졌을 때 결국에 그 옛날의 이야기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신이 그 다음 왕위를 물려받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서 자신의 왕의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한 글들이 많이 생겼었죠. 특히 이런 역병과 관련된 이야기는 왕권과 신권이 있는데 그 신권이 더 강했을 시기에 이 왕을 교체하는 그런 시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너무나 끔찍하고 그 왕이 너무 불쌍하네요. 그죠? 스트라빈스키는 젊은 시절 림스키 코르사코프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스승은 제자의 성공을 지켜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스트라빈스키는 그는 제2의 아버지였다라는 말을 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을 표했다고 합니다.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작품입니다. 러시아 부활절 서곡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5월 17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전 듀에토의 백인태였고요.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1: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 동안에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 26.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게 드러나면서 낮 동안의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이나 모자로 피부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때이른 고온현상은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휴일인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혼잡하겠는데요. 특히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많겠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시간대라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합니다. 다만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평대 분기점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도 아직은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수월한 모습입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2: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3: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2: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News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6: 삼성전자 노사가 내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7: 정부의 중재 노력에 노사 양측이 화답한 건데요. 파업을 앞두고 대화로 갈등을 풀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임문석 기자입니다.
8: 삼성전자 노조가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습니다.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시점입니다. 대화를 중단하고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노조의 마음을 돌린 데는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한몫했습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중재자로 나서 하루씩 비공개로 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회사 교섭 대표를 교체해달라는 노조 요구 역시 김 장관을 통해 사측에 전달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노조 사무실에서 사후 조정 재개를 위한 사전 만남도 열었습니다. 직원 85%가 해당 노조원인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여명구 부사장이 사측 새 교섭 대표로서 참석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박수근 위원장이 사후 조정을 직접 참관하며 중재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중재 노력과 양측의 양보로 파행으로 치닫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새 분수령을 맞았습니다. 성과급 제도화와 상한 폐지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이번 사후 조정이 파업을 막을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오는 21일로 예정된 노조 총파업과 관련해서 내부 문제로 고객과 국민께 불안과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다 기자들 앞에서 준비된 서면을 꺼내 읽으며 노조 총파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어 삼성 구성원은 모두 한 몸, 한 가족이라면서 지금은 지혜롭게 힘을 모아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을 막기 위해서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7: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9: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0: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1: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2: 이규현 청와대 홍보 소통수석입니다.
1: 안 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0: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1: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2: 이규현 수석입니다.
1: 산업부 역할,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0: 관계 부처가 노와사를 함께 압박하며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3: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0: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4: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격전지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신경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에서는 이 단일화가 핵심 변수인데 내일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만큼 오늘이 첫 번째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5: 지방선거와 동시에 전국 14곳에서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입니다. 평택을의 경우 진보와 보수 성향 후보 5명이 출마한 다자구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범진보 진영이 앞서가고 있지만 표가 분산되면서 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범 여권에선 단일화 문제의 셈법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후보들은 묘한 긴장감 속 서로를 향해 파상 공세를 퍼부으며 막판까지 비난전을 이어갈 태세입니다.
6: 조국 후보님이
2: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후보입니다.
6: 대로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출마를 했잖아요. 근데 온통 네거티브나 비난은 저 김용남에 대한 것만 하고 있어요.
7: 조국이 뭐 민주당 제를 위해 뛴다거나 뭐
2: 조국, 조국 혁신당 평택을
7: 뭐
2: 후보입니다.
7: 내적 뭐 이렇게 말하면 진짜 우리야 말이
8: 매일 눈 뜨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김재현, 이 네거티브 평택을 봐야 후보입니다. 하는 이 상황이 저는 너무나 안타깝고
5: 오히려 유이동, 황교안 후보의 범보수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진보 분열의 틈을 파고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부산 북갑은 보수 진영 안에서의 신경전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비슷한 지지율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추격하는 양상인데 보수세가 강한 부산에서 박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면 하 후보를 앞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 그리고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두 후보가 단일화에 성공한다 해도 오히려 각 지지층의 이탈표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9: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단일화 더 이상 그
2: 박민식 뭐 국민의힘 부산 북갑 마십시오. 후보입니다.
10: 박민식 후보는
2: 한동훈 무소속 부산 북갑 후보입니다.
10: 없고 여기 나온 사람입니다.
5: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단일화를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어 성사 여부가 더 불투명합니다. 투표용지 인쇄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오늘이 단일화를 위한 1차 고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일화가 안 되면 결국 사전투표 전날인 28일까지 두 지역에서 후보들 간에 양보 없는 치킨 게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진보와 보수 지지세가 분산된 상태입니다.
11: 단일화 여부가 막판까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4: 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체급이 높은 정치인들이 무려 5명이나 뛰어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을입니다. 황보익 기자가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12: 인구 21만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재선거지만 대선급 시선 집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유이동 후보가 나섰고 조국, 김재현, 황교안, 현직 당대표 3명까지 5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대진표만큼 민심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13: 이재명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 이번엔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이세요?
13: 아니 뭐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14: 조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15: 그렇죠. 답변해주라고. 유종형의 초배고요.
12: 평택을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견고했던 보수 화성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 국민의힘이 싫어서.
17: 계엄 때문에.
16: 반성하지 않는 태도.
18: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왜냐하면 학견 지연. 근데 새로우신 분이 오면 그거 무시하거든요.
12: 평택을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20에서 40대. 인지도보다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우선입니다.
19: 여러 추문들이 많잖아요. 왜 굳이 여기로 오셨나? 어떤 공약을 내시는지 따라서 이제 좀 바뀔 것 같아요.
20: 여기에 여가 생활할 게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21: 남부 역사 일단 찾아보고 있고요. 버스 노선 개편하고 보고 있어요.
12: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과 농촌 지역 분위기는 어떨까?
22: 구도심 안중읍에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유권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진 만큼 지지 후보가 뚜렷합니다.
23: 1번만 지금 돼요. 아유, 1번은 지겨워, 아주 지겨워. 노동능력만 있어. 강경한데 좋지.
24: 총선거 이런 거 이야기하시니까 우리 나이에도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할 텐데 조국 씨가 뺐으면 좋겠어요.
12: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후보들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보이면서 결국 단일화 여부가 승부를 가릴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산술적으로 20%대 득표로도 당선될 수 있는 만큼 합치라는 목소리가 크지만
21: 아무래도 표가 갈리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되나요?
12: 법력권, 주도권 다툼을 바라보는 싸늘한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25: 서로 힘을 맞대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뭐 어떻게 자기들 그 자리싸움만 한 고리야.
12: 거물급 인사들의 각축장이 된 평택을 이번 선거가 정치적 징검다리에 그칠지 아니면 지역 성장의 발판이 될지 유권자들은 냉정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4: 국제정세가 급박히 돌아가는 동안 안규배 국방장관은 미국을 찾아 전시작전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내려는 우리 정부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간 시각차도 여전히 노출돼 향후 만만치 않은 후속 협상을 예고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26: 안규배 국방장관의 취임 이후 첫 방미 일정은 애초 계획된 한미 국방부 간 통합 국방협의체 회의를 앞두고 잡혔습니다. 차관보급 회의에 앞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지만 가시적인 진전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약속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란 전쟁을 우선 거론하며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27: 현재 세계적인 위협 환경에서 동맹의 힘이 중요하며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 어깨를 나란히 하길 기대합니다. 피터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입니다.
26: 비슷한 시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최근 준비되지 않은 일에 내몰릴 가능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해 여러 해석을 낳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이 뭔지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전작권 전환 시기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이후인 2029년 1분기를 언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읽힌 겁니다.
27: 정치적 편의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앞서가지 않도록 계속 점검하고 조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 미군 사령관입니다.
26: 안 장관 역시 전작권 전환 일정에 한미 간 인식차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 당국자의 얘기와 양국 정부 간 정치적 결심 사안은 구분해야 한다며 전작권을 조기에 전환한다는 생각엔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7: 전작권 전환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입니다.
0: 장소함에 대해서는 깊은 인식을 같이 했고 공감을 같이 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26: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도 조건 충족에 따른 조속한 전작권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며 올해 계획대로 2단계 검증을 끝낸 뒤 전환 시기를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이 합의한 핵 추진 잠수함 도입도 쿠팡 문제 등과 맞물려 후속 협의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라 순탄히 진행될진 미지수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4: 네, 북한 여자 축구 클럽이 아시아 축구 연맹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오늘 남측을 찾습니다. 북한 선수단의 방남은 8년 만으로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1: 평양을 연고로 둔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은 중간 훈련지인 베이징을 떠나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합니다. 선수와 감독, 스태프까지 포함해 39명 규모로 체육상 등 북한 고위층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숙소는 경기가 열리는 수원의 한 호텔로 오는 20일 수원FC 위민과 아시아축구연맹 AFC 여자 챔피언스 리그 4강전을 치릅니다. 이 경기 승자가 23일 결승전에 진출하는 만큼 북한 선수단은 최장 8일 동안 남한에 머물 예정입니다. 남북 대결이 펼쳐질 4강전 티켓 7천여 장은 12시간 만에 매진되면서 경기장뿐 아니라 관람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북 시민사회단체 200여 곳은 이미 3천 명 규모의 공동 응원단을 꾸린 상태로 응원 비용은 통일부가 남북 협력 기금을 활용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3: 그 경기장에서는 뭐 양측 국가
27: 정욱식 한겨레 평화 연구소장입니다.
3: 이게 이제 국가 대항전이 아니라 이제 클럽 경기이고 그래서 양 팀의 팀명과 개별적인 선수 이름을 부르면서
1: 북한 스포츠 선수의 방남은 지난 2018년 국제탁구연맹 월드투어 참석 이후 8년 만으로 우리 정부 고위급이 경기를 직접 관람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남북 간 일체의 교류가 끊어진 상황에서 8년 만에 선수단 방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관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헌법까지 개정한 북한의 정치적 해석에 빌미만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6: 우리 측이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27: 양무진 북한 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입니다.
6: 북한으로부터 서포터를 정치에 활용한다는 대남 압박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합니다.
1: 이번 북한 축구단의 방남 배경도 남북관계 개선 신호보다는 국제대회 참가에 따른 명분과 실리를 챙기기 위한 거란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7: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앞서 백종규 기자 리포트에서 언급된 경기 평택을 부산 북구갑 재보궐선거 후보별 지지도 관련 여론조사는 뉴스원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지난 2026년 5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이용해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터.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사용은 멈춰주세요. 붐비는 순간일수록 작은 배려와 안전수칙이 사고를 예방합니다. 그 작은 실천이 나와 모두의 안전한 하루를 만듭니다. 붐비는 시간은 나누고 안전은 더하세요.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엄마 회사 같이 갈래?
5: 엄마.
6: 민준아.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돌봄.
8: 아,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6: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늦게까지 야간돌봄.
9: 주말이라서 또 못 지켰네.
6: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돌봄.
6: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활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0: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1: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0: 답 나왔네. 가자.
11: 어딜요?
10: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2: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3: 평택시!
14: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1: 얼마나 걸릴까요?
14: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0: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4: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5: 세계 반도체 수도,
10: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5: 바로 평택시.
16: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마주친 뜻밖의 분쟁, 도움이 간절해도 복잡한 서류와 절차 앞에서 망설이게 됩니다.
17: 선생님, 많이 힘들고 지치셨죠? 신청부터 종결까지 지원 절차를 확 덜어냈습니다. 법률 지원은 경기 에듀키퍼 법률 지원 시스템으로 든든하게. 교육활동 침해 피해 지원은 안심콜탁 1600-8787로 더 쉽게. 법률, 행정, 심리상담, 보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선생님 곁엔 항상 저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18: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아직 5월이지만 계절이 한여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로 웃돌겠고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짙어지면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는 양산이나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인천과 경기 서부, 충남권과 전북 동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더위의 기세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누그러지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맑은 하늘 속에 화창한 햇살이 비추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2026 부천이 오신 날 연등회 행사로 통제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종로 1가에서 안국동 사거리 구간 양방향 전면이 통제하고 전통 문화마당 행사가 열리겠습니다. 아직은 이른 아침 시간대라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합니다. 다만 내부 순환로 성산 방향 정릉 터널 중간 지점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하고 있습니다. 도심 국회대로 따라 서울 쪽으로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화곡 고가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쪽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5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때이른 여름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주변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외출하실 때 얇은 외투 한 장씩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이미 입하가 지났고요. 또 본격적으로 농사가 시작된다는 소만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은 봄을 떠나보내기 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쨍한 햇살과 함께하는 봄의 끝자락에서 오늘도 좋은 음악들로 행복하게 출발해볼까요?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올리비아가 부릅니다. First of May.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2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바삭해.
2: 맛있는 60개 치킨.
5: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2: 맛있는 60개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2: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YTN 라디오 오전 7시 뉴스 앤 뮤직. 올리비아의 First of May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뉴스 앤 뮤직 본격적으로 출발했는데요. 아침인데도 여전히 이제 더운 느낌이 싹 밀려오면서 오늘 하루 참 많이 뜨겁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기온이 30도에 육박하고요. 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외출 계획하신 분들 선크림 꼭 챙겨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미리미리 바르셔야겠고요. 또 틈틈이 보충해서 바르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하시고요.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뉴스 앤 뮤직 생방송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말 날씨 포함해서 주요 뉴스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은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넷 잭슨의 Every Time, 이어서 샬린이 부릅니다. I've Never Been to Me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중재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김 장관이 어제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 1시간 정도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조합 면담 내용과 정부 입장을 사측에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 계산동 일대에서 한밤중 악취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소방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취지의 신고 18건을 접수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인력을 투입했지만 기름이나 가스 유출 지점은 찾지 못했고 냄새가 나는 하수구 쪽에 물을 뿌려 희석하는 방식으로 조치했습니다. 당국은 추가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냄새 원인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병원 상당수가 소아 필수 의료품인 아티반의 공급 차질로 진료 대란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병원 35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현재 아티반 주사제 재고 상황과 진료 차질에 관한 질문에 병원 12곳이 이미 재고가 소진돼 응급 환자 발생 시 처치가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13곳은 한두 달 안에 소진 예정으로 당장 7월 이전에 치료 대란이 벌어질 게 확실하다고 봤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7시 뉴스앤뮤직, 아침을 깨우는 팝과 가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41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많은 청취자 가족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4723 황님, 안녕하세요. 햇볕의 느낌이 마징가 Z의 주먹과도 같습니다. 피하는 게 좋을 듯해요 라고 메시지 올려주셨는데요. 아유, 오랜만에 듣네요. 마징가 Z. 네, 햇볕 참 따갑습니다. 오늘 자외선 지수 높다고 하니까요. 특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마징가 Z 갑자기 보니까 어렸을 때 태권브이와 마징가 Z가 대결을 한다.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참 오랜만에 반가운 이름이 들려와서 이렇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많이 덥다고 하니까요. 대비 철저히 하고 외출하셔야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신영원의 커피향 가득한 거리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갑경의 저 깊고 푸른 밤에까지 함께 만나고 오겠습니다.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어제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단위 기후공론상설기구인 기후시민회의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기후시민회의가 시민이 정책 형성과 실행의 주체로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 거버넌스 모델이라며 도출된 권고안을 정부 정책에 충실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이 취임 전 쿠팡 모기업인 쿠팡 INC 주식의 대거 매각에 나섰습니다. 신고서상 매각 예정 주식의 시장 가치는 우리 돈으로 약 25억 2천만 원입니다. 이번 쿠팡 주식 매각은 연준 의장 취임에 따른 이해 상충 소지를 없애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어제 오후 2시 10분쯤 경기 연천군 동망리 아미천에서 16살 중학생 A군이 물에 빠졌습니다. 근처에 있던 군인들이 A군을 구조했고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옮겼지만 A군은 끝내 숨졌습니다. A군은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다 수심 2, 3m 지점에서 사고를 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7시 뉴스앤뮤직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이문세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띄워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이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나이팅게일의 정신을 본받아 조금이라도 사회를 위하여 광복된 조국을 보고 싶다. 동포와 세상을 위해서 일하고 그 역할을 하고 싶다. 네, 남편 병간호도 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양자 태결하지 않고 두 개를 같이 추구하고 결합시켜서 그래서 닮고 싶은?
5: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9편 서운 못 받아도 독립운동가 한신광.
4: 상지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이꽃매입니다. 1919년 3월이면은 만 16살. 광림학교 보통과하고 고등과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진주에서 3.1운동 할 날짜를 잡고 사람들한테 참여하도록 설득을 하고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준비를 했었고 3월 18일 만세 시위 현장에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한복을 입고 있었대요. 일경일 감옥에 넣으면서 댕기도 떼버리고 그리고 치마끈을 떼어버려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붙잡고서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소가 너무 비좁아가지고 앉을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가끔은 주먹밥 한 덩어리 그 손으로 밥에다가 먹고 풀려나서 집으로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막 과일도 갖다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한신광 선생님이 굉장히 웅변을 잘하셨대요. 여러 차례 웅변대에서 일동도 하셨고요. 병자와 간호라는 제목으로 해서 속기록이 남아있는데요. 병인이 이렇게 아프게 된 데는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는 간호사도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 시대를 앞서 고루하거나 답답하지 않은 여성이었고 참 보기 좋은 선배님이다. 말년 사진이 남아있는데 웃고 있어요. 아, 행복한 할머니.
1: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휴일 아침 맑은 하늘 속에 기분 좋은 화창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낮에는 이 햇볕이 강하게 내릴 쯤에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서울 31도, 춘천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되겠는데요.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0: 저녁에는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지면서 겉옷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고속도로에는 나들이 차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울 방향으로 정체가 혼잡하겠는데요. 경부선과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쪽 정체가 꾸준히 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달래내 부근 갓길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미란이었습니다.
1: 오늘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와, 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중국 방문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문제에 대한 냉혹한 거래주의적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승인을 앞둔 120억 달러 규모 무기 판매에 대해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며 주저없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0: 제가 결정할 겁니다. 상황을 더 봐야 하고 지금은 타이완을 이끄는 사람과도 얘기를 나눠봐야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딜을 위한 협상 칩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의 법적 의무인 타이완 관계법과 무기 판매 시 중국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6대 보장은 정면으로 깨졌습니다. 안보 공약을 한순간에 뒤엎고 철저한 장사꾼식 거래주의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거리를 수치로 비교하며 군사 개입에도 강한 회의론을 폈습니다.
0: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 없는 건 15,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1: 타이완 집권당을 향해 미국을 믿고 독립을 시도하지 말라며 경고장을 날린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노림수는 타이완의 반도체입니다. 타이완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훔쳐갔다며 임기 말까지 세계 반도체 산업의 절반을 미국으로 이전시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안보적 보호를 받고 싶다면 첨단 반도체 공장과 기술을 내놓으라는 사실상의 안보 경제 맞교환 요구입니다.
0: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서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 큰 틀을 짜려 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면한 현안에만 집중했죠. 브루킹스 연구소 중국 센터 소장입니다.
1: 정상회담 이후 타이완이 더 안전해졌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립이라며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가치 동맹보다 실리를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는 타이완을 넘어 한국 등 아시아 안보 지형에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에 무기를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진화에 나섰습니다.
3: 중국은 타이완 문제에 신중하지 못하면 미중 양국 관계가 위험할 수 있다며 재차 경고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타이완에 무기를 팔 수도 안 팔 수도 있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지자 타이완 정부와 언론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0: 추후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 좀 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민 씨, 타이완 외교부 차관입니다.
4: 미국의 타이완 안보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0: 미국의 무기 판매는 타이완 관계법에 명시돼 있고 타이완 안보 약속은 영내 위협에 대한 공동 억지력이기도 합니다. 거 캐런 타이완 총통실 대변인입니다.
4: 하지만 트럼프는 타이완 무기 판매를 시진핑 주석과 자세히 논의했다고 공개해 레이건 시절부터 44년간 이어진 미국의 정책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0: 시진핑 주석과 타이완에 대해 논의했고 무기 판매 문제도 아주 자세히 다뤘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4: 무엇보다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타이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6조 원대의 무기 판매 승인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추가로 21조 규모의 2차 승인을 앞두고 재고할 수 있다는 트럼프 발언이 나오자 타이완 집권당의 고심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타이완 독립 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완 교사입니다.
4: 반면 미국과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라는 세트를 제시한 중국은 타이완 문제 불개입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을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당 기관지를 통해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방중 나흘 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 최근 국제 현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정신입니다.
2: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지정 항로를 마련하고 통행료를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3: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의 의견 일치를 확인한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이란의 주요 정치인 에브라힘 아지지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입니다. 이란이

0: 이를 통해 상업용 선박과 이란에 협조하는 이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면서 해당 제도로 제공되는 전문 서비스에 대해서는 통행료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정 항로 인도나 기뢰 제거, 해상 안전 감시 등을 명분으로 비용을 걷겠다고 나올 거로 추측됩니다.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선박에만 비용을 받겠다는 건지 아니면 반강제로 모든 선박에 수수료를 걷겠다는 건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직은 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프리덤 관련국들은 해당 항로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호르무즈협에 발목 낀 민간 선박의 안전 통행을 지원하겠다며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다가 35시간 만에 중단한 작전을 언급한 겁니다. 이란의 지정 항로 언급은 호르무즈협 재개방에 공감대를 이룬 미중 정상회담 종료 하루 만에 나온 발언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기간에도 이란은 이란 해군과 협의를 조건으로 내세우며 호르무즈협 통과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1: 우리 입장에서 호르무즈협은 개방돼 있으며 우리와 전쟁 중인 국가의 선박을 제외한 모든 선박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0: 이란 국영 IRIB 방송도 호르무즈협 내에서 이란의 통제 질서가 차질 없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중국과 일본에 이어 유럽 국가들도 혁명수비대 해군과 해역 통과를 위한 협상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지정 항로 발표를 예고하면서 이란은 국가주권과 국제무역 안보를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미중 양국이 호르무즈협 봉쇄나 통행료 징수 반대의 뜻을 같이 하자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미국 여러 주의 주유소 연료 저장 탱크 시스템이 해킹을 당해 미국 수사당국이 이란을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해커들은 온라인으로 연결된 저장 탱크 자동 계측 시스템의 보안 허점을 노려 침입했으며 다행히 현재까지 연료 유출 등의 물리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미국과의 전쟁 이후 이란의 사이버 공격이 한층 활발해졌으며 인프라와 물류, 의료 체계 전반을 겨냥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에는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의 이메일이 이란 계열 해커에게 해킹당해 외부에 공개되는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3: 미국 국방부가 군사작전 과정에서 민간인 사망을 줄이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사실상 중단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미 국방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 완화와 대응 프로그램은 공식 폐지되진 않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에 운영이 활동과 예산 지원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전담 인력 상당수도 다른 부서로 재배치됐으며 올해 2월 국방부 고위층이 프로그램 축소와 폐지를 제안한 뒤 빠르게 위축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같은 민간인 보호 기능 마비는 최근 미국의 대이란 공습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민간인 피해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휴전이 발효 중인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 알 하다드를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2: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를 사살한 데 이어 1년 만에 그 후계자까지 살해한 겁니다. 김종국 기자입니다.
4: 건물 여러 층이 검게 타거나 파괴되고 잔해와 포탄이 널린 거리를 아이들이 불안하게 걸어갑니다. 민간인이 사는 건물과 차량을 이스라엘군이 공습해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해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표적 공격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표적 공격으로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이자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 책임자인 이즈알딘 알하다드를 제거했다고 이스라엘군은 밝혔습니다.
1: 이 암살은 네타냐후의 비겁한 행위고 특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살에 이스라엘과 공모했습니다. 알하다디드의 여동생입니다.
4: 이스라엘군은 알하다드가 잔혹한 10월 7일 기습 학살의 설계자 중 한 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주도한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가리키는 겁니다. 알하다드가 최근까지도 테러 조직의 군사 역량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간인과 군부대를 겨냥한 여러 테러 공격을 기획해왔다며 전쟁 내내 하마스에 억류된

0: 많은 이스라엘 인재를 감금하고 방패막이로 삼는 전술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숨진 알하다드는 지난해 5월 당시 하마스 지도자 모하메드 시나르가 이스라엘군에 사살된 뒤 가자지구 하마스 군사 총책과 지도자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알하다드가 하마스의 무장 해제와 가자지구 비무장화를 골자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끈 합의의 이행을 거부했다고 비난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중재로 휴전이 발효됐지만 이후에도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선 8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휴전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매일 상황이 나빠지고 있어요. 암살과 무차별 공격, 탱크 포탄 공격, 해안도로를 따라 모든 지역에서 매일 군용 차량의 총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입니다.
0: 이스라엘은 휴전 중에도 하마스를 표적으로 삼거나 이스라엘군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되는 대상에 공습을 가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2차 지급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3: 이미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가 최대 2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4: 이번 2차 지급 대상은 3,600만 명에 달합니다. 지난달 27일부터 먼저 지급한 취약계층을 뺀 국민 70%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했습니다. 외벌이 기준 4인 가구는 월 납부액 32만 원 이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라면 한 명을 더한 5인 기준을 적용해 39만 원 이하면 됩니다. 이 기준에 들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 12억 원을 초과한 250만 명입니다.
5: 공시가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1: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입니다.
5: 배당 수익률은 연 2%를 또 가정했을 때 10억 원의 투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4: 지원금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고 인구 감소 지역 거주자는 최대 25만 원을 받습니다. 오는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지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고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 이란 전쟁의 여파가 의료 현장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 수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사기를 비롯한 필수 의료 소모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6: 의료원 중앙 공급실에서 각 병동으로 보낼 의료 소모품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병원 전체의 물품 공급을 책임지는 곳인데 최근 주사기 등 필수가 돼버린 플라스틱 계열 의료 소모품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인 나프타를 원료로 쓰다 보니 이란 전쟁 여파로 원자재 수입길이 막힌 탓입니다. 이란 전쟁 여파에 원료 수급에 차질을 빚다 보니 의료 소모품 공급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발주 물량의 절반만 들어오는 심각한 품귀를 겪었고 지금은 그나마 80% 수준까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부 수입 완제품이나 해외 원자재를 쓰는 소모품은 납품 기간이 전쟁 전보다 최대 한 달 가까이 더 걸리면서 상황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앙 공급실은 늘어난 배송 기간을 개선해 미리 발주를 넣는 등 재고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7: 국산품 같은 경우는 재고량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만
1: 청주의료원 중앙공급실 수간호사입니다.
7: 물품을 만드는 경우에는 수입 원자재가 너무 늦게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오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습니다.
6: 의료원 차원에서 자원을 아끼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병동이나 부서에서 약을 받아올 땐 비닐봉투 대신 별도의 가방을 사용하고 환자들에게 제공하던 비닐도 종이로 대체했습니다.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도 불편하긴 하지만 자원을 절약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8: 처음에는 좀 불편했는데요. 전쟁도 있고 그래서 자원 절약하는 동참하는 그 마음에서.
6: 또 위생이나 감염 위험이 없는 선에서 소모품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있는 상황. 이란 전쟁 여파에 의료계 곳곳에선 의료 소모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김 교수입니다.
9: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10: 저축은행
9: 당신에게 대
10: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3: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11: 저축은행.
1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1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수도권에서 단 1시간, 봄나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이라면 지금 강화로 떠나보세요. 교동도 화계정원에서는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과 함께 모노레일을 타고 서해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고, 미네랄이 풍부한 온천수로 즐기는 미네랄 스파에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습니다. 천년의 시간을 간직한 전등사, 바다와 석양이 어우러진 보문사에서는 깊은 여유를 느껴보세요. 짜릿한 루지와 낙조가 기다리는 강화 시사이드 리조트. 아이들과 함께라면 옥토키 우주센터와 천문과학관에서 특별한 체험까지. 자연, 힐링, 체험이 모두 있는 곳 강화. 이번 주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보세요.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9: 안녕하세요. 독서치유심리학자 김영아입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대표하는 단어는 상처와 열등감입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갖게 된 안면기형, 12살에 겪은 끔찍한 기차사고. 참 힘들었지만 불행했던 경험은 다른 이들의 아픔을 깊이 이해하고 치유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축제 같은 기념일이 이어지는 5월, 어떤 분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열등감이 더 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기억해 주세요. 책의 가치는 겉표지의 화려함보다 그 안에 담긴 진실한 문장에 있다. 책의 첫 장이 슬프다고 해서 결말까지 슬픈 것은 아닙니다.
8: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장 김진경입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지키는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곁을 지키는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은 더 따뜻해집니다. 경기도에는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루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곳까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오늘의 일상이 내일의 희망이 되는 경기도를 위해 도민 곁에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2: YTN FM.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속에 7월 하순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의 기온이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햇볕도 강하게 내리쬐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 농도가 짙어져 호흡기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때일은 고온현상은 내일까지 지속되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 아침 고속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이 아직은 원활합니다. 오전 9시를 기점으로 상행선의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72km 지점 1차로에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아직은 전반적인 흐름이 시원합니다. 교통량이 적은 오전 시간 이용해서 공사 구간이 살펴지는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 점유하고 녹지 관련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뒤로 오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성수 분기점 쪽으로 성동교 부근 4차선 막고 차선 도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5월 17일 일요일 아침에 함께하는 오전 8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애나 길버트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Comes Around Again.

0: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곧 천마의 세 번째 제자가 강호를 뒤흔들지니. 열혈 강호
2: 온라인. 6회 형쾌 코믹무협 온라인 게임 열혈 강호 온라인 진풍백 업데이트 신규 서버 오픈.
3: 이제야 게임이 좀 되겠군.
2: 열혈 강호 온라인. 열혈 강호 온라인.
4: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애나 길버트의 목소리로 출발했습니다. Comes Around Again 듣고 왔어요. 이번 시간도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창 열려 있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확인해 보고요. 또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지금 이 방송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과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3025번님,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태현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놀러 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어제 오후에 밖에 나갔다가 하늘이 무슨 광파 5분기인 줄 알았어요 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유, 아주 찰떡인데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생각해내셨을까요? 여름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서 한 6시 조금 안 돼서 출발했거든요. 출근하느라고. 그때는 아유, 선선하고 진짜 이쯤만 되면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온이 빠르게 빠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해서 서울은 이미 체감 기온이 20도를 넘어섰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무섭다 싶을 정도인데요. 오늘도 서울은 영상 30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한다고 하니까요. 모두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그래도 수요일부터는 비가 오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간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버티면서 기다려보자고요. 자,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팝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이존의 Better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5의 Until the Time is Through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오전 8시 뉴스앤뮤직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을 방문해 김용남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이 선택하고 민주당이 공천한 민주당 후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경기 평택을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 분명한 것은 김용남은 민주당의 아들이고 민주당의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모든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흠없는 사람 없고 민주당은 민주당의 후보와 손잡고 뛰어야 한다고 거듭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보수 험지로 꼽히는 전북을 찾아 진심을 다하면 호남도 조금씩 변할 거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장 대표는 어제 오전 전주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북 선대위 발대식에서 호남을 가봐야 당선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지키는 분들을 외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북에서 보내주는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도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을 지켜만 볼 수 없다는 호남 민심이 담긴 심판의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먹고 걸리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가 최근 한 달 새 절반 가까이 늘었습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0곳이 참여하는 장관 감염증 표본 감시 결과 올해 19주 차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세균성 장관 감염증 환자는 225명으로 15주차보다 48%나 증가했습니다. 종류별로는 살모넬라균 감염증 환자가 39명에서 73명으로 87.2%,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환자는 66명에서 91명으로 37.9% 늘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과 실시간 뉴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723번님, 저는 오늘도 아침 단호박 샐러드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찐 단호박에다가 참외, 딸기, 그리고 삶은 달걀과 그릭 요거트,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견과류 토핑까지 함께 올려서 먹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어휴, 맛있겠네요. 근데 사진만 봐도 건강해지겠다라는 생각이 확 와닿을 정도로 예쁘면서도 건강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재밌는 게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큰 건 제 거, 작은 건 남편 거예요 라고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아유, 정말 아침부터 부지런히 이렇게 또 건강식을 준비해서 함께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저희 YTN 라디오 듣고 계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양희은의 나영인의 냉장고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 놨고요. 또 야구팬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애청자분께서 어제는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결승 경기 직관하고 오늘은 오전 6시 20분부터 사회인 야구 경기했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서 듣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프로야구 봐야죠? 라고 보내주셨네요. 야구팬이라는 닉네임이 아 괜히 야구팬이 아니시네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주말 이틀 동안 쭉 야구와 함께 하시는데 신청곡도 아 이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신청곡입니다. 우리 야구팬님을 막을 수가 없어요. 퀸의 Don't Stop Me Now 듣고 싶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자,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신청곡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4723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양희은의 나영인의 냉장고 듣고요. 이어서 야구팬님의 신청곡 퀸의 Don't Stop Me Now까지 함께 띄워드릴게요.

솔직히 사람은 아침밥을 먹어야 속이 든든한 거야. 먹고 또 자더라도 일단 먹자. 어? 아침 먹자.

양희은, 나영인의 냉장고, 퀸의 Don't Stop Me Now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오전 8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9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된 가운데 모두 7,829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시도지사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국회의원 선거 등의 경쟁률은 1.8:1로 역대 최저로 꼽히는 지난 2022년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는 모두 54명이 등록했고 경쟁률은 3.4:1을 기록했습니다. 구, 시, 군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광역의원 선거는 각각 2.6:1, 2.1: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27명, 광역의원 804명, 기초의원 2,650명 등 모두 4,241명을 선출하게 됩니다. 14명을 선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47명이 후보로 등록해 경쟁률이 3.4:1이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며 다음 날인 22일 선거인 명부 확정, 24일까지 선거 공보, 안내문과 투표 안내문 등이 발송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측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순살 시공 보고 누락 의혹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후보 선대위는 어제 논평을 내고 GTX-A 삼성역 구간 시공 과정에서 한 개 공구의 기둥 80개 전부에 뼈대로 쓰여야 할 철근이 도면의 절반가량만 사용된 걸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서울시는 시공사 현대건설로부터 2025년 11월 이런 사실을 보고받았지만 5개월이 지난 4월 29일에서야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AI는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청년의 도전을 뒷받침하고 시민 일상을 바꾸는 AI 선도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후보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AI 문해력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며 청년 AI 사다리 3종 세트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우선 공공도서관과 청년센터, 대학 등의 공용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취업준비생과 고립 청년, 대학생 등 50만 명에게 챗GPT와 클로드, 제미나이 등 생성형 AI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8시 뉴스앤뮤직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아하의 Take On Me 띄워드리고요. 저는 오전 9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5월, 숲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 경기 상상 캠퍼스가 특별한 무대로 변합니다. 초여름 공기 속에서 동화처럼 펼쳐지는 시간, 2026 수원 연극축제 숲속의 파티로 초대합니다.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한 프랑스 초청 공연부터 서커스, 인형극, 힙합과 재즈까지 초여름 낭만을 즐기고 싶다면 5월 16일과 17일 경기 상상 캠퍼스로 놀러오세요.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 수원 특례씨가 함께합니다.
2: 가난했던 도시, 그 척박했던 땅을 바꾼 건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아침을 지키고 치열하게 밤을 견디며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온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오늘의 성남을 만든 진짜 히어로입니다. 오늘도 함께 희망도시 성남.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 가입. 경기 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도 오전까지는 인천과 경기 서부, 전북 동부 내륙에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자욱하겠습니다. 특히 해안 교량이나 강호수 인근 도로에서 안개가 더 짙어질 수 있어서 감속 운행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8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땡볕에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 대구 34도까지 올라 한여름 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급격히 더워진 날씨 속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이른 더위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소리터널 1,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 중입니다. 여파로 장수 나들목에서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은 소통 상황이 아직은 대체로 수월한데요. 국회대로 따라 지금 도심 쪽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곡 고가에서 홍익병원 사거리 쪽으로 속도가 내려가 있는 모습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생입니다. 슬라슬라생.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생,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와우.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청와대는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상황만은 막기 위해 노동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하며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준원 기자입니다.
2: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지난 14일 SNS 발언은 상당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장관급 최고위 인사가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정부의 긴급 조정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노조에 더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는 메시지가 반도체 산업 주무부처 수장에게서 나온 셈인데 청와대와도 사전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3: 산업부 장관의 발언이
0: 이규현 청와대 홍보 소통 수석입니다.
3: 안된 상태에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도 아까 전화를 좀 받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2: 반면 긴급조정 발동 권한이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만나기 전에 노조부터 찾아갔습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을 먼저 듣고 사측과 중재에 나선 건데 이 역시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행보로 해석됐습니다.
3: 절대로 파업 같은 어떤 상황이 오지 않길.
0: 이규현 수석입니다.
3: 노동부 역할 같은 것들을 장관으로서 각자 역할을.
2: 이른바 투트랙 중재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청와대 내부에선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해법 찾기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정부 추산 하루 최대 1조 원에 달할 거로 예상되는 생산 차질 피해를 그냥 두고 볼 수도. 헌법상의 노동권을 선뜻 제한하기도 쉽지 않아서입니다. 청와대가 긴급조정과 같은 최후 수단에 앞서 노사 대화를 여전히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4: 친노동은 반기업, 친기업은 반노동이라는 이 낡은 이분법을 깰 때 우리는 비로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파국을 막기 위한 청와대와 정부의 전방위 중재 노력이 삼성전자 노사 협상에 극적 타결을 끌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목소리를 듣는 민심 똑똑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체급이 높은 정치인들 무려 5명이 뛰어든 핫플레이스 경기 평택 을입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현장의 민심을 듣고 왔습니다.
5: 인구 21만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한 명을 뽑는 재선거지만 대선급 시선 집중입니다. 민주당에선 보수정당 출신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은 이곳에서 내리 3선을 지낸 유이동 후보가 나섰고 조국, 김재현, 황교안, 현직 당대표 3명까지 5파전 구도가 완성됐습니다. 화려한 대진표만큼 민심도 여러 갈래로 나뉩니다.
6: 이재명 대통령 나도 좋아하고 내가 보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5: 이번엔 민주당 쪽 후보를 지지하실 생각이세요?
6: 아니 뭐 나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7: 조국이 정치적으로 약간 신선한 바람을 좀 일으킬 것 같아가지고.
8: 나쁘죠. 나쁜 애지라고. 유종형의 초배예요.
5: 평택을은 지난 2012년부터 12년 동안 보수정당이 승리해온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덕 신도시 개발과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서 견고했던